0: 8월 9일 두 번째 주일 아침 첫 곡은요. 베리 매닐로 The Old Songs 함께 했습니다. 저는 살레쇼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한겨울에도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즐기시죠. 한여름이야말로 더 말할 것 없죠. 그런데 옛날에는 얼음이 흔치 않았어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옛날 여름 최고 접대는 대접에 얼음 동동 띄운 미숫가루가 아니라 시원한 우물물에 미숫가루 띄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하얀 설탕가루까지 잔뜩 넣어서 휘휘 저 내어드리면 정말 달달하고 고소하고 시원하고 최고였죠. 요즘 팥빙수집 가면요. 녹그릇에 담겨 나오는 비싼 미숫가루 보면서 그 오래전 정겨운 여름날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시원하고 달달하고 고소한 주일 아침 맞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이야기 나눠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CF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영성의 메시지를 전하는 은빛소녀의 라디오 에세이 은빛소녀의 마음술래 고단한 삶의 여정에서 잠시 훌쩍 떠나 마음의 치유와 평화를 만나러 함께 거닐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요. 콜린 레이 러브 리메인즈 감상하시고 은빛소녀의 마음술래 함께 할게요.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그 섬에 가고 싶다. 저 섬에서 한 달만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뜬 눈으로 살자. 저 섬에서 한 달만 그리움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운 바다 성산포처럼 저마다의 가슴 속에 품은 섬 하나로 마음이 향하는 계절. 그런 자유로움을 만나러 함께 술래길 떠나보실래요? 은빛 스녀의

폴 앵카의 Times of Your Life 함께 들었습니다. 당신의 시간들. 그 당신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고 우리의 시간이 된 그 시간이 바로 추억이고 그래서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 아침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영성의 메시지를 전하는 은빛소녀 라디오에서의 은빛소녀의 마음술래. 오늘은 김용훈 수녀의 함께 엮게 그리운 시간에 대한 글 함께 나눴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그 추억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닐까요? 그때 먹었던 음식보다는 그때 함께 웃고 이야기했던 사람. 그 장소가 아름다워서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함께 건너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추억은 혼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라는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추억이 되고 우리는 그 추억을 그리워합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훗날 가장 눈부신 추억으로 남을지도 모르겠어요. 리틀 리버밴드.

리틀 리버밴드 레머니싱 시카고 올드데이스. 우리 참전가조 여러분들은 추억하면 어떤 사연이 떠오르나요? 그 추억을 꺼내서 나눌 사람들 점점 줄어들고 있나요? 특히 가족을 만나면 할 말이 참 많잖아요. 그만큼 추억이 많다는 거죠. 요즘에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함께 있어도 각자 머물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 하고 함께 웃을 이야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추억은 기억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억해줄 사람이 있을 때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특히 이 휴가 기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 아이들은 먼 훗날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 추억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페리코모 For the Good Times.

페리코모 for the good times. 지금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 CPBC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마음 술래에서 함께 엮여 그리운 시간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추억을 이야기할 때 그때보다는 그 장소보다는 누구와 함께 했지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아 그때 참 좋았어 할 때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의 추억의 한 페이지도 들려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기다립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The Platters Remember When, 린다 론스타드 When I Grew Too Old to Dream.

Let us remember when, 린다 론스타드, when I grow too old to dream. 이상하게 혼자서는 잘 떠오르지 않는 장면이 누군가 한마디를 하며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 우리

우리의 뇌는요,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일을 담당하는 해마가 있는데 그 기억은 단순히 보관하고 오래 남는 것이 아니라 꺼내보고 이야기를 나눌 때 더 선명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친구와 만나서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며 웃는 시간이 사실은 우리 뇌에게도 굉장히 따뜻한 자극을 주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추억은 함께 꺼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더 확장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바, The Way Old Friends Do, 메리 마카슬린 Old Friends.

아바 The Way Old Friends Do, 메리 메카슬린 Old Friends. 우리는 추억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기보다는 함께한 그 사람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참 좋았어. 뭐가 좋았을까요? 그때 함께한 사람이 그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랜만에 사람들과 만나면 그 옛날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반복해서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뇌에 굉장히 큰 자극을 줍니다. 이 해마라는 것은 기억을 저장하고 그 뭔가 그 안에서 보관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꺼낼 때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사는 방법은 그 기억을 자꾸 꺼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도 기억력을 잃어가고 있지만요. 자극을 계속 줘야 되는데 그것은 자녀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부모님이 기억하는 그 추억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것을 꺼내게 되면 그 기억이 더 생생해진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앨범을 같이 보는 것. 지난 옛날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 함께했던 시간들을 사진과 함께 보여주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부모님들도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뭔가 문제만 있으면 AI한테 물어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뇌에 자극이 되지 않아서 아이에겐 추억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에게 추억은 먼 훗날 정말 보양식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먼 훗날 살아갈 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님과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어린 손녀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스마트폰만 봐요 이런 얘기 할 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와 눈을 마주하고 함께 놀아주는 시간, 특히 이 휴가 기간에 아이와 함께 뛰어노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휴가 가서도 또 따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추억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는지요. 우리 은빛의 마음 실내는요, 또 듣고 싶으면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우리 은빛의 마음 실내 누르시면 바로 재생 가능합니다. 다시 듣기가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함께한 시간이 그리움이 되고 추억이 되는 그런 시간들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기다립니다. 끝곡은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메모리스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6: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요.
5: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비빔밥이나 육개장에 넣기도 하고 나물로도 즐겨 먹는 고사리. 이 고사리는 식물학에서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립니다. 무려 공룡이 등장하기 전부터 지구에서 살았다고 하니 말 그대로 엄청난 생명력인데요. 수많은 생물이 진화와 멸종을 거듭하는 동안에도 끝내 살아남은 고사리를 보면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이라는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이준영입니다. 이 여름 더위와 높은 습도에도 각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는 우리도 어쩌면 진정한 승자가 아닐까요?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제키냐지 아브레우의 옥수수 가루 위에 작은 새, 티코 티코 노 푸바 들으셨습니다. 칼무스 앙상블이 노래했습니다. 세르게 프로코피에프의 신데렐라 모음곡 2번 가운데서 봄과 여름의 요정 장면 들려드립니다. 추에이 이와사키가 지휘하는 필센 필하모닉 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세르게 프로코피프의 신데렐라 모음곡 2번 작품 번호 108번 가운데서 봄의 요정 여름의 요정 장면 들려드렸습니다. 추해 이와사키가 지휘하는 필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1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네, 1부에서는 음악은 잠시 동안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음악과 또 음악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역사 안에서 오늘 8월 9일에 있었던 다양한 일들도 함께 알아보고 음악도 듣는 또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작곡가의 초기 작품 혹은 전형적인 그 작곡가의 그 스타일과는 다른 작품 이런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 후속편 내지 부록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아르놀트 쉔베르크의 작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쉔베르크는 아마 고전음악을 좀 들으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너무도 갈리는 작곡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뭔가 모를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무조음, 음열주의 음악의 선구자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어렵고 따분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현대음악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본의 아니게 일조한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가 음악사에 중요하게 업적을 남긴 만큼 그 무조음악의 어떤 가치는 역사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쉔베르크의 초기 음악들은 뭐 슈트라우스나 말러보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도 당연히 이런 단계를 밟아서 자신의 새로운 음악 언어를 발견한 건데요. 사실 쉔베르크는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본래 은행원으로 일했어요. 젊은 시절에. 그러면서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했는데 저런 대작곡가가 됐다는 게 참 아주 뭐 몇백 년 전 얘기도 아니고 불과 한 백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놀랍죠. 이 쉔베르크는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하고 첼로를 공부해서 20대 초반부터 아마추어 음악협회에서 첼리스트로 일하고 또 그러면서 그곳 지휘자였던 작곡가 챔린스키에게 대위법을 배웠습니다. 평생 유일한 단 한 명의 선생님이었던 셈인데요. 어떻게 보면 또 그 당시에 그 빈의 높은 문화적 수준을 말해주는 일화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그러면서 쉔베르크는 이제 적성에 맞지 않던 은행원 역할을 집어치우고 음악가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 시기에 쉔베르크가 쓴 작품들은 굉장히 바그너 슈트라우스풍의 낭만주의, 후기 낭만주의 음악이 이제 그런 양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브람스를 위주로 한 고전주의적 형식을 습득했다면 바로 이 시기, 20대 초반, 20살, 21살 때부터는 바그너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음악 영향을 받으면서 아주 농염한 그런 매력적인 후기 낭만주의 음악을 쓰는데요. 그 일대 전환점이 된 작품이 바로 정화된 밤입니다. 이 곡은 쉔베르크가 이제 후기 낭만주의 음악으로 접어드는 브람스를 지나 이제 바그너의 세계로 접어드는 그런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한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브람스의 형식과 바그너의 화성을 결합하려는 나름대로의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자연주의 시인이었던 독일 문인 리하르트 데멜의 같은 제목의 시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이 시인은 달밤에 남녀가 함께 길을 걷습니다. 여자가 고백을 해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지금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고 다 이해하고 용서하겠다. 우리의 사랑으로 이 아이는 우리의 아이가 될 거다라고 이제 응답하고 그러면서 정화된 밤이라는 제목이 여기서 나오죠. 밤이 정화되고 사랑으로 세계가 빛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이 쉔베르크의 작품이죠. 본래는 현악 6중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오케스트라 현악 오케스트라용으로 편곡해서 지금은 이쪽을 더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쉔베르크는 이 시에 다섯 연을
그대로 음악의 일종의 다섯 악장으로, 이 곡은 악장인 구분이 없이 그냥 통으로 되어 있지만 뚜렷하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들려드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부분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네 번째 부분은 남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자신의 사랑을 선언하는 부분이고, 다섯 번째 부분은 당연히 이두 남녀가 사랑으로 함께 밤길을 걸어가는 이제 에필로그가 되겠습니다. 가사가 없는 기악곡입니다만 듣고 있으면 그 시의 내용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음악이기도 합니다. 물론 초연 때는 별로 반응이 안 좋았어요. 어떤 평론가가 그랬다고 하죠. 물에 젖은 트리스탄과 이졸데 악보를 손으로 이렇게 문지른 것 같은 그런 음악이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아르놀드 쉔베르크의 정화된 밤 작품 번호 4번 중에서 네 번째 부분 아다지오,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분 아다지오 몰투 트랑퀼로 들려드립니다. 미하일 길렌이 지휘하는 바덴바덴과 프라이부르크 남서독일 방송교향악단 연주입니다.

아르놀드 슈엔베르크의 정화된 밤 작품 번호 4번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부분 들려드렸습니다. 미하일 길렌이 지휘하는 바덴바덴과 프라이부르크 남서독일 방송교향악단이 연주했습니다. 네, 이런 슈엔베르크의 후기 낭만주의 음악은 이제 굴의 노래로 정점에 올라 마감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무시무시한 슈엔베르크의 음악 세계로 서서히 진입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8월 9일 오늘 있었던 음악사의 다양한 순간 이야기거리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1703년 그러니까 320년 됐죠. 1703년 오늘 8월 9일에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는 18살의 나이로 아른슈타트의 오르가니스트에 취임했습니다. 바이마르에서의 아주 수준 그 직급 낮은 음악가를 거쳐서 시의 오르가니스트니까 상당히 높은 직업이죠. 대우도 나쁘지 않은 18살의 나이에 이제 오르간 비르투오소로 본격적인 경력을 시작한 셈이죠. 이곳에서 바흐는 20살 때까지 한 2년 좀 넘게 오르가니스트로 있으면서 당대 최고의 오르간 연주자로 부상하고 또 젊은 시기에 그 질풍노도풍의 작품들을 썼습니다. 이때 바흐가 쓴 작품들은 바흐가 어렸을 때부터 존경하며 깊이 공부했던 북독일 대가들 뭐 북스데후데나 브룬스나 또 게오르크 뷔헴 같은 그런 대가들의 흔적이 역력히 느껴져서 바흐가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대가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흐가 아른슈타트에서 20살 때 쓴 초기에 아주 질풍노도 자신이 얼마나 오르간을 잘 연주하는지 과시하듯이 정말 손가락이 눈부시게 돌아가고 발 건반을 정말 발이 안 보이도록 눌러야 하는 그런 화려한 작품입니다. 프렐류드와 후가 시단조 바흐 작품 번호 549번 들려드립니다. 게르하르트 근안의 오르간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프렐류드 푸가 시단조 바흐 작품 번호 549번 들려드렸습니다. 게라르트 그난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네, 20살 청년 바흐의 어떤 화려한 정념, 분출하는 예술 욕 이런 것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 외에 오늘 생일을 맞은 작곡가들, 음악가들이 참 많네요. 프랑스 작곡가 레이날도 아니 1874년 오늘 태어났고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죠. 지노 프랑세스 가띠도 1902년 오늘 생일을 맞았습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헝가리 지휘자 페랭크 프리차이도 오늘이 생일이네요. 1914년에 태어났습니다. 프리차이가 좀더 오래 살았으면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음악계의 지형도가 좀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1875년 오늘 8월 9일에 영국 작곡가 또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이던 알버트 케텔비가 태어났습니다. 케텔비는 독특한 음악가죠. 본래 음악원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졸업했지만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가벼운 음악극 또 경음악, 영화음악 작곡가로 돌아서서 그곳에서 경력을 쌓은 아주 특이한 음악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그의 그 이른바 라이트 뮤직이라고 하는 경음악이 다시 또꽤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알버트 케텔비의 그 관현악 소품 가운데 아마 가장 잘 알려진 곡 페르시아의 시장에서 들려드립니다. 에릭 로저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입니다.

네, 로버트 캐텔비의 페르시아 시장에서 얘는 포션 마켓 들으셨습니다. 에릭 로저스가 주연한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빵 터트려주는 것까지 당대였던 경음악의 매력 혹은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무성 영화 때도 영화 음악을 참 많이 썼는데 유성 영화로 바뀐 다음부터는 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은 것 같은 특이한 이력의 작곡가였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브람스의 랩소디 비단조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고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0: 막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요한 프리드리히 라이샤르트의 나이트 개상 밤의 노래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그리고 마리아 그라프의 하프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크리스토프 페르슈터의 호른 협주곡 E플랫 장조 가운데에서 1악장 들려드립니다. 프레드릭 프란센의 호른, 네덜란드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합니다.

크리스토프 페르슈터의 호른 협주곡 E플랫 장조 가운데서 1악장 알레그로 콘 디스크레티오네 들으셨습니다. 프레드릭 프란센의 호른, 네덜란드 라디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2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2주의 음악 신보. 네, 2부에서는 2주의 음악 신보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새 음반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오늘도 두 종류의 대단히 흥미로운 새 음반 함께 들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새 음반은 핀란드 출신의 지휘자이자 건반 연주자인 아포 해키넨이 새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아까 1부에 잠깐 들으셨던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Well Tempered Clavier, 우리가 흔히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이라고 부르는 그 작품집입니다. 사실 이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이라는 번역은 일본말 번역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이 잘 조율된 클라비어 작품집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직역이기도 하고요. 바흐가 이 작품집을 통해서 24개의 모든 장조와 단조로 이루어진 프렐류드 푸가 작품집을 통해서 당시까지는 아직 이론적으로만 가능했던 모든 조성을 다 연주할 수 있는 조율 방법과 또 음악 형식, 양식을 실험한 기념비적인 서양음악사의 어떤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율 얘기를 오늘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어려운 이야기라서 생략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현재 쓰는 조율, 뭐 흔히 말하는 피아노에서 쓰는 조율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 조금씩 어긋난 음들입니다. 왜냐하면 순정 5도씩 조율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오차가 누적돼서 흔히 그 늑대 오도라고 부르는 괴상한 그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줄만하게 조금씩 다 맞지 않게 조율을 해서 모든 조성을 다 연주할 수 있게 만든 건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귀가 좀 이제는 완벽한 화음을 들으면 오히려 불협화

서로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바흐 시대에는 이 과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포에키네는 버폰 아스페렌, 피에르 앙타이, 구스타프 레오나르트 같은 대가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90년대 말에 브뤼에 콩쿠르에서 입상하면서 연주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은 건반 연주자 그리고 헬싱키 바로크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예술 감독으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야키넨이 발표한 녹음한 바흐의 잘 조율된 클라비어 작품집 1권 가운데에서 세 곡을 골라봤습니다. 저 개인적인 취향도 좀 들어갔고 또 한편으로는 세 가지 다른 악기를 쓴 연주를 다 들려드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먼저 들려드릴 작품은 이 잘 조율된 클라비어 작품집 1권 가운데서 프렐류드와 푸가 C샵 단조입니다. 바흐 작품 번호 849번이고요. 이 곡에서 푸가의 이 주제를 첫 번째, 네 번째 음표랑 두 번째, 세 번째 음을 선으로 연결하면 십자가가 됩니다. 이 상징성이 있는 그런 조성이고 주제고요. 그 다음에 그 음악 역시 아주 무겁고 엄숙한 감사도를 써가지고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운도 올라가는 듯한 혹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통해서 종교적인 엄숙함을 표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 곡에서 아포 헤키네는 크리스티안 바터가 제작한 18세기 초반 오리지널 하프시코드 연주 들려드립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우리가 흔히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이라고 부르는 잘 조율된 클라비오 작품집 1권 가운데서 프릴류드와 푸가 C샵 단조 들으셨습니다. 아포 해키넨의 하프시코드 연주였습니다. 네, 아포 해키넨은 이 음반에서 하프시코드를 중심으로 클라비코드와 오르간을 모두 다양하게 연주해서 이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 잘 조율된 클라비오 작품집의 클라비오가 건반, 즉 당대의 모든 건반 악기를 두루 일컫는 총칭하는 개념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프렐류드와 푸가 디단조 들려드릴까 해요. 디단조는 본래 굉장히 불안정하고 어딘가 좀 이렇게 억눌린 것 같은 조성이죠. 모차르트가 돈조바니에서 썼던 조성이기도 합니다. 이 바흐가 자필악보, 이 월템포트 클라비오 자필악보에 그린 그 장식, 그 화관 모양의 장식이 사실은 조율을 암시한다는 주장이 몇년 전에 나와서 아주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이 아포의 기네네 이번 음반은 그 조율 방식의 영감을 받은 혹은 그 주장을 따른 조율이라고 하는데, 각 조성의 그 색채가 살아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프렐류드와 푸가 디단조 바흐 작품 번호 851번을 아포의 기내의 클라비코드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프렐류드와 푸가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851번 들려드렸습니다. 아포이키네 내세 음반에서 클라비코드 연주로 한 곡 골라서 들려드렸습니다. 한 곡 더 들려드릴 텐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고른 작품은 프렐류드와 푸가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865번입니다. 바흐가 이 작품집에서 모든 건반 악기를 다 총칭해서 연주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떤 곡들은 또 특정 악기에 더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뭐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가령 프렐류드와 푸가 중에서 E플랫 장조나 A단조 등을 보면 이렇게 페달 포인트가 길게 나온다거나 손을 넓게 벌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건반만으로 연주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아마 오르간이라든가 페달 하프시코드, 페달 클라비코드 같은 페달이 달린 악기들을 염두에 두었을 거라는 그런 추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포이키네는 이 녹음에서 이번 녹음에서 몇 곡은 하프시코드나 클라비코드로 녹음한 후에 오르간으로 다시 한번 녹음해서 비교하게 해주었는데요. 그중 1권 중에서 프렐류드와 푸가 A단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아포이키네의 오르간 연주로 벤틴 오르간을 연주했더라고요. 오르간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잘 조율된 클라비어를 위한 작품집 가운데서 프렐류드와 푸가 A단조 들려드렸습니다. 이 푸가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마치 그 환상적 양식을 연상케 하는 자유롭고 아주 영감이 풍부한 그런 양식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4개의 성부가 8개 성부로 확장되는 부분은 언제 들어도 참 인상적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새 음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피아니스트죠. 일본 출신의 영국 피아니스트 미츠코 우치다가 베토벤의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 3곡 30, 31, 32번을 실황으로 음반화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건반 음악의 구약과 신약 성서라 불리는 바흐의 웰텀포드 클라비어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새 음반을 전해드리게 되었네요. 미츠코 우치다는 벌써 한 20년 전에 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마지막 3부작을 스튜디오 녹음으로 발매한 적이 있지요. 20년 만에 그리고 이제 여든을 바라보는 올해가 아마 77인가 그럴 텐데요. 고령의 나이에 베토벤의 마지막 소나타를 다시 한번 실황으로 녹음했네요. 작년 가을에 도쿄에 있는 그 산토리홀,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과 같은 그런 일본 도쿄를 대표하는 공연장이죠. 도쿄 산토리홀에서 했던 연주의 실황입니다. 미츠코 우치다의 베토벤은 일단 굉장히 그 통찰력, 부드러운 우아함, 내면적인 어떤 그런 감각, 그리고 여백을 중시하는 아주 시적인 정서,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는데 이번 음반 연주, 실황 연주 역시 그런 면이 아주 눈에 띕니다. 기교의 세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연세에도 여전히 베토벤 소나타를 향한 치열한 그런 사색이 느껴져서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좋아했던 클라우디오 아라우와도 언뜻 좀 비슷하게 들리는 면이 있더라고요. 세 곡 중에서 어느 곡을 들려드릴까 하다가 오늘은 피아노 소나타 31번 A플랫 장조 작품번호 110번 가운데서 3악장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로 시작해서 푸가로 끝나는 이 3악장 들려드릴까 합니다. 특히 이 미츠코 우치다의 아름다운 레가토가 두드러지는 연주고요. 스튜디오 녹음보다 저는 더 인상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절제된 방식의 연주면서도 그 명료한 울림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그런 내밀한 해석입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1번 A플랫 장조 작품 번호 110번 가운데서 3악장을 미츠코 우치다의 연주 작년 10월 도쿄 산토리홀 실황 녹음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루드비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1번 A플랫 장조 작품 번호 110번 가운데 3악장이었습니다. 미츠코 우치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개인에 따라 좀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실황 연주의 경우 박수 소리까지 넣어주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개인의 취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바흐와 베토벤의 건반 음악사의 위대한 걸작들을 들으면서 한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아, 요즘 많이 덥죠? 네, 그래도 음악과 함께라면 조금 더위를 더 쉽게 참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졸탄 코다이의 여름 저녁 들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인사드릴게요. 졸탄 코다이 본인이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안녕하세요. 이인의 대리사입니다. 1946년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인 신칸센이 개통됐죠. 오사카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2시간 반 만에 도쿄에 도착한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올 필요가 있나? 너무 빨리 달리면 바깥 풍경도, 역에서 잠시 정차하는 재미도 없고 그저 출발지와 목적지만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삶의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게 빨리 달릴 필요가 있을까요? 찬찬히 생각해보는 오후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사랑 나눔 프로그램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의 진행을 맡은 배우 이인혜 대리사입니다. 8월 9일 주일 첫 곡으로 김장훈의 고속도로 로망스 들려드렸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뭐뭐 하라는 알림이 계속 울리고요. 일정표 꽉 차 있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하루하루가 신칸센처럼 슝 지나가 버리는 날들 굉장히 많은데요. 아, 오늘은 정말 그 빠른 속도에서 내려오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좀 내려놓으셔야겠죠. 쇼폿 영상부터 좀 끊고요. 화면을 좀 쉴 새 없이 넘기는 대신에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는 거 어떨까요? 한번 쭉 들이키면 사라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신에 오늘은 뜨끈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속도를 늦춰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것들 많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은요.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고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잇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이웃돕기 방송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삶을 들으시면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금이 자동으로 전해지는 ARS 전화를 걸어주시거나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한 통에 5,000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60-700-1225 060-700-1225 은행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은행은 하나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금 창구는 방송 후에도 한 주간 계속 열려있습니다. 다음 방송 전까지 모인 후원금은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크러쉬,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

0: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소개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혼자가 아니란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오늘도 허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신칸센.
1: 네.
0: 얘기하다 보니까 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요즘에 기차에 빠져가지고 매일매일 트레인을 얘기하지만.
1: 자동차보다 기차요?
0: 맞아요. 자동차에서 넘어갔어요.
1: 아, 그렇군요.
0: 기차로. 기차를 한 번도 태워보지 못했다.
1: 아.
0: 네. 그 KTX 타면은 2시간 넘게 가야 되는데. 아, 네. 그 2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1: 유학한이 있으니까. 그쵸.
0: 아, 그래도 앉아있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허윤희 리포터님은 신칸센 좀 태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1: 저도 그 못 가봤고요. 그러니까 일본을 가면 그 한 지역만 가서 이동을 멀리 안 해봤었나 봐요. 신칸센은 안 타봤지만. 아, 근데 그게 세계 최초의 고속열차인지는 몰랐고요.
0: 네, 네. 저도요.
1: 우리나라 고속철도도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너무
1: 근데
0: 좋죠.
1: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의 그 반응이 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빨리 올 필요가 있나? 라니.
0: 머리를 한 대 툭 맞은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1: 빨리 다녀야 되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출장 갈 때 그 하루 안에 우리나라가 다 이동권이 되는구나라는 걸 절감하면서. 네. 아, 빨라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만 했지.
0: 그렇죠.
1: 이럴 필요가 있나라고. 신기합니다. 근데 빨라서 편한 것도 있지만. 네. 빠르기 때문에 놓치는 것도 분명히.
0: 맞아요.
1: 있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됐네요.
0: 근데 참 이거 만드신 분은 속상하셨을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아니 보통은 어머 진짜 빠르다 너무 좋다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빠를 필요가? 이렇게 하면은 만드신 분도 참 당황하시지 않으실까.
1: 그러니까.
0: 네,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1: 그때는 느린 속도를 좀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든가. 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1: 재밌네요.
0: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장점도 있지만 뭔가 놓치는 게 진짜 빨리 하면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1: 그렇죠.
0: 네. 네. 신칸센 한번 타봐야겠네요.
1: 우리랑 얼마나 다른가.
0: 네.
1: 뭐.
0: 그리고 그 정도로 느낄 만큼 빠른가. 네. 그것도 한번 느껴봐야겠네요.
1: 네. 네.
0: 네. 어제 이어 오늘 소개해드릴 이웃 얘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앞에 웃었나? 라는 생각도
1: 그러니까요.
0: 들어요. 이분 생각하면 참 제가 웃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아이에게 하는 것도 너무 죄송하고 아 참 속상한 마음만 가득한데요. 어떤 이웃인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1: 네, 46년 동안 하반신 마비 장애로 살아가는 네, 박영희 마리아 자매님 가정 소개합니다. 46년 전에 둘째 자녀를 임신했을 때 출산 보름 정도를 앞두고 결핵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0: 네.
1: 그 후유증으로 지금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요. 당시에 의사 선생님 얘기로는 이 후유증으로 그 후유증이 뇌로 올 수도 있고 또 몸의 장애 그 마비로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다는데요. 이분은 그 하반신 마비 가슴 아래로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렇게 하반신 마비 장애가 됐고요.
0: 네.
1: 초기에는 이제 엉덩이로 밀면서 앉아서라도 일상생활을 했었는데 30년 전부터는 눕거나 엎드려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세요.
0: 네.
1: 거의는 이 엉덩이의 욕창 때문에 엎드려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다양한 하반신 마비 장애분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리지만 이 마리아 자매님은 정말 어떻게 이런 삶을 이렇게 그래도 꿋꿋하게 견뎌오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신앙 안에서 잘 그래도 버텨오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 그 일생을 함께 동반해오고 계시는 형제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0: 네.
1: 낮 시간 아침부터 낮 4시까지는 활동 보조인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그 이후 시간은 두 살 더 많은 72살의 김규철 이노 형제님이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 부부간의 삶을 일상생활 안에 저희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데
0: 맞아요.
1: 형제님의 삶도 또 어떠셨을까 그 곁에서 예,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 도움 주시면 병원과 관련한 그런 비용들 또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 와상 환자 하반신 마비 환자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 사설 구급대를 또 이용해야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추가 비용들까지 예, 많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마음과 귀를 좀 열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네. 결핵성 뇌수막염이 치료가 까다롭기는 해도 약이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약만 잘 쓰면은 후유증 없이 또 나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박영희 씨는 임신 중에 발병한 거라서 약을 쓰지 못했고 결국에는 하반신 마비가 된 거죠.
1: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컸을 것 같아요. 뭐
0: 네.
1: 46년 전에 의료 기술이 지금이랑 비교하면 물론 좀 발전이 덜 됐을 수도 있는데요.
0: 네.
1: 아무튼 약을 일반 환자였다면 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출산 보름 앞둔 임산부에게는
0: 참.
1: 그 한계가 있었을 것 같고요.
0: 긴급 상황은 네. 빨리 대처해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임신했으니까
1: 그렇죠.
0: 그런 걸 못했을 것 같아요. 네.
1: 태아가

0: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해
1: 충격을
0: 주셨고요.
1: 안 받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예.
1: 진짜.
0: 그래도 초기에는 앉는 것까지는 할수 있어서 엉덩이로 몸을 밀고 다니면서 집안일을 하셨는데요. 워낙 살림 그게 깔끔한 걸 좋아하셔서 아이 옷도 다 삶아서 하고, 물론 이제 앉아서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해 오셨다고 해요. 근데 30년 전부터는 아예 이제 누워서나 엎드려서만 생활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살림을 하실 수가 없고요. 그냥 엎드려서 그 손이 뻗치는 그 반경 안에서 약이라든가 휴대전화나 뭐 이렇게 미사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리모컨을 챙겨두고 계시더라고요. 두 아이가 크는 동안 학교도 한 번도 못 가보고, 아이가 아플 때 병원 한번 데리고 가지 못하고, 밖에 비가 오면 하굣길에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우산을 챙겨 오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거를 해보지 못했다고. 그 자녀들과 남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을,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곁을 평생 지키고 계신 형제님께 어떻게 그래도 그렇게 곁을 꿋꿋하게 지키고 계세요라고 여쭤봤더니,
1: 네.
0: 혹시라도 우리 아내에게 기적이 일어날까를 기다리면서 지금도 그 희망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1: 기적이 진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어떤 아내셨나요라고 했더니 총명한 아내였다. 그러니까 남편분도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1: 네.
0: 그래도 그 사랑했던 그때의 마음으로 총명한 아내라고 하시는 그 내가 건강했던 아내를 기억하는 그 마음으로
1: 네.
0: 지금 곁을 충실하게 지키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1: 아내가 힘들어할 거 생각해서 표현은 못하시지만,
0: 네.
1: 총명한 아내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크셨을
0: 그럴 수도
1: 거예요.
0: 있죠.
1: 네.
0: 네, 그럴 수도 있죠. 박영희 마리아 자매님, 김규철 이노 형제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2: 거기서 검사했더니 결핵성 대망령이래요. 근데 아기 낳을 때가 돼서 아무것도 못한대요. 이틀 만에 아기를 낳대요. 나는 혼수상태고. 그래서 난 아이가 지금 46살이에요. 이제 일어나 앉는 것도 못한 지는 30년 됐어요. 엎드려서 생활한 지. 오른발 하나 쓰는데 다리를 움직여 보니까 다리가 안 움직여져요. 지금도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안 아프면은 잠도 안 자려고 걸어 다닐 것 같아요. 잠도 안 자고. 걷는다면은 내가 건강하게 애를 못 낳은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한키한 번을 못 가봤잖아요. 비가 오면은 바깥만 쳐다보는 거지 뭐 우산도 못 갖다 주니까. 맨 처음에는 괜찮더니 중학생 정도 되니까 또 가슴이 떠지는 거니 아프더라고. 엄마가 아프니까 애들한테 창피하대요. 내가 없으면 차라리 괜찮을 걸 이런 생각했어요. 자식한테도 죄인이고 남편한테도 죄인이고 남편은 옆에서 잘해주지만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3: 자세가 안 좋다 그러면 자세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 그 소변 그런 거다 비워주고, 기저귀 있잖아요. 그 갈아줘야 되고. 없어요. 약 그런 거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뭐 이거. 이제 앞으로가 이제 걱정이죠. 뭐 아픈 사람 있고, 나는 또 볼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니까 성당을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죠. 뭐. 기저귀죠. 뭐 혹시나 나나 하고, 그냥 그 마음이지 뭐.
1: 두 분이 그동안 얼마나 고된 시간 보내셨을까요? 남편은 아내를 돌보면서 일하시느라 사실은 돈을 많이 벌수 없었을 것 같고, 형편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으로 매일매일을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0: 네, 식구가, 4명의 식구를 지키면서 그 가장 역할을 해오시면서 아내까지 간병을 해야 됐던 형제님이잖아요. 그래서,
1: 대단해요.
0: 그렇죠. 목재소에서 일하는 틈틈이 아내를 데리고 전국 유명한 병원을 다 가보셨대요. 최대한 노력을 하신 거예요, 친척분들이랑. 근데 나이가 많아지시니까 목재소 일을 할 수가 없고 지금은 이제 아내를 돌보는 일만 하고 계신데요.
1: 아내가
0: 아내, 예.
1: 예전에는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0: 그러니까요.
1: 누워 있으니까 뭐 다른 데서 일할 수도 없는
0: 그렇죠.
1: 상황이죠.
0: 더
1: 네.
0: 손이 많이 필요하시죠. 예.
1: 맞아요.
0: 아내의 병을 받아들이고 죽기 전에 다시 건강해진 아내를 볼수 있을까 하는 그런 희망으로

0: 운명을 해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6년 전엔, 그 이전엔 아내의 그 총명했던 모습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시다고 했고요. 박영애 씨, 그 자매님의 말씀에는,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고 내가 걸을 수 있다면, 걷기만 한다.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걷기만 할 거다라는 말씀과, 또 오늘 이렇게 아팠으니까 내일은 조금이라도 덜 아프겠지. 예, 오늘은 참지만 내일은 덜 아플 거라는 희망으로 오늘도 견딘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너무 기억에 남는 거예요.
1: 근데 진짜 40년이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누워 계셨으면 그런 생각을 안할 만도 한데, 아직도 걷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는
0: 그럼요.
1: 얼마나 마음 안에,
0: 절실하게.
1: 네, 아유, 그 안타까움, 속상함, 그게
0: 네.
1: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희망도 있지만.
0: 그냥 막연하게 내일은 좀 나을 거야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아픈데 내일은 조금은 덜 아프겠지 하는 하루하루가 진짜 고통의 시간인 것 같아요. 견디고는 계시지만. 생활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엎드린 채 전자제품 부품을 막 끼우는 그런 아주 단순한 작업에 그 부업도 막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엎드려서라도 그런.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지 않고 활발하고 총명하고 이러셨던 분인데 이렇게 46년의 시간을 어떻게 저희가 그 시간을 감히 뭐 말씀드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네.
1: 맞아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요, 갑작스런 병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후 46년째 병마와 싸우는 박영희 씨의 사연 들어보고 있습니다. 건강했던 소녀 시절을 떠올리면서 잠시 아픔을 잊게 하는 노래가 있다는데요. 어떤 곡이죠?
0: 배호님의 돌아가는 삼각지라는 곡인데요.
1: 네.
0: 저도 부모님이 이 노래 좋아하셔서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 곡인데, 그러니까 연인과의 관계에서 실연을 당하고 그냥 그 로터리에서 사거리, 그 뭐라고 하죠? 그 삼각지가 아마 돌아가는 곳인가 보죠. 이렇게 돌아서 나갈 수 있는
1: 네.
0: 그 삼각지에서 이제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런 노래인 건데, 이 마리아 자매님께는 어떤 그 연인을 잃은 게 아니라 자유를 잃은 느낌의 곡이 아닌가.
1: 네.
0: 부모님 농사일을 오남매 맞이로 열심히 도와드리고 동생들도 챙기고 하셨던 거예요, 어린 시절에.
1: 네.
0: 근데 그 당시에는 몸은 힘들었어도 뭐든 할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라는 거죠. 가난한 농촌이라 TV도 없어서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 노래를 듣고 그냥 공감이 됐고, 이렇게 슬픈 노래일 거예요. 상실이니까 연인을 잃은. 그런데
1: 네.
0: 그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1: 좋았던.
0: 좋았던 노래로 뭔가 힘든 그 시골 생활에서 위로를 줬던 곡이기도 하고 걸어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자유로움의 상징인 곡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 시절을 떠올리면 이 노래고
1: 그럴 수도
0: 이 노래를
1: 있겠네요.
0: 떠올리면 자유로웠던 내가
1: 네.
0: 하고 싶은 뭐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려면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고 뭐 했던 그 시절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때를 떠올리다 보면 잠시 아픈 것도 잊을 수 있다고 하셨고요.
1: 네.
0: 18살 고작 몇 년이 지난 20대 중반에 이렇게 큰 병을 앓게 된 건데 말씀을 이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마음 아프게 들리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박영희 마리아 자매님의 사연으로 들어보시고요. 배호님의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2: 배우의 돌아가는 삼각지. 그게 들으면은 너무 구슬프고 나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좋아요. 18살 때 그냥 마음에 와 닿았어요. 걔 아버지 농사지니까 밭 메고 뭐 꼴도 비고 다 했어요. 배도 비고 모두 내고요. 밥하고요. 힘들었어도 그때가 좋아요. 내가 할수 있잖아요. 뭐든지. 우린 그때 테레비도 별로 없었어요. 우리 시골 거기는. 그래서 라디오 가지고 노래 듣는 거 그거 하나 했죠. 그리고 너무 아프면은 어디다 집중으로만 좀덜 아파요. 그냥 배우 씨의 그 음성하고 그 내용이 그게 좋았어요.

0: 가는 삶 걷기.
1: 하반신마비 와상환자 박영희 씨가 노래를 들으면 잠시 아픔을 잊을 수 있다면서 신청하신 곡이었죠.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 박영희 씨의 내 마음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이 기획하고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이 함께하는 방송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 오늘은요, 갑작스런 뇌수막염 발병으로 하반신 마비 환자가 된 박영희 씨가 오랜 투병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60-700-1225번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오랫동안 누워 지내시다 보니까 욕창을 매일 소독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의료용품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이렇게 수입이 없는 채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을 거로 보이는데 현재 박영희 씨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뭘지 궁금해요. 네. 너무 많겠지만. 네. 네.
2: 뭐 두 식구 살아가시는 생계비도 사실 요즘에 물가도 너무 비싸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시고요.
1: 그렇죠.
2: 의료비가 가장 절실하고 네. 특히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진료를 갈 때 장시간 휠체어를 탈 수가 없으니까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침대에 누운 채로 이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구급차 이용 비용 예. 거의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으시고요. 갑자기 예정돼 있지 않은 또 그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 네. 가시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이제 늘 두 분은 두려움이신 거예요. 병원에 가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방문 간호사님이 와서 방광 청소나 뭐 이렇게 소변줄을 끼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이제 교체를 하거나 이런 때에

0: 비용도 사실 만만치가 않고요. 또그 소독용품들도 비싼데, 특히 이제 욕창 치료를 위해서 피부 재생 폼 있잖아요. 그건
1: 네네.
0: 일반 분들이 살 때도 굉장히 작은 걸 사도
1: 맞아.
0: 비싼데, 욕창의 부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작은 의료용품들 하나만으로도 이분들께는 큰 부담이 됩니다. 네.
1: 그렇겠네요.
0: 꼭 필요한 처치와 진료만 한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가 계속 꾸준히 발생하다 보니까 뭐 한시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자매님께 필요한 의료비다 보니까 병원을 가는 그 사설 구급대 이용하는 부담만큼이나 계속되는 의료용품에 대한 소요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박영희 씨 상황을 좀 오랫동안 지켜봐 오신 지역의 성남동 본당 빈첸시옵의 임정숙 엘리사벳 자매님이 본인의 상황처럼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물 보이시면서 안타깝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 네.
0: 빈첸시옵 차원에서도 도움을 주시는 게 이제 도움을 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은 교우분들의 나눔을 좀 권해 주셨습니다. 박영희 자매님의 우선 그 구급대 부르시는 얘기 먼저 들어보고요. 임정숙 엘리사벳 자매님 얘기까지 들어보죠.
2: 사설 열리고 그거 불러서 가요. 병원 차비만 왕복 16만 원이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만 딱 10분 정도 앉아요. 허리 안 꼬부리면 저것도 못 하잖아요. 엘리베이터를 못 하잖아. 다리 꼬부러지는 거를 오시면 해주셔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허리는 일어나 앉아요. 꼬부라지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그러면은 엘리베이터를 탈수 있으니까. 이번에도 병원 갔다 오는데 16만 원. 그게 많이 들어요. 열이 배당 많이 나면은 그땐 가요. 제일 위험한 거라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산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지 어떡해요.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보탬이 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성당에서 반찬도 해주시고 또 빈처에서 조금씩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태서 그냥 사는 거지 뭐 하루하루.
1: 완전히 이렇게 엎드려서 그냥 눈물 나죠. 보면은 눈물 나고. 예수님 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희망 잃지 않고 주님한테 끝까지 매달리면서 기도해보자고. 욕창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담은 1,000원이고 10,000원이고 이렇게 해서 이 자매님을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신앙 안에서 편하게 도움이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2: 내가 운명을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이렇겠지. 누굴 원망하겠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놔주신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픈 거지. 너무 아프니까, 아유, 오늘은 이만큼 내는 조금이라도 덜어보겠지. 그리고 또 하루를 버티고 이렇게 버티는 것뿐이에요, 지금. 그냥 가족들 건강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돌아와주시는 분들 건강하시라고 기도해요. 묵주 기도. 매일 미사 핸드폰으로 듣고요. 이렇게 답답할 때 기도로 그러면 마음이 조금 편해져요.
3: 아, 정말 어제 오늘 방송하면서 막저 덥다고 걸을 수가 없다고 조금만 걸어도 이렇게 땀나서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불평했던 거 진짜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불평한 일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일인 거잖아요. 이렇게 땀 흘릴 수 있는 것도 또 걸을 수 있는 것도 건강한 몸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분들의 고통을 좀 덜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0: 아, 네. 46년간 걷지 못했던 박영희 마리아 자매님, 다시 걸을 수 있게 된다면 잠도 안 자고 계속 걸어 다닐 거라고 말씀하셨던 얘기는 당분간 계속 맴돌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통을 생각지도 못했던 어린 시절이 제일 행복했었고, 부모님 반일 도와드리기 싫어서 학교에서 놀다가 오던 그때가 그립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참 동안 그냥 걷고 뛰고 놀고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생각이 나실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영희 자매님의 행복했던 때 얘기, 예, 걷고 싶은 바람, 희망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2: 걸을 수 있다면 잠도 안 자고 걸어다닐 것 같아요. 너무 못 걷잖아요. 40년을 못 걸었는데. 너무 부럽죠. 나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걸어다니면서 걸어다니지 못해도 내 맘대로 기어다녔으면 좋겠다. 그것도 못하잖아요. 기어다니는 것도. 자식한테도 이런 말을 못하고 남편한테도 못하고 나 혼자 가슴에 묻고 살잖아요. 모든 걸. 아프고 3년 되니까 진짜로 그냥 옛날 애들 때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간다면 초등학교 다닐 때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고 엄마가 풀 뽑으라 그러면은 그거 하기 싫어서 학교 선듣게 왔을 때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고추밭에 풀 뽑으라 그러는 거 하기 싫어서 학교에서 놀다 오는 거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땐 걸어 다녔잖아요.
3: 결핵성 뇌수막염 후유증을 앓는 박영희 씨. 46년째 누운 채로 투병하는데요. 욕창치료와 의료용품이 절실하지만 남편과 둘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박영희 씨를 돕는 방법 허윤희 리포터님이 알려주세요.
0: 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번입니다. 뒷번호 크리스마스 번호입니다. 1225번이거든요.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060-700-1225번입니다.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때는 하나은행입니다. 810-1009-1009-803입니다. 가운데 1009 두 번 들어갑니다. 천국을 예약하는 번호로 쉽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810-1009-1009-803입니다.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3: 네. 아, 박영희 씨가 걸어다니고 싶다. 만약 걷게 된다면 잠도 안 자고 걸어다닐 것 같다. 이 얘기도 참 마음에 남는데 걸어다니지 못해도 그냥 내 맘대로 기어다니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조차 가족들한테 하지 못한다. 누워있는 내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미안하고 또 나를 간호해주는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나 기어다니고 싶어. 나도 너무 힘들어. 라는 얘기도 못한다는 게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서로를 위해주는 가족의 모습들에서 참 따스함도 느꼈지만 이런 가족에게 아 참 의료비용이라도 좀 편하게 좀 지출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간절하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우리 박영희 씨 이 치료비만큼은 고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에서 조금 더 나아지지 더 안 좋아지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 함께 나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나눔과 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참 오늘과 어제는 너무 마음이 먹먹해지는 사연이었는데요. 저는 기적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 기도 함께 해주실 테니까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허윤희 리포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되세요.
0: 네,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3: 노래 듣고 올게요. 조용필 걷고 싶다.

창 밖에서 뜨거운 열기가 훅 끼쳐 들어오지만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달들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매달 나가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기에 한 푼이라도 아끼고 안 써야 빚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욕창으로 짓물은 엉덩이를 소독해야 하는데 약이고 밴드고 똑 떨어진 날도 있었죠. 얇은 이불이 스치기만 해도 따갑고 진물이 흘러내리는데 약국에 갈 수도 없고 당장 인터넷으로 주문할 돈이 없어 애태우던 순간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남편을 보며 나는 소리 죽여 울었죠. 참 지독한 가난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유일한 위안은 성당에서 찾아와주는 손길입니다. 반찬을 만들어서 냉장고를 채워주고 과일을 입에 넣어주는 고마운 손길. 그 다정함 덕분에 나는 숨을 쉽니다. 세상 모두가 우릴 잊은 것만 같을 때 본당 식구들은 꾸준히 찾아와 희망을 알려주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버텨온 이 세월 끝에 어쩌면 우리 부부도 다시 웃을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품어봅니다.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하반신이 마비되고 46년간 누워 지내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박영희 씨. 우리의 관심이 모아진다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좀 덜고 희망에 가까워집니다. 한 통에 5천 원이 후원되는 ARS 전화 060-700-1225 060-700-1225 후원금을 직접 보내실 땐 하나은행 계좌번호는 810-1009-1009-804 810-1009-1009-804 예금주는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입니다. 또 샵 1053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계좌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1053 누르시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후원창구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열려있습니다. 한 주간 ARS 전화와 계좌입금을 통해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방송에 소개된 주인공에게 모두 전액 그대로 전달됩니다.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끝곡 돈 맥클린의 빈센트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인의 대리사였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만큼의 사랑과 도움이 꼭 채워지길 기도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8: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9: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경 약방 말씀을 엮은 꽃향기가 나는 성경 약방 성경 속 구절로 주님의 향기가 나게 만들어드립니다. 이 시간 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교 교수인 박진수 사도요한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약방 청취자 여러분, 박진수 사도요한입니다. 네, 오늘은 연중 제 19주일이고요. 오늘 시간은요, 떼제 공동체 이야기로 열어볼까 합니다. 떼제 공동체는 1940년에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떼제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 일치 운동을 지지하며 살아가는 수도 공동체이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신학생 때 이 해외 문화 탐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일주일간 체험했던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각 언어권의 모임도 있고 또 성경도 읽고 삶도 나누고 또 그 안에서는 식사나 청소 등 각자 맡은 역할을 하면서 지내게 되죠. 그리고 참가비도 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국가별로 잘 사는 나라는 좀 더 내고 혹은 잘 못 사는 나라는 덜 내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청년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지향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모여서 살고 기도하고 노래하는 뭐 그러한 것이죠. 이때 이제 공동체가 우리에게 유명해진 것은 이 노래, 기도 때문이지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콘 등등을 해놓고 십자가에 촛불도 켜놓고 기도를 드리는데 막 긴 기도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짧고 이 단순한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면서 개신교, 가톨릭 할 것 없이 모든 이가 그 노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느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학생들 여름 캠프나 겨울 피정을 가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떼제 노래죠. 뭐 어떠한 본당은 청년 이런 미사 때도 성가 대신 이 떼제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되게 많은 노래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두려워 말라입니다. 원래 제목은 나다 때 뚜르베라고 해서 나다 아무것도 때 너를 뚜르베 불안하게 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너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스페인 말. 원래 이 나다떼 뚜르베라고 하는 이 원래 제목 우리나라 노래로는 두려워 말라 요 제목은요 대대레사 아시죠? 아빌라의 성녀 대대레사가 바친 기도문의 첫 구절입니다. 책에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제목을 따서 노래를 만든 거죠. 혹시 노래를 모르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잘 못 부르지만 짧게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높아가지고 좀 낮게 잘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아, 이게 정말 좋은 노래고 기도가 막 마음이 우러나오는 그런 노래인데 혹시 이제이 노래를 듣고 이좀 불심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나 찾아서 들어보시면서 이 노래에 한번 푹 빠져보시는 것을 권장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이 노래를 그 떼제에 가서 부르면서 혹은 여러 이런 자리에서 부르면서 그 순간순간 그때 갖고 있던 걱정이나 불안 이런 것들을 기도에 담아서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청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어보시면서 노래로 함께하는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떼제 노래를 가지고 오고 특히 그 중에서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노래를 소개해드리고 나누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복음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복음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레의 호수를 건너던 중에 마침 예수님은 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크게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자 제자들은 겁에 질리고 예수님께 막 찾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뭍에 계시다가 호수 위를 걸어서 쭉 제자들에게 다가오시게 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라고 하고 막 소리를 질러대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격려하는 이 말씀 있죠.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른 복음들과 비교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천상 존재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더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아주 잠시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다른 복음과 비교했을 때 마태복음 사가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이 어떠한 의미인가냐를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작성 과정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시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 역사적인 실존 인물에 대해서 쓴 책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장르를 뭐 역사서에 비슷하게 평가하는, 그런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처럼요. 그런데 분명히 한 명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인물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저자들마다 조금씩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싶은 부분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루카복음 같은 경우에는 루카복음 사가가 본인이 봤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야를 강조하고자 했고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특성, 즉 신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각 복음이 강조하는 것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저자가 그 관련된 표현들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카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서와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는 많이 담고 있지 않는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혹은 신적인 존재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모습이 아주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태요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마태요복음은 어떠한 흐름에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또 아니면 마태요복음사가는 독자인 우리들에게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오가 담고 있는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여러 용례들을 살펴보면서 그 뜻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또 여러 번 나와요. 첫 번째는 마리아의 아기 예수 잉태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유년기 사화라고도 하죠.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는 유년기 사화. 이 마르코는 아예 이 이야기가 없는데 루카복음은 담고 있죠. 이 루카복음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요. 이렇게 등장인물도 다른데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천사가 나타난 다음에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루카복음, 즉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녀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 그 사실을 알려주죠. 우리가 수태고지라고도 말을 하는. 그렇게 마리아가 성령의 힘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알려주는 그 목적, 그 주제가 바로 루카복음에서의 천사의 등장의 가장 중요한 이유임의 역할입니다. 이와 달리 마태요복음에서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일단 배경은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 것을 알고 나서 자신과 혼인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마리아와의 약혼을 파원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죠. 다윗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여기에서 가브리엘 천사의 말은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인간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그 메시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 마태복음사가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알려주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겪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인간인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란 사실 아주 어렵죠. 하느님을 더 많이 공부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신부님 혹은 수녀님 등등도 정확히 하느님의 뜻이 뭔지는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늘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 각자도 좋은 지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시선으로는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좋은 뜻, 그 뜻을 하느님이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죠. 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우리가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일들이 있겠죠. 뭐 두려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일이 어떻게 잘 되겠어? 의심, 걱정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건네는 작은 손길 하나, 내가 봉헌하는 1,000원짜리 한 장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의심하고 걱정하고 안 믿거나 그런 게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선한 뜻을 믿고 그 선한 뜻으로 하느님이 더 큰 선을 이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행동에 나의 생각에 의심을 하지 말고 그 하느님을 믿고 과감하게 나의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은 나의 그 작은 행동,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 그 작은 행동 하나로 그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는 것. 요셉도 그러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물론 더 다른 상황이었지만 본질은 같을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해야 된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더 큰 구원의, 더 큰 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마태복음 사가가 우리가 이야기해주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떼제 노래죠. 나다 떼 뚜르베 두려워 말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떼제 상거였죠. 나다 떼 뚜르베 두려워 말라 듣고 왔습니다. 여기서 앉아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경 약방 녹음하는 게 좀 두렵고 겁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잘 이끌어줄게 그러한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아서 또다시 힘을 내어서 믿음을 갖고 이 약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그 마태요 복음사가 다른 복음과는 달리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걸 강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메시지로 그 의미로 우리 앞에 닥친 너 또한 두려운 의심 같은 것들을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 때 하느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려움들을 다 건져가 주시면서 좋은 지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마태복음 사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두려워 말라가 뭔지를 좀 보면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0장 26부터 33절까지 있는데요. 이 상황은 박해의 위협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6부터 33절, 이 7절 안에서 무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세 번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귀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되었던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나오는 단락은요.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하시는 단락 중에 나와요. 이 마태복음 사가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를 명하시면서 그 짧은 단락 안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여러 번 강조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이 상황 이 자체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당시 마태복음이 쓰여질 상황에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사가는 마태복음이 쓰여질 그 시대에 당시의 교회 공동체가 여러 방면에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 복음서들, 이 공관 복음 중에서 명시적으로 교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우리가.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복음이 유일하게 마태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요 복음은 이미 마태요 복음이 쓰여질 때에 교회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된 이후라고 하는 거죠. 그 마태요 복음에 나온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된 구절이 이렇습니다. 나 또한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절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태요 복음은 명확하게 교회 공동체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태요 복음을 또 공부하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 교회 안에서 제자들의 역할을 강조를 하거든요. 다른 복음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군중들도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요 복음에 있는 제자들은 군중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를 해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는 그러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마태요 복음은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인 제자들에게 좀 다른 역할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들을 모두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교회의 지도자인 제자들은 가르침을 이해하고 잘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강조하고 알리기 위해서 마태요 복음사가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묘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건 역시 제자들에게 말하는 복음 선포의 맥락이니까. 제자들은 군중들과 일반 교회 안에서도 특별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될 역할을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할때 박해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것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언급한 성경 구절에도 나왔지만 그렇게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적들을 박해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제자가 잘나서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하느님께서 그 제자들을 아끼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 방금 우리가 말한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 우리 모두는요, 세례를 받으면서 세 가지 직무를 받게 되죠. 예언직, 왕직, 사제직입니다. 이세 가지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느님께 이끌었던 새 지도자들의 세 가지 직무이면서 동시에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직무이기도 합니다. 먼저 왕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왕은 성별된 기름 부음 받은 존재였죠. 즉 하느님에 의해서 하느님께로부터 성별되어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왕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하느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서 열왕기 같은 거에 보면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체크할 때 얼마나 왕이 올바랐는가, 하느님 앞에서 올바랐는가, 그러지 않았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평가했던 것처럼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 올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제직은요. 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의 사제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드렸죠. 사제들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하느님과 백성을 만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사제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예언직이 있는데요.
이 예언직은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하느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었던 사람들이죠. 필요하면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칭찬도 하면서 백성들과 나아가 왕들도 하느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었던 분들이 예언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구약에서의 각각의 예언직, 왕직, 사제직의 역할들이었고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예수님은 참다운 왕으로서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신 분이시고요. 또한 하느님의 사제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고 심지어 당신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의 유일무이한 예물로서 제사를 드리셨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참된 예언자로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세 가지 직무를 삶 안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언직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신자가 되고 세례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 하느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늘 선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당시 마태오 교회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이 복음 선포라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여러 부정적인 시선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복음 혹은 종교 혹은 이런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를 거부하거나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뭐 미개하게 보기도 하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하기도 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 다양한 어려움들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한 진리를 위해서 투신하기를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가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대목 안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폭풍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죠. 여기는 이제 특별하게 용기를 내어라, 그러니까 함께 덧붙여지죠.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용기를 내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보면 좀 더 쉽게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물에 뛰어듭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에서 풍랑이 막 일고 파도가 치니까 그만 겁에 질려 물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딱 손을 잡고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면서 우리 그를 구해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모범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뛰어들었다. 용기를 내어 뛰어들었다. 하지만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다시금 두려움에 빠지고 믿음을 잃어버릴 순간이 오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물론 여기서는 믿음이 잃어버린 베드로를 한번 혼내시긴 하지만 그 맥락 안에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걸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 용기를 내어라라고 하는 것은 방금 보았던 두 번째 그 두려워하지 말라와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 복음 선포라고 하는 사명을 수행할 때 여러 상황에서 반대를 듣고 우린 그럴 때 약간 실망을 하거나 위축이 될 수 있죠. 아, 내가 지금 이 좋은 거를 나누고 싶은데 듣고자 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반응을 보면서 내가 이상한 건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모습이 마치 베드로가 풍랑에 뛰어든 모습과 같은 거죠. 예수님을 보고 용기를 내어서 베드로가 파도에 뛰어들었듯이 우리도 이 내 신앙을 알리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잠시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 반대의 목소리 앞에서 잠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죠. 하지만 그럴 때 다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세 번째 말씀하시는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 안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그 사명의 그런 것들을 더 열심히 용기 내어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래 두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찬미하여라 내 영혼이 듣겠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떼제 성가였죠. 주여 주예수여 찬미하여라 그리고 내 영혼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강의도 듣고 떼제 노래도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석이조. 여러분들 좋은 프로그램 더 많이 들으시고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의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거를 봤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마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어라 이거를 봤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 박해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여라 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손을 잡아주실 테니 용기를 내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요것도 되게 좋지만 이 마태복음을 참 잘 쓴 책 같아요. 마태복음은 맨 앞과 맨 뒤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본 거는 복음의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들이었죠. 여러 번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복음서 맨 앞과 맨 끝에 마태복음사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한 이유를 한 번 더 알려줍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했지만,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마태복음은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서 맨 앞과 맨 끝에 나오는 그러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유년기 사화에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 다음에, 이거는 사건이죠.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다. 이건 사건인데,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도하면서 마태오가 덧붙이는 마태오 복음사가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사건의 의미가 바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그 의미가 있음을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 가장 마지막에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태어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28장 20절인데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즉, 처음에 복음서의 예수님 탄생 때는 마태복음 사가가 자신의 신학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야를 이야기해 주었고, 또 복음서 마지막에는 부활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당신의 입으로 내가 우리와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대목과 우리가 앞 시간까지 보았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 되었고, 또 앞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그리스도 신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맥락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늘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무언가 청하는 기도도 좋겠지만은 방금 말한 것처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늘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과 하느님을 느끼기 위해서도 노력하는 것, 우리는 그것도 중요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럼으로써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내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약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성과 역시 대제 성과입니다. 주를 찬미한 아이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2: 키팅,
1: 에몬스 가구
2: 키팅,
1: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2: 키팅,
1: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2: 키팅,
1: 집을 완성할 땐
2: 키팅,
1: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3: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6: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습니다. 너무 어렸어요.
5: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준 네오 신부입니다. 생명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랑 너머의 기다림을 견디고 난 후 어렵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 좋은 흙과 따뜻한 햇살이 필요한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과정에도 몸과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생명을 기다린 그 소중한 여정에 대해 칼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나포로 임신센터 김오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첫 곡 듣겠습니다. 멜로망스가 부릅니다. 선물.

0: 오늘 함께할 분은 생명을 기다린 부부들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주는 카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나포로 임시센터 김호영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분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 성모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임신과 출산을 진료하는 산과 의사이면서 나포로 임신센터에서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그 저번 얼마 전에 그 또 산부인과 의사 학회 그 부회장님께서 오시긴 하셨는데 그때 이제 산과하고 부인과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산부인과 하면 같이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산과와 부인과가 서로 나눠 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기도 했고. 산과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1: 일단 산과는 여성이 임신 사실 출산과 출산의 전과 후가 굉장히 여성의 일상에 있어서 전환점 같은 그런 시기인데요. 그런 시기를 이제 산모분과 함께 계속하면서 그러한 중요한 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산과에서 하신 거는 물론 이제 더 세부 전공으로 선택하실 때 하긴 했겠지만 레지던트서부터 하신 지가 이제 몇 년 되셨죠? 그러면?
1: 10년 이제 9년 차입니다.
0: 10년 하면서 산부인과 하면서 특히 산과 하면서 아 이때가 제일 기뻤다라고 한다면
1: 항상 이제 기쁜 순간들이 많은데요. 이제 산모분들이 이제 출산을 하고 아이들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아가들이 예쁘게 잘 크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보람되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진료 중일 때 아가를 데리고 와서 저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하고 보람됨을 느낍니다.
0: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지금 대학병원에 계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요새는 또 이제 또 그 일반 산부인과 개인 산부인과가 그렇게 많지 않긴 하지만 그리고 대학교 산부인과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위험군 보통 얘기하는 고위험군이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약간 부담스러운 분들이 좀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좀 이렇게 좀 그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울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떠십니까?
1: 네, 부담스러운 거 굉장히 사실 많고요. 그런데 또 생각보다 또 잘 예를 들어서 뭐 경부길이 자궁 경부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가 짧아지면은 조산의 위험성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또 생각보다 다 잘 버텨주시고 또 워낙에 이제 아기를 어떻게든 잘 건강하게 잘 만사까지 잘 버텨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또 같이 저도 힘내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부담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네 진료하고 있습니다.
0: 사실 사람이 살면서 간절함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좀 더 더 뭐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는 건데 사실 특히 지금 그 같이 계시는 교수님 바로 앞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간절함이 제일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선 되게 뭐라 그럴까 인간의 간절함이라는 것도 있고 그 안에 또 생명에 대한 열정 이런 것도 같이 다 느낄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축복받은 자리이기도 하면서 그 축복은 늘 걸고 넘어진 게 있죠. 약간 부담도 있는 거여서 좀 그렇게 합니다. 사실 요새 사실 그 고위험군 뭐 저번에도 말했긴 했지만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일단 산모 나이들이 전부 다 높아져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고 그 외에 또 특별한 또 현상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산모 나이가 있다 보면은 이제 임신 중에 발생하는 합병증의 위험도 막 두 배, 세 배 정도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출산이 시점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임신이 사실 잘 되지 않아서 임신을 하기 위해서 뭐 시험관이라든가 다른 보조생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0: 사실 난임이 많아진 이유가 나이 말고 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을까요?
1: 난임의 원인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많은데요. 뭐 단순히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남성이나 여성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해서 결과이기도 합니다.
0: 네, 사실 그 뭐 이게 난임 예, 관련돼서 지금 뭐 한국이 제일 많이 발전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건 사실 그 시험관 아기 많이 지금 다 하고 있는 시험관 아기도 있지만 그 방법 외에도 그 교회에서 얘기한 나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거 아시는 분 되게 잘 아시는데 모르시면 저는 모르실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제 이 방송에 젊은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듣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연세 드신 분이 딱 듣고 나서 이 지금 나프로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 연세 드신 분이 딱 듣고 나서 그 얘기를 내가 내 자식이나 내 주변 사람들 얘기하기 쉽게 한번 딱 두 문장에서 세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해주시면 뭘까요?
1: 나프로는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원인을 찾고 그거를 치료함으로써 부부가 가진 자연적인 임신 가능성, 즉 가임력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이게 그게 그럼 시험관 아기하고 차이점이 뭘까?
1: 일단 시험관 아기는 정자 난자가 몸 밖에서 수정을 시킨 다음에 그 배아를 자궁에 이식을 하는 방법이 시험관 임신이고요. 이제 나프로를 통해서 임신을 하는 경우에서는 이제 남성의 요인과 여성의 요인, 그러니까 임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을 치료하고 그리고 가임력을 좀 증진시켜서 자연적으로 임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0: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 못하는 것도 있는데 그 임신이라는 것이 그냥 생물학적인 부분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나프로에서는 심리적인 좀 약간 치료라고 하기도 상담도 좀 들어가요. 그게 들어가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1: 사실 저희 나프로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 번 시험관을 하시고 실패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해 이제 임신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다른 원인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심리적인 요인, 압박감과 주변의 시선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프로에서는 심리 상담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룹으로 해서 미술 치료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심리 상담과 미술 치료를 하고 또 좋은 소식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같이 케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사실 이게 연결이 사람들이 좀 쉽지 않아서 왜 그게 왜 심리적인 부분이야? 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1: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0: 어느 정도?
1: 네.
0: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 근데 사실 옛날에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이제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낳아야 된다, 뭐 아들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압박감을 주는 거가 옛날에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현대 사회에 오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얼마 전에 이제 진료했던 분과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임신 다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잘 되지 않고 이제 근데 주변에서 이제 같은 비슷한 또래의 여성분이 임신하신 거를 보고 굉장히 스스로 내가 내 몸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사회생활이라든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임신한 친구를 만나거나 이런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전과는 달리 이 가족들보다는 아무래도 여성의 사회생활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무언가 내가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부족하거나

0: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게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주변의 영향보다는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나한테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약간 스스로가 약간 자기한테 약간 실망감 내지는 나한테 뭐 약간 좌절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좀 뭔가 극복하지 못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스스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임신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좀 쉽게 생각하는 것도 일단 영향 미치긴 하는데 그런 면에 뭐 대표적인 게좀 젊어서 결혼하신 분들은 대부분 바로 아이를 갖기보다는 아 내가 좀한 3년 뒤에 뭐 5년 뒤에 그래서 뭐 그때 나이가 뭐 30대 중반만 돼도 아뭐 그때도 난될수 있어라고 왜냐면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건 40대 넘어도 임신하고 있는 사람 보고 있지만 근데 그 40대에 넘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임신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막상 자기가 그 상태로 됐을 때 아, 내가 아,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스스로에게 주는 압박감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니까 더 뭐라 그럴까 더 집착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결국은 집착을 낳게 되고 그 집착이 결국은 내 스스로 마음을 좀 닫게 만드는 것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런 걸좀 풀고 나면 뭐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시게 진료하시면 물론 심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으시긴 하지만
0: 사실 저도 난임이라는 거는 사실 원인이 있다고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또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 이제 임신이 잘 어떻게 잘 되신 분 같은 경우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뭐 선생님, 저는 마음을 다 내려놨었는데 사실 갑자기 이렇게 좋은 소식이 생겨서 정말 이런 심리적인 요인과 혹은 이렇게 마음을 어딘가 내려놓는 게 굉장히 큰 이번에 잘 임신이 됐던 게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진료를 하다 보면은 들게 됩니다.
1: 일단은 심리적 요인은 일단 그건 뭐 내가 상담을 받거나 뭘 하거나 이제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가임력을 높인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일단 내가 뭐 난임 좀더 나아가서 불임 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야, 내 오년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시험관 아기가 통해는 뭔가 이게 과학적으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뭘 추출하고 연결하고 해서 이제 뭔가 이제 가임력을 높이기보다는 연결해서 임신시키는 것을 조금 기술적으로 테크놀로적인 부분으로 하고 있다는데, 원래 내 오년적으로 내가 그게 됐으면, 흔히 말해서 가임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 없는데 가임력을 높인다는 말 표현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될지.
0: 가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성이라든가 남성의 그러한 이제 생식 능력을 최대화 극대화시켜서 임신이 되는 그잘 되는 그런 가임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
1: 네네.
0: 기간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런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원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래서 그 원인을 치료하고 그리고 가임 능력이 가장 극대화되어 있는 시기에 이제 부부관계를 통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거죠. 그 심리적인 거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임력을 높인다고 했을 때에 그럼 나 스스로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좀더그 목적으로 하고 어떤 부분을 좀더 이게 해주시는지 한번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0: 네, 사실 여성분들이 생리주기가 규칙적이라고 하시면서, 뭐, 생리주기가 똑같이 28일이라고 해도 실제로 각각 여성마다 실제 배란되는 시기라던가, 이제 가임이 되는 시기가 여성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임 시기, 그러니까 아기가 잘 생기는 시기가, 다음 생리 예정일에서 2주를 빼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나프로에서 여성의 자궁 경부 점액을 관찰하고 이런 검사들을 하다 보면은 사실 여성마다 배란되는 시기라던가 가임 기간에 굉장히 개인차가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프로에서는 이제 여성이 자궁 경부 점액을 직접 관찰하고 기록을 하다 보면 여러 차례 이제 생리 주기를 확인하다 보면 그 여성만의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 점액이 잘 보이지 않는다던가 혹은 부정출혈이 있다던가 이런 패턴들이 보이면 아, 이 여성에게 어떤 호르몬의 문제가 있구나 이런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이런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같이 교정하고 또 필요하면은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0: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환경이 아마 28일을 할지라도 환경이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있다가 회사를 갑자기 회사를 이제 출근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럴 때마다 내 생활의 패턴이나 뭐 바뀔 때 그것도 그 주기가 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제 나는 28일 주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벌써 뭔가 좀 내 몸이 나의 변화를 제일 먼저 인식해 주는 데가 딱 그건데 그걸 이제 우리는 그냥 퉁 쳐버리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그냥 나는 이때야라고 착각하는 것도 있고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신체적인 부분도 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이제 그 뭐 아까는 그 부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따라서 또 임신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 그런 또 이게 치료적인 목적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임신이 목적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여성의 그 건강을 좀 제대로 좀 체크해 준다? 알려준다는 것이 좀 크긴 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나프로 차트라고 해서 여성의 그런 몸의 변화들을 관찰하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그동안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이렇게 아기가 잘 생기지 않는 그런 원인들에 대한 힌트를 주기도 하고 그런 거에 보통 원인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식적인 부분의 문제들도 사실 파악할 수 있고 나프로의 그 방법 자체가 그냥 임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임신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의 원인들을 찾고 그것을 치료해서 자연적인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임신을 하기 위한 목적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원래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임 능력과 가지고 있는 질환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보정하면서 임신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0: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건강하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도록 내 몸을 만들어준 먼저 역할. 그러니까 임신이 목적이긴 하지만 그 전에 여성으로서의 내 몸을 좀 건강하게 먼저 만드는 것이 목적인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만든 내 몸을 가지고 이제 임신을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이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뭐 단순하게 임신이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여성의 건강스러운 임신, 그러니까 건강스러움이 좀 더 강조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있습니다. 장나라가 부릅니다. 나도 여자랍니다.

0: 생명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인 여성의 몸과 생명의 질서를 살피는 카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나포로 임신센터 김호영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그 아 길게 걸리겠다라는 느낌이 확 들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여성의 주기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뭐 아까는 평균이 28일이었으니까 벌써 그것만 해도 한 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기적인 패턴이 좀 바뀌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못해도 두 사이클 내지 세 사이클을 보게 되면 그냥 물리적으로만 이게 뭐 사이클이 더 긴 분도 있긴 하겠지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게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1: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나프로를 시작하실 때 교육, 입문 교육이라는 거를 듣고 또 주기적으로 오셔서 교육을 듣습니다. 근데 그 교육 기간이 사실 걸리는 데는 적어도 한 2, 3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근데 그 교육을 잘 받으시고 또 관찰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뭐 2주기, 3주기만 해도 두 번, 뭐 두세 달만 해도 임신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또 착각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초적인 검사를 하고 나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호르몬 주사를 엄청 맞습니다. 그래야지 한 번에 난자를 한 10개씩 추출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어차피 근데 아시겠지만 난자는 잘해야 한 주기에 하나 가 나오는 거를 한 번에 10개를 추출을 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좀 여성한테 좀 과한 호르몬적인 불균형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그걸 추출해서 또 이제 정자랑 그 연기 수정을 시켜 가지고 이제 집어넣는가.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시험관하기는 그래 뭐 보통 봐도 한 2, 3개월 정도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에 걸려도 나프로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1: 네, 그렇습니다.
0: 아, 생각보다 되게 뭐라 그럴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또 오래 걸리지는 않네요, 그런 면에서.
1: 물론 이제 부부마다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또 잘 빨리 되시는 분은 또 빨리 되시고 또 시간이 조금 걸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0: 그죠. 사실 여러분 또 착각하고 있는 게 시험관 아기가 또 이제 그 많이 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도 있고 지금 대부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 또 이게 성공률이 또 100%는 또 아니에요. 근데 사람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뭐 보통 이제 그 30% 좀 그 밑으로 좀 보고 있기로 하고 나프로도 그 정도 수준이죠.
1: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금까지의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기본 교육을 완료하신 분들 중에서의 임신 성공률은 한 28.4% 정도 됩니다.
0: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착각하시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그 28.4% 거진 30%는 전체 대상의 30%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 그러면 딱 어떤 대상자가 좀 또 달라지는 건가요?
1: 전체라기보다는 저희가 나프로에서 하는 그런 교육을 다 이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통계를 냈습니다.
0: 아, 그럼 결국은 나프로에 좀 5년에 참여한 사람들 전체 대상으로.
1: 네.
0: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드리면 지금 시험관 아기가 30%라고 하는데 그 30%가 착상이 안 된 거는 또 포함이 아니에요. 퍼센트율에. 그렇게 되면 지금 시험관 아기가 그 성공률 30%라는 거는 그 위에 착상이 되고 나서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공률이 30%지 착상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그 퍼센트에 집어넣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 봤을 때는 나프로가 시험관 아기보다는 좀 성공률이 더 좋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1: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사실 이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거는 그 드라마 같은 게 보게 되면 시험관 아기 들어가서 이번에 뭐 정자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아니면 뭐 난자 상태가 안 좋습니다. 수정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아예 포함이 아예 안 돼 있는 그 성공률인데 그 성공률이란 표현에 그 모든 것이 들어와서 성공률이 그 정도구나라고 사실 좀 착각하고 있는 것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시험관 아기도 시험관이니까 그 30%보다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높지는 않다는 거가 좀 이렇게 좀 인지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제 생각 제 이 말 표현 어쩌면 조금 과대포장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1: 네, 사실 저는 성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험관 임신과 같은 그런 보조 생식술을 하면서 생기는 사실 부작용을 처음에 잘 인지를 못하고 그냥 시도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하고 아무래도 난소를 과자극을 하다 보면 몸에 복수가 찹니다. 배 안에.
0: 아.
1: 그러면 간까지 이렇게 차서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누워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응급실로 오시면은 이제 관을 배에 넣어서 이런 복수를 좀 빼드리는 경우도 있고 사실 아주 드물지만 혈전이 생기는 그런 위험한 질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부작용 성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부작용을 어떻게 내게 내 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일단은 잘 아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사실 이런 부분에선 임신이 목적이긴 하지만 앞에 아까는 말씀드린 건강한 이라는 말 표현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게 되는데 그 이제 의사 생활하신 지 한 10년 정도 되셨잖아요. 그 10년 전과 지금 비교하게 되면 난임 부부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1: 네, 맞습니다. 해가 지날 때마다 임신하시는 그런 연령이 점점 계속 연령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전에는 그렇진 않았지만 현재는 이제 시험관 임신과 같은 그런 보조 생식술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0: 아,
1: 무제한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사실 문제가 해당 시험관이 분명히 필요하신 분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 아니신 분들도 나는 그냥 빨리 하고 싶어 혹은 두세 달 정도 시도를 해보시고 나는 그냥 확실한 게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확실히 이전에 제가 처음에 산부인과 의사를 시작했을 때와 이제 시간이 지난 지금 조금 더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0: 근데 요새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여성들의 그 배란 문제나 호르몬 문제나 자궁 질환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왜 그럴까요?
1: 아무래도 서구화된 그런 생활 습관이라던가 식사 습관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왜냐하면 서구화 된다면 전부 그러니까 건강한다는 말 표현도 듣긴 하는데 일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얘기할 때마다 서구화된 음식관 뭐 문제 할 때 그리고 뭐 밖에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뭐 사람 그 덕분에 사람들 다 키가 크고 그다음에 그 덕분에 뭐 좀 몸도 더 좋아지고 근데 그게 서구화된 게 뭐가 나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1: 사실 임신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이렇게 좀 비만하거나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최근에는 다이어트라든가 그런 문제도 사실 임신 성공률이라든가 임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한 요즘 생활의 그런 습관이라든가 환경적인 것도 좀 큰 것 같습니다.
0: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물론 제가 산부인과 의사 그 분을 모시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성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임신이라는 거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도 그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남성분들한테는 특별한 뭐가 없을까요?
1: 사실 시험관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도 여성의 요인보다는 남성의 요인 때문에 시험관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0: 여성보다는 남성 때문에?
1: 네. 예. 그래서 이제 정액 검사를 했을 때 정자의 활동성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시험관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셔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정자는 난자와 다르게 3개월마다 새롭게 대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활 습관을 교정하거나 흡연을 하시는 분은 이제 흡연을 안 하시고 음주를 하시는 분은 이제 술을 안 드시고 이런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지시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근데 사실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한데 야 임신은 여성한테 달려있는 문제야라고 이렇게 취급 했는데 사실상 문제가 도리어 남자 쪽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리고 남자도 그만큼 자기 건강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걸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남자들 다 그래라고 얘기하지만 뭐 몇 년 전에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정자 검사했는데 정자 왕 뭐 이런 표현도 쓰면서 아 내 정자는 되게 건강해 뭐 이렇게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표현들이었거든요. 근데 아 남자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시험관에게 더 많을 수도 있군요.
1: 네, 있습니다.
0: 아, 그 단순하게 여성의 그 그 임신이 안 된 그 난자의 문제가 아니라 또 여성의 몸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임신을 어떻게 보게 되면 임신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결과물을 바라는 거잖아요. 뭐가 되든. 근데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지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그 나프로에 왔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시험관하기 몇 번 시도했다가 실패해가지고 그래 마지막으로 잡는 겸 하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사실 그 어쩌면 좀 뭐라 그럴까 뭐 반대로 얘기하면 처음서부터 나프로 왔으면 참 좋을 만한 분들도 그걸 잘 몰랐다 나중에 그냥 뭐 이거 뭐 자연 뭐 특별한 시술 그러니까 뭐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라고 해서 그냥 다 자포자기로 오신 분들 꽤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좀 뭐랄까 자신의 간절함도 있고 지침도 있고 그런 그 생명을 기다린 분들한테 어떤 말 주로 해주십니까?
1: 그래서 생명을 기다리는 시간은 단순히 임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서로 함께 건강을 돌보고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준비하다 보면 또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가능성도 같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0: 사실 함께하는 그 말 표현이 참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간의 기대 또 서로 간의 또 실망 이 모든 것이 뭉쳐져 있는 그 때에 따른 이것 때문에 서로 간의 또 사이도 안 좋아지는 부부도 있으실 것 같은데 참 이게 이 생명을 기다리는데 그 안에 간절함도 있지만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실망과 좌절과 것이 있어서 나프로 임신법을 선택하신 분들은 옛날보다는 좀 많아졌나요?
1: 네, 많아진 것 같습니다.
0: 지금 현재는 옛날에 그러니까 뭐 작년, 재작년 해도 여의도 성모병원만 하고 있다가 지금은 부천 성모병원, 그다음에 의정부 성모병원, 은평 성모병원, 그다음에 서울 성모병원 이렇게 총해서 다섯 군데가 하고 있으니 확실히 그 사람이 많아져서 는 건가요? 안 그러면 이제 약간 그 성모병원의 정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프로로 임신하신 분들의 지인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고요. 아. 그리고 또 성당을 통해서 이제 신부님이나 수녀님들께 소개받고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 저희가 임신 나프로 내원하시는 분들을 이제 살펴보다 보니 꼭 가톨릭 신자가 아니신 분들도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0: 네,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제 나프로로 임신이 되시고 또 추천하시는 분들 통해서 오시는 거 보니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사실 제가 초반에 듣고 나서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내가 난임이어서 나프로를 가는 것도 물론 이제 있지만 내가 낯다른데 건강하다 생각해도 나프로를 가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내 건강을 사실 여성분들이 자기가 그 산부인과는 못해도 가긴 가야 되는데 사실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잘 안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함이 있지 않은 이상. 근데 제가 어떤 그 산부인과 의사분한테 저번에 들어오니까 못해도 여성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오시는 게 참 좋다. 그 젊을 때나 연세 드셨을 때나 그래야지 좀 뭔가 내 건강,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아는 건 참 좋다. 근데 특히 앞으로 또 임신을 이제 목적으로 했을 때 또 그냥 뭐 내가 난임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그렇게 해서 가는 것도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십니까?
1: 네, 맞습니다. 사실 결혼하시고 이제 임신 시도를 하셨는데 잘 안 되셔서 그때서야 이제 산부인과 진료를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동안에 뭐 자궁이라든가 난소에 혹이 있다든가 이런 거를 모르고 지내셨다가 이제 임신 시도를 했는데 아, 뭐가 문제가 있나 이제 가볼까 했더니 근종이 크게 있다든가 난소에 혹이 크게 있다든가 그때 이제 확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뭐 근종이 있는 경우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근종 수술을 하고 나서 임신하는 기간이 또 6개월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또 임신을 늦추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 이럴 때는 상과를 가야 됩니까? 부인과를 가야 됩니까?
1: 상과 부인과 둘 다 크게 상관없습니다.
0: 네, 가서 조금 체크 받고 뭐 단점이면 개인 병원 가셔서 체크를 받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얘기는 이제 치과는 1년에 한 번 꼭 가야 된다. 뭐 이게 정기 점검 하는 식으로 하는데 여성분들이 그 산부인과 그 가는 거를 조금 뭐랄까 두려워한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슈화돼 사람들이 이제 산부인과 간다면 갔다 왔으면 너 임신했어라는 얘기를 바로 하니까 뭔가 그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내 몸 체크 하러 가는 건데 그 부분에 조금 인식 전환도 필요할 것 같긴 한데.
1: 네 맞습니다. 산부인과에 가면 무언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나 혹은 너 임신했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느껴져서 오기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그 산부인과 문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느끼기에도.
0: 남자도 못 가는데 높습니까? 네.
1: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감기 걸린 것처럼 진료 보는 것 와 같이 산부인과도 문제가 있거나 뭔가 일상생활 생리 주기에 뭔가 변화가 있거나 하면 진찰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사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그 나프로 임신법 때문에 뭐 산부인과 뭐 전문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만나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뭐 오늘 모신 게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나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요새 난임이 하도 많고 또 낙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 또 저출산 얘기도 나오고 사실 되게 혼재되어 있는 사회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거잖아요.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가끔씩 우리가 건강을 챙긴다고 목적 안에 뭔가 소진되거나 무언가 도리어 그 해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과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인간 스스로를 복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중에 그 생명을 탄생하는 것 또 생명을 탄생하는 것 중에 또 좀 건강하게 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 나프로 임신법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한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필을 한번 해보시죠.
1: 나프로는 임신을 어렵게 하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고 부부의 건강을 회복해 자연적인 임신 가능성을 높여가는 그러한 의학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그냥 너무 자연적인 그냥 방법 아닌가? 그냥
0: 굳이 병원까지 가야 되나?
1: 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희는 필요한 검사라든가 그리고 각각 여성만의 필요한 치료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건강을 회복을 해서 가임력을 높여서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임신을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예전에는 이제 2017년에 저희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나프로 임신센터를 개소를 했는데요. 이제 작년 11월서부터는 서울 성모병원, 여의도 성모병원뿐만 아니라 은평 성모병원, 부천 성모병원, 의정부 성모병원 다섯 개 병원에서도 나프로 임신센터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섯 개 병원에서도 나프로 임신센터를 진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내원하시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의사 선생님한테 그 광고를 하라고 하니까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하시긴 하셨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나프로 임신법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생명을 탄생하는데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 탄생할 수도 있긴 하긴 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산모도 또 이제 태아도 건강하게 그 상태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결과, 즉 아이를 탄생시키는 결과도 물론 안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 안에서 서로 간에 뭔가 그 보호해주고 함께하고 또 더욱더 한마디로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무언가 내가 도구화가 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부분을 이제 함께 나누고 했을 때 좀 달라지지 않을까.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임신의 문제가 단순하게 여성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인도 함께함을 통해서 그 안에 동참해주고 그러니까 뭐 입덧 이런 것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같이 탄생시키는 그 안에서 수정시키는 그때부터 남성의 어떤 자신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좀 필요한데 어쩌면 우리는 그 임신한 부분을 너무나 여성의 문제로만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한 명의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그 사랑을 느끼고 했을 때 아 정말 이 아이가 물론 뭐 시험관 아기가 그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나도 만들었고 그래서 내가 건강한 아이를 낳으려고 해라는 그런 서로 간에 그 준비된 그런 메시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우리가 야 우리 아이 낳기로 했잖아 그냥 좀 쉽게 하자 어차피 아이 낳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너무 목적 지향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 스스로의 그 과정도 함께 있을 때 사실 그 뭐 아이를 키워보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이를 통해서 성숙되고 성장되는 어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거기서부터 탄생, 그러니까 수정되는 순간서부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아쉬운 것들이 꽤 많아서 그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그 교수님에게 물어보는데 왜 하필이면 상과 중에 나프로 센터를 선택하셨습니까?
1: 사실 저는 이제 가톨릭 중앙의료원에서 전공의 트레이닝을 받았고 또 이제 계속 수련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시험관 임신이라든가 그런 보조 생식실을 경험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관 임신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합병증들 그런 것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아 이런 분들을 이런 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래를 보다 보면 어떻게 해야 임신이 잘 될까요? 혹은 제가 뭘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분들의 물음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러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나프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0: 사실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성공률 100%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한 28% 좀 몇 분 되긴 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한 70%는 따지면 불임인 거예요. 그렇죠?
1: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 임신이 안 되신 분들은 임신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됐지만 그분들도 어쨌든 가임력을 회복하고 건강을 조금 더 돌보면서 그 후에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도 불임이라기보다는 앞으로에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이거는 제가 그래서 그 여쭤보는 건데 그 이게 뭐 이제 나프로 임신을 하다가 결국은 뭐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아 이제 전 그만할래요 라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신은 불임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얘기하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말씀해 주십니까?
1: 사실 임신 가능성은 폐경되기 전까지는 항상 그 누구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저 이제 그만할래요 너무 힘들어요 하시면서 내원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끔 이제 나프로 임신센터로 연락을 주셔서 저 임신 됐어요 너무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이런 순간 임신이 되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너무 긴 시간 동안 힘드실 수도 있지만 그런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생명을 기다리는 것 또 생명을 향한다는 것 그 안에는 뭐 실패 성공이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마음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계속 내가 뭐 실패 성공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좀 더 넓혀진다면 우리가 또 다른 것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것들이 좀 있죠. 세상은 뭐 그것만으로 나눌 수 없는데 우리는 그것만이 정답인 것처럼 사는 것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우리가 이런 방향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향의 다양한 희망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제 여러 번 임신을 시도하거나 또 시험관 시술에서 잘 안 되었던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 내 몸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분들께 제가 사실 한마디 한마디 건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연하게 걱정하기보다는 그동안 임신이 잘 되지 않았던 원인들을 같이 찾아보고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은 치료할 경우도 많으니까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갖고 생명을 맞이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주신 카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나프로임센터 김호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지만 생명만큼은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신비로 다가오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길을 걷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사람이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이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케이윌이 부르는 내 생의 아름다움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순의 오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5: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아이들 여름방학이죠. 방학도 있고 부럽다 싶지만 막상 아이들은 방학 숙제와 학원 때문에 괴롭대요. 실제로 학교에서 보내주는 안내문 제목은 대부분 신나는 방학이지만 그 안에 적힌 내용은 그다지 신나지 않는 방학 동안 해야 할 숙제가 적혀 있고요. 학교는 쉬어도 학원은 쉬지 않아서 공부는 계속해야 하죠. 방학이 없는 직장인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며칠밖에 안 되지만 숙제 없는 직장인의 여름 휴가가 나을까? 길지만 숙제가 있는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더 나을까? 바쁜 일상일수록 주말이 더 반갑듯 짧은 휴가든 숙제가 있는 긴 방학이든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게 중요하겠죠? 주일 주님안에서 알찬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군종의 시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신나라 플로라입니다. 충성!

0: 8월 9일 군중의 시간. 오늘 첫 곡은 SM타운 서머 베케이션 함께 들었습니다. 한 통에 100원 되는 유료 문자 샵1053 또는 무료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PBC 빵 빵톡 열어두고 사연과 신청곡 기다릴게요. 오늘 준비된 강론 먼저 듣고 막시모의 군플리로 돌아옵니다. 매주일 성당에서 주보에서 듣고 읽는 강론. 군종교구 신부님들은 어떻게 전하실까요? 군종의 시간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강론과 복음 이야기.
1: 강론 명 받았습니다.
0: 오늘은 군종교구 해군 만포대 성당 주임이신 강찬욱 요한 세례자 신부님의 강론입니다.
1: 단순하게 기도합시다. 세례 성사를 준비하는 장병이나 종교에 대해 궁금증을 가진 장병들에게 듣게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입니다. 처음에는 화려한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기도의 정의를 말해주곤 했는데 많은 사람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복잡하게 대답하지 않고 장병들이 알아듣기 쉽고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천주교 기도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성호경을 긋고 내가 청하고 싶거나 말씀드리고 싶은 말을 예수님께 바치면 됩니다. 이 대답이 기도의 모든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내용보다 간단하고 명료한 내용이 중요하고 다양한 방법보다는 단순한 방법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을 마주했던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자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자신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 명령해 달라고 청하고 예수님의 오너라 하는 말씀에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다가서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거센 바람으로 인해 다시 두려움에 휩싸여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단순함으로 무장했던 베드로의 용기는 복잡한 생각으로 인해 흩어지게 되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단순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모습, 지금 마주하는 걱정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바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단순한 모습이 먼저 자리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싶다면 가장 단순하게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호경을 긋고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강로는 만포대 성당 주임이신 강찬욱 요한 세례자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FX 굿바이 썸머.

0: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벌써 입추가 지났다는 사실. 아니 아직 이렇게 더운데 웬 입추 싶지만 더위 한가운데 입추, 가을의 문턱이 있다는 건 이 더위의 끝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만 같아서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아무리 사나운 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자연의 변화에 따라 서늘한 바람은 불어오고 열매 맺는 가을은 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조금 더 빨리 가을이 오길 하느님께 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기도에 찬양을 더해보면 더 신나는 시간이 되겠죠? 최준행 막시모가 군인들에게 전하는 노래
1: 막시모의 군풀리
0: 지금 시작합니다. 선교사이자 찬양사도 군종의 시간 가족입니다. 최준익 막시모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최준익 막시모입니다.
0: 네, 형제님 안녕하세요.
1: 네, 아주 너무 더워요.
0: 아, 너무 더워졌죠.
1: 맞아요.
0: 무슨 태양이 정말 코앞에 네. 있는 것 같아요.
1: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 생각나네요.
0: 정말 있을까요? 혹시 형제님의 더위를 피하는 나만의 방법?
1: 저는 더울 때는 네. 휴가 가는 것보다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0: 집콕이 제일이다. 네, 맞습니다.
1: 저도 요즘에 뭐 캠프도 많이 갔다 오고 하는데 네. 그 휴가를 간 장소가 더 더운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그냥 집에서 있으면서 조금 차가운 것도 먹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게
0: 드라마 보고
1: 맞아요.
0: 최고입니다.
1: 네.
0: 어딜 가도 다 더운 것 같아요. 요즘.
1: 맞아요. 아, 그래서 저는 늘 말하지만 네. 그 집에 전기세가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재밌어서 가는 게 마트를 자주 갑니다.
0: 마트에 장 보러.
1: 네, 그리고 더울 때 마트를 네. 몇 바퀴 돌거나 하면 간간이 맛있는 것도 주시고요.
0: 시식코너. 네,
1: 그리고 이렇게 또 운동을 또 할 수 있어요. 한 몇 바퀴 돌면 네, 딱 시원한 곳에서 네. 운동을 하면 된다라는
0: 걷기 운동으로
1: 맞아요. 네.
0: 그러면은 오히려 생필품 훨씬 더 많이 담게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러면서 지출이 좀 많아지는. 네. 하나를 주면 하나를 잃는다라는 것을
0: 아, 여기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네요.
1: 맞습니다.
0: 한 달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저는 또 찬양 일정을 하면서 그리고 캠프도 다녀오고요. 이번에는 또 오랜만에 개인적인 쉼을 또 가질 수 있어서 또 기쁘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0: 네. 아, 오랜만에 듣는 개인적인 쉼에 대한 이야기라 조금 후에 궁금하지만 네.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군종의 시간 매달 둘째 주에 함께하는 막시모의 군풀리입니다. 선교사 최준익 막시모와 군종교구의 추억을 떠올리고 군장병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선곡해드리는데요. 찬양사도 막시모 형제님이 다녀온 찬양 이야기 생생하게 들어보면서 그 중에 인기가 많았던 노래들도 함께 들어볼게요.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떠오르는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은 어디로 보내주실 수 있죠?
1: 네,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PBC 빵빵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함께 해주세요. 지금도 충분히 덥지만 지난 7월의 더위는 정말 37도가 넘어가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체감온도는 39도에 육박할 정도로 정말 더운 날들이었는데 하지만 이렇게 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찬양 일적은 빼곡했을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또 변함없이 육군훈련소 성당, 그리고 고강동 성당, 그리고 서울대교구 시니어 후원회의 미사 찬양, 그리고 다볼사이버 찬양 성당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했고요.
0: 와.
1: 그리고 의정부 한마음 수련장에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음악 캠프를 두 차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릉사동에 청년들과 함께하는 찬양 미사, 그리고 두 달 전부터 시작한 의정부교구 화전마을 성당 찬양미사, 그리고 가장 저에게 쉼을 줄 수 있었던 일본 기타큐시에서 쉼까지 이렇게 그 가운데 또 쉼을 즐기고 왔습니다.
0: 아니, 이 쉼을 빼놓고 봐도 나머지 일정들이 한 달 안에 할 수 있겠다고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네.
0: 와, 정말 더위도 막지 못한 막시모 형제님의 분주한 스케줄이었습니다.
1: 네.
0: 그럼 이번 찬양을 한마디로 한번 표현을 해보신다면요?
1: 저에게 있어서는 탄산 같은 이런 네. 활력소였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0: 이번 이렇게 더운 날은 탄산수만한 게 없죠.
1: 맞아요.
0: 탄산 같은 활력소 같은 그런 찬양 일정이었다라고
1: 네.
0: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활력소였다, 이렇게 바쁜 일정에도 활력소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은 어떻게 채워져 있었는지 노래를 듣고 이야기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럼 오늘 들어볼 첫 번째 음악은 뭘까요?
1: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한 캠프 중에서 네. 그 더위마저도 주님께로 다가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의미에서 늘 오프닝 곡으로 하는 우리 프레젠트가 부른 네. 이용현 신부님이 작곡하신 그분께로 한 걸음씩이라는 곡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0: 좋습니다.

0: 아, 이 노래는 정말 그 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곡 아닐까요?
1: 맞아요. 그리고
0: 특히
1: 애들이 너무 신나해서 부르고
0: 맞아요.
1: 또 이영현
0: 여름 피정.
1: 신부님의 그 박자가 너무 했어요. 후렴구에서 원, 투, 쓰리, 포 하는 게그 리듬이 너무 또 이렇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공연 때 많이 씁니다. 네,
0: 정말요?
1: 그리고 중간에 있는 랩은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랩을 해서 뛰어나가면 아이들이 제가 래퍼는 아니지만 너무 좋아해서 행복하길래 랩을 연마했습니다.
0: 오, 그럼 이 노래 랩을 위해서 특별히 뭐 의상도 조금 체인지하고 그러시나요?
1: 아니요, 그러진 않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0: 네, 아마 선글라스라도.
1: 그렇게도 해봐야겠네요. 아, 네, 좋습니다.
0: 제 아이디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1: 네.
0: 좋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이용현 신부님의 목소리로 그분께로 한 걸음씩 함께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몸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1: 그쵸. 네.
0: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군종교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하는 군종의 시간, 최준익 막시모가 군인들에게 전하는 노래, 막시모의 군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번 찬양은 어떤 분들과 함께하셨는지 궁금한데요.
1: 네, 먼저 훈련소는 이경수 안드레아와 그다음에 석소영 카타리나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캠프에는 김윤희 루시아, 그리고 후배 그룹인 요즘 열심히 하고 활동하고 있는 엘로델, 그리고 신보현 엘리사벳, 그리고 역시 또 트럼펫터 김성식 베드로,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음악 캠프이기 때문에 밴드로 라이브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베이스의 정석원 데미안, 그리고 기타의 이승용 바오로, 그다음에 드럼에는 신철환 아구스티노, 그리고 이 모든 캠프를 또 마련하고 준비하고 우리 초대해 주신 우리 권성일 미카엘 선배님과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0: 와,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 일정이었군요.
1: 네.
0: 훈련소에서 함께한 멤버가 다른 때보다 풍성한 것 같아요. 근데 훈련소 일정은 아닌 것 같고, 다른 곳에서 함께했던 후배 그룹 엘로델?
1: 네,
0: 맞죠?
1: 맞습니다.
0: 엘로델은 어떤 팀인지 궁금합니다.
1: 네,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 그러니까 정말 확실하면서 단순하게 지었더라고요. 엘리사벳의 엘, 그다음에 베로니카의 로, 그다음에 알렉산더의 델 해서 엘로델에서 니네들 순서를 바꿨으면은 로델 엘 이렇게 하면 이상했을 거고 델 엘로에서 인쓸 텐데 엘로델 참잘 지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즘 훈련소나 아니면 또 군종교구나 함께하는 그 피정에서 또 이렇게 많이들 초대받으면서 함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후배들입니다. 네.
0: 그렇군요. 와, 장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1: 네.
0: 더 뭔가 정이 가는 것 같아요.
1: 그치, 좀 다르죠. 순서만 바꾸면 조금 이상해요.
0: 발음이 일단 어렵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엘로델. 근데 엘로델이라고 하니까 뭔가 그 핸드벨 소리가 생각나는 그런
1: 그죠, 맞아요.
0: 연상되는
1: 네.
0: 좀 상큼함도 있는 것 같고요.
1: 맞아요.
0: 어떤 노래들을 또 하시는 그룹일지 궁금합니다.

0: 그런데 확실히 여성 찬양사도들이라고 하면은 훈련병들 네. 반응도 좀 다를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좀 제가 그거의 차이 좀 느껴요. 남자들이 갔을 때랑 여자들이 갔을 때.
0: 네, 어떤 차이가 있죠?
1: 일단 호응도가 다르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또 모르게 그 엘로델이 그 SNS 올리는 거 보면 그 이름을 적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도구가 없으니까 네. 그 박스에다가 엘로델 적어가지고 우와. 이렇게 하고 경원도 하기도 하고
0: 팜플렛
1: 같은. 네, 맞아요. 그렇게 네. 느낌으로 하기도 하고 또 뭐 SNS 통해서 연락도 오고 그래서 와. 되게 또 많이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그들이 좋아하는 또 젊은 곡들도 많이 불러주고 하니까 그리고 또 가요도 많이 불러주고 하다 보면 우리 또 군인 장병들이 우리 또 용사들이 또 듣고 싶거나 거기서 또 피로를 풀 수 있는 네. 또 함께 소리 지르며 또 한껏 또 기쁨을 느끼고 시원한 성당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일주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0: 네.
1: 유일하게 남자들끼리 가는 그룹이지만 저희 그룹도 남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가수 최준희 막시모입니다.
0: 기승전 최준희 막시모.
1: 네, 부끄럽습니다.
0: 아무럼요. 그동안 함께해온 세월이 얼만데요.
1: 맞아요. 네.
0: 1등은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찬양 때도 트럼펫 연주자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1: 네.
0: 트럼펫이 더해진 찬양은 어떤 분위기일까 궁금한데 트럼펫이 더해진 찬양곡들은 어떤 게 있었죠?
1: 일단 그 악기가 네. 되게 존재감이 되게 크잖아요.
0: 네.
1: 그리고 또 축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편곡해서 연주를 할 때 트럼펫터 연주자가 앞에 나와서 연주를 해주면 또 너무 멋있고 아이들이 또 호응도를 좋아해요. 그리고 또 그런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실질적으로 볼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0: 네.
1: 또 관심도도 높고
0: 네.
1: 그리고 귀에 착착 요즘에는 자극적으로 맞아요. 탁탁 이렇게 들어오니까
0: 맞아요.
1: 더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0: 또 여름이라는 계절에 잘 어울리는 악기잖아요.
1: 맞아요. 너무 시원시원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흥을 더 좋게
0: 네.
1: 이렇게 끌어줄 수 있는 악기이기도 하죠.
0: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찬양곡 리스트 어떻게 되나요?
1: 네. 이번 찬양곡 리스트는요. 조금 네. 전에 들었던 그분께로 한 걸음씩 그리고 우리 미칼 선배님의 대표곡이죠. 가자 갈릴레아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리고 축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가요도 준비해봤는데요. 거위의 꿈,
0: 네.
1: 그 다음에 그대에게, 그리고 하느님 그리고 나, 그리고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샤이닝 유, 그리고 챔피언 등등 네. 또 많은 곡들로 함께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혹시 그 챔피언은 우리가 아는 그 챔피언
1: 맞아요.
0: 이건가요?
1: 네.
0: 찬양
1: 진정.
0: 리스트.
1: 맞습니다.
0: 네. 찬양 리스트에 가요가 종종 있긴 했는데 챔피언은 어떻게 또 이 기도 내용과 연결할 수 있을까 또 궁금한데요.
1: 기도 내용보다는 네. 이렇게 진정 여기서 교회 네. 안에서 여름이지만 함께 이곳에서 초대 응답에서 온 니네들이
0: 당신이.
1: 챔피언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함께 뛰어노는 것도
0: 네.
1: 또 건강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0: 네.
1: 좋아하는 노래라고 선택을 하고 혹시 알까라고 했는데 너무 대단한 게 전 세대를 네. 아울러서 챔피언 아이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0: 와, 요즘 아이들도 다 아나요?
1: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뛰면서 함께 뛰고 정말 이번에 콘서트는 진짜 홍대 클럽 분위기처럼 오. 스탠딩으로 한 40분을 연달아서 뛰면서
0: 와.
1: 했지만
0: 네.
1: 그 속에서도 마지막은 또 선배님이 이끄신 워십으로 또 아이들과 함께 하느님에 대한 그 찬양, 경배 찬양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0: 네.
1: 것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0: 와, 아무래도 청소년 음악 캠프라 그런지 신나는 곡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좋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순례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이번 곡은요. 이경수 안드레아랑 제가 팀을 만들어서 서울 네. 대교구 중고등부 레크연수
0: 네.
1: 코로나 시절에 만든 곡이 있어요.
0: 네.
1: 이 곡에 맞춰서 아이들이 전 서울에 있는 전 성당 아이들이 춤을 췄던 곡이 있는데
0: 네.
1: Shining You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너 존재만으로도 충분하고 너가 지금 하는 일이 잘하고 있어 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Shining You 너는 빛나는 존재야 라는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뭐가 지나간 거죠 방금? 야바야바부.
1: 그 한 80년대 90년대 레트로 음악에 네. 꼭 엔딩에 들어가는 야바야바부. 무슨 말인지 저도 몰라요.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0: 아니 이 노래 너무 재밌는데요.
1: 그죠.
0: 맥스 앤드류의 Shining You였습니다. 네. 뭔가 전주 부분에 그 아이유의 네모의 꿈 전주처럼 되게 옛날 네. 그 8비트 컴퓨터 게임
1: 음악
0: 네.
1: 또띠 떳떳떳
0: 맞아요.
1: 이거 나이 말아 얘기하면 나이가 너무 들키니까
0: 어떤가요?
1: 어, 네. 50대는 아닙니다.
0: 네, 너무 근데 재밌어요 곡이.
1: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캠프를 갔다 오면서
0: 네.
1: 이 방송하기 전에 둘이서 캠프를 갔다 왔는데
0: 네.
1: 얘기하면서 되게 잘 만들었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또 좋더라고요.
0: 네, 요즘 감성인데요?
1: 맞아요.
0: 가사도 굉장히 직설적이고 쉬워서 좋아요.
1: 그렇죠.
0: 네.
1: 잘하고 있어.
0: 정말로
1: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힘든데 넌 잘하고 있다는 걸 자존감을 주고 싶어서 이런 가사를 네. 쓰게 됐습니다.
0: 저도 자존감 떨어지는 날에는 이 노래를 들어봐야겠어요.
1: 좋아요. 네.
0: 최준익 찬한사도와 함께하는 막심의 군플리 함께하고 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맥스 앤드류의 Shining You였습니다. 저는 아까 7월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네. 기타쿠쇼에서의 쉼 이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1: 네.
0: 왜냐하면 그동안 항상 찬양 일정들로 꽉 채워진 일정이었는데
1: 네.
0: 처음으로 휴식.
1: 맞아요.
0: 거의 처음으로 휴식으로 여행을 다녀온 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1: 그죠. 보통 이제 그 피정이나 아니면은 네. 다른 외국이나 이런 곳에 갔을 때
0: 네.
1: 피정을 하고 남는 시간을 조금 여행을 해서
0: 맞아요.
1: 그거를 그냥 휴가로 대처하거나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는 그냥 처음으로 쉼으로써 3박 4일 동안 저랑 어릴 때부터 가장 성가 시작할 때부터 정말 친구처럼 지내는 또 소중한 버신 신부님이 계세요.
0: 네.
1: 그래서 저희 심플리시티 멤버이기도 한 우리 박민우 알베르토 신부님과 서울 교구에 계시는
0: 네.
1: 둘이서
0: 네.
1: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일본에 가서
0: 와.
1: 정말 자전거도 타고 저녁에 해지는 것도 보러 가고 정말 힐링을 하고 왔어요. 또 필요한 것도 둘이서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걱정 없는 그 하루를 하고 또 너무 감동이었던 게 호텔 방이었지만 아침을 9시 반에 항상 둘이서 미사로 하루를 시작했던 게 너무 좋았었어요. 그게
0: 네.
1: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아, 이런 벗이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0: 아니 처음으로 쉬기 위해서 떠난 여행 일정이라
1: 네.
0: 정말 재충전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혹시
1: 네.
0: 여기서도 성당에 들러서 찬양을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당에 가지 않아도 호텔
1: 네,
0: 방에서도
1: 맞아 미사드리고 성당은 가긴 갔었어요. 거기가
0: 네.
1: 100주년이 된 성당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 일본이 사실적으로 보면은 또 순교자들도 많고
0: 네.
1: 또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성당도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보기도 하고 많이들 쉼을 가지고 왔습니다.
0: 아, 좋네요. 바쁜 일상을 떠날 수 있기에 오히려 내 일상의 의미를 좀 더 헤아려 볼 수 있는 게 여행 아닐까. 그게 여행의 의미 아닐까 싶은데 이번 여행에서 어떤 걸 좀 느끼셨어요?
1: 조금 쉬어가는 것도 좋다라는 것. 그리고
0: 필요하다.
1: 조금 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금 분리를 시켜서
0: 네.
1: 이것은 찬양 일정이고 찬양을 하면서도 물론 행복하기 때문에 나에게도 심이야라고 해서 충분히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 한켠으로는 재충전할 수 있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그 삶 속에서 심을 가졌을 때 또
0: 네.
1: 기쁨을 허락받아서
0: 네.
1: 그 기운으로 또 열심히 찬양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좋은 곳도 많이 보면서
0: 네.
1: 또 그것을 또 나눌 수 있는 또 결국에는 그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지
0: 네.
1: 않았을까라는 것을 그 속에서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그 심 또한 행복한
0: 네.
1: 또 묵상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0: 쉼조차도 묵상일 수 있군요.
1: 네.
0: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행지에서 또 숨가쁜 찬양 일정에서 막시모 형제님께 특별히 더 깊이 다가왔던 찬양곡이 있다면 한 곡만 한번 뽑아볼까요?
1: 네, 이번에 오랜만에 선배님 육성으로 들었던
0: 네.
1: 가자 갈릴레아로라는 곡인데요.
0: 네.
1: 너무 유명한 성가이고 아이들이 또 너무 좋아하고 청년들도 너무 좋아하는 성가입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갈릴레아가 주님을 처음 만난 곳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갈릴레아를 생각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소명의 부르심의 사명의 길로 걸어가자는 곡인데요. 왜 선배님이 옛날부터 가자 갈릴레아로를 이렇게 열창을 하고 많이 불렀는지 몰랐었는데 네. 제가 이스라엘 순례를 많이 초대받아 갔다 오면서 왜 그 갈릴레아가 필요하고 갈릴레아에 대한 얘기들을 왜 청소년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었는지 네.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남의 기쁨을 또 열어주고 예수님의 초대를 직접적으로 잘 느끼지 못했지만 그 노래말을 통해서 네 라고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신앙의 갈릴레아로 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또 찬양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이 곡 권성일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볼게요. 가자 갈릴레아로.

0: 권성일 찬양사도의 목소리로 들은 가자 갈릴레아로 이어진 곡은 인호주사였습니다. 하느님 그리고 나. 어쩜 이렇게 여름에 잘 어울리는 그 찬양곡들은 일렉 기타로 시작되는지 모르겠어요.
1: 역시 맞아요. 시원하게 그렇죠.
0: 네.
1: 전형적인 우리 그 당시에 락 네. 발라드 락 발라드는 아니지만 락 곡에 네. 기타가 빠지면 안 되죠.
0: 네. 듣는 순간 뭔가 피가 탁 끓어오르는 느낌.
1: 그렇죠. 막 푸쳐 네. 핸섬하고
0: 막 푸쳐 핸섬 그렇습니다.
1: 막 더움을 쫙 깨부셔주는
0: 맞습니다. 두 곡 참 잘 어울리는 곡이었어요. 최준익 찬양사도와 함께하는 막시모의 군플리 가자 갈릴레아로에 이어서 들은 곡 하느님 그리고 나였습니다.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7월 찬양 일정에서 막시모 형제님께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게 아마도 청소년들과 함께한 음악 캠프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1: 네, 맞아요. 가톨릭의 희망인 아이들. 또 희망이고 또 미래긴 하지만 현재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찬양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행복했고 또 처음에는 어색하고 그래서 표현을 못했던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뛰며 찬양할 수 있음에 저 또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지금 생각해도 열정적으로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 것 같아요.
0: 네.
1: 그 아이들이 표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 못했던 거였어요. 좀 아쉬웠게 됐지만 결국엔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음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사랑받게 충분한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뻤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음에 행복하게 또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0: 네. 아, 저도 이 현장에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 좀 전에 음악 듣는 중간에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1: 네.
0: 아이들이 진짜 신나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겠다 싶습니다. 그 현장에 있을 순 없지만 음악으로 또 약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싸이의 챔피언.
1: 네.
0: 아주 옛날 곡이지만 아이들도 다 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곡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1: 네, 그 현장의 느낌을 한번 살리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정말 이 곡은 전주 흐르자마자 그냥 몸이
1: 아,
0: 먼저 반응하는 것
1: 뛸
0: 같습니다.
1: 뻔했어. 그런 열광하고 싶은 마음 같아. 오늘부로 힘을 모아 합세이.
0: 잘하시는데요.
1: 맞아요, 네.
0: 선글라스 반드시.
1: 아,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싸이의 챔피언으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음악 캠프회를 간접적으로 한 스푼 느껴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 달 찬양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형제님?
2: 네, 다음 달에도 또 연무대 성당과 고강동 성당 찬양,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하는 전주교구에서 하는 캠프가 있고요.
0: 네.
2: 그리고 인천교구 원당동 성당, 우리 친구들과 이번엔 강릉에 있는 관동대에서 캠프를 합니다.
0: 와.
2: 그리고 또 문경 다볼사이버 찬양성당에서 유튜브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고요.
0: 네.
2: 그리고 화전마을 성당 찬양미사, 그리고 정릉사동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찬양미사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와, 역시나 가득 찬 8월이겠군요. 자, 8월에도 여름 성경학교 일정에 동참하는 스케줄이 있는데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고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2: 네.
0: 어딜 가나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형제님.
2: 네.
0: 그럼 건강하게 9월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해두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이죠?
2: 네, 이 여름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곡. 또 휴가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0: 네.
2: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곡으로 우리 아이들과 힘껏 뛰어들면서 놀았던 곡, 우리 여행을 떠나요라는 곡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0: 좋습니다. 막시모의 군플레이 찬양사도 최준임 막시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끝곡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이번 주 군종의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나라 플로라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의 오솔길 예수회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지금 병실에 계신 분들의 기도가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 화답송으로 시편 말씀 바치면서 회복을 기다리고 좋은 소식 기다리며 병상에 계신 분들이 유독 마음에 와 닿습니다. 병상에서 참으로 간절히 바치는 기도 모두 하느님께서 듣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 오솔길 함께 걸으면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김유정이 부르는 나의 목자시여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혼자라고 여겨질 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하고 기쁜 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밤 11시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삼복 더위가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 중에 이러한 더위를 식혀주고 또 이 무더위를 이겨내게 해주는, 또 여름하면 떠오르는 여러 아이템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해수욕장? 계곡? 팥빙수? 아,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이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 여름 제철 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박으로 화채도 만들고 단맛이 깊어진 복숭아로 파이를 만들기도 하고요. 참외, 자두, 송송 썰어놓은 과일 빙수, 팥빙수. 여름이라 그 맛을 아는 정말 제철 음식들, 간식들이죠. 이제 제법 단맛이 깊어가는 또 포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름이면 어떤 과일을 이렇게 좀 즐겨 드시나요? 아무래도 뭐 저도 그렇고요. 수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더운 여름 정말 수박 숭숭 썰어가지고 한 입 딱 이렇게 입에 베어물면 그 순간만큼은 정말 여름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해주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 카페에서도 가면 수박 주스? 이 수박을 바로 이렇게 갈아서 내어주는 또 이렇게 수박 주스가 아주 여름에 인기가 많기도 하더라고요. 철 따라 또 맛난 과실과 곡식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좋아하는 과일 많이 드시면서 이 뜨거운 여름 무사히 이겨내시길 바라봅니다. 힘내라는 의미로 노래 한 곡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리사 오노가 부릅니다. Pretty World.

여름 휴가는 잘 다녀오셨을까요? 여름 휴가철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 휴가 풍경 또 남겨주시면 우리들의 또 이 여름 즐거움이 더 커질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름 휴가 풍경 기대하면서 또 보내오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70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평화방송 라디오에 미사드리고 신부님 방송 접합니다. 신부님 음성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요. 저는 암투병 중이거든요. 네, 6070님, 암투병 중 병원이실까요? 그렇게 침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그래도 저희 평화방송 라디오를 통해 미사도 봉헌하실 수 있고 또 이렇게 기도의 오솔길 방송 만나면서 또 마음 안에 작은 위로가 전해진다라고 하니 아, 정말 저 또한 기쁘고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 속에서 또 이렇게 아주 소소하고 짧게 전해지는 위로와 기쁨들 마음속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나가시기를 그러다 보면 분명히 그 암도 이겨낼 날을 맞이할 거라 희망해 봅니다. 6070님 감사드립니다. 박유찬 라일락 향기님, 신부님 미카엘 퇴원 후 치과 가서 수술 2도 빼고요. 미카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박유찬 미카엘님이실까요? 이 닉네임은 라일락 향기를 쓰고 계시는데요. 퇴원을 하셨다고 하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퇴원 후에도 또 이 치과 가서 수술 2도 빼고 계속 이렇게 뭔가 이어지네요. 해야 할 또 관리해야 할 또 건강 많을 텐데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시면서 건강 회복해 나가시길 또한 응원해 드립니다. 라일락 향기님 화이팅입니다. 이어서 한명숙님, 저도 안나입니다. 성당에서 축하 선물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안나 축일 맞이하신 분들 이렇게 축하해드렸는데 아, 성당에서 우리 한명숙 안나님 또 축하 선물까지도 받고 기쁜 날 보내셨네요. 아, 그리고 이게 아마 성당에서 받은 메시지일까요? 축하 메시지. 저희에게도 이렇게 공유해 주셨는데 장미꽃과 이렇게 이쁜 하트가 새겨져 있는 사진이더라고요.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축하할 때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도 또 이미지를 통해서도 많이 축하의 마음을 주고받곤 하는데요. 이렇게 받을 때마다 참 마음이 푸근해지고 감사하고 기쁨이 마음속에 피어나는 것 같네요. 그 기쁨의 마음을 계속 잘 이어가고 지켜가시면서 또 성당 생활, 또 신앙 생활 기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마음 계속 잘 간직해 가기를 바라며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황소리가 부르고 양환 신부님이 랩을 합니다. 당신이 존재함으로.

0: 수솔길에선 고요한 마음으로 영적 묵상에 잠겨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파도바니의 상처 입은 감정의 치유 함께 읽고 성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적 독서는 제13장 연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민이라는 감정은 어떤 태도를 만들어내는 기원이 됩니다. 연민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은 어떤 선택과 결정, 행동을 하게 되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그런 태도를 길러 나갈 수 있도록 자신과 약속해 보도록 합시다.
1: 연민에 정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 즐거움, 실망, 분노와 같은 감정이 민감합니다. 연민에 정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감지하고 표현하며 다시 이런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은 이런 연민을 반드시 느끼고 경험하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달리 어떤 식으로 타인이 이러한 연민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지 않고서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이해하거나 또는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으로 그것이 현재 나의 존재 방식이다 또는 그게 내가 과거에 성장했던 방식이라고 말하는 건 변화에 대한 모종의 저항이며 타인에 대한 일종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저런 합리화는 타인과의 의미심장한 인간적인 접촉,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접촉을 회피하게 하는 수많은 변명들인 겁니다. 민족, 국가, 인종들 간에 그리고 인간관계의 모든 영역들, 특히 우리의 결혼과 가정에 있어서 오늘날의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가장 큰 죄는 무관심, 즉 타인에게 감정과 연민을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위 사람들의 인간적인 조건에 무관심하고 돌보지도 않으며 무시해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무관심이 우리 시대에 저질러지고 있는 가증스러운 죄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는 건 무관심이 특히 가정과 같은 사람들의 당연한 공존 방식을 해치거나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대한 무관심은 심지어 신체적 학대보다 더 파괴적이며 더 보편적인 것입니다. 사실상 타인을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때로는 주목을 받고자 하는 욕구의 병적인 대체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은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자나 소외된 이들을 보고 느낀 가련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깊은 고통과 연민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교인은 이 하느님적 연민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몸처럼 느끼는 영적 감수성을 길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을 넘어 인간 사회를 지탱하고 개인을 성장시키는 강력한 긍정적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흔히 연민을 약자에 대한 시선이나 수동적인 슬픔으로 오해하곤 하지만 이는 인간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연결하는 능동적인 이타심의 출발점입니다. 고통받는 타인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고립된 개인에서 벗어나 공존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연민은 나와 타인의 벽을 허물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연민을 느낄 때 비로소 타인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며 그들의 아픔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정서적 확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기적인 본성은 옅어지고 서로를 보듬

뭐 아니려는 연대의식이 싹 틉니다. 결과적으로 연민은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고립과 단절을 막아주는 가장 따뜻한 방어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연민은 단순한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실천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안타까움은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구체적인 의지로 발전하며 이는 기부, 봉사, 제도적 개선 등 사회적 선의로 발현되게 됩니다. 타인의 삶에 개입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려는 이 능동적인 에너지는 인류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힘입니다. 연민은 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치유하고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포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상처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삶의 유한함과 인간의 나약함을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시면서 세상을 향해 연민의 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해 보도록 합시다.

주말 기도의 오솔길에선 여러분의 힘든 일, 고마운 일, 두려운 일 함께 기도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내주는 일상의 풍경들 또 기도 지향이 담긴 사연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강규환 라파엘님, 신부님께 서운하고 속상하게 상처받아서 냉담 중입니다. 사제 때문에 미사를 못 드린다는 것은 하느님께서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차비 들으면서까지 타 본당으로 미사 드리러 갈 필요까지 없지 않을까 하네요. 네, 라파엘님, 성당에서 신부님께 어떤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속상했던 일을 겪으셨을까요? 그 상처가 많이 깊었나 보네요. 그 일로 인해서 네, 냉담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 아이고 너무 좀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미사를 못 드리는 것. 우선은 우리 라파엘님 마음이 괜찮으신가 모르겠네요. 아마도 그래도 그 전까지 미사를 통해서 받고 또 누렸던 은총의 선물들이 있을 텐데 또 그 미사를 통해서 또 맺어지게 된 또 신앙의 관계들도 있을 텐데 이 냉담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렇게 좀 멀어지게 된 이 시간들이 우리 라펠님의 마음을 어찌 보면 더 이렇게 좀 메마르고 공허하게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저는 우선 드네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뭐 한 사제, 한 신부님을 보고 한다라기보다는 내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하느님 또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과 그 믿음 안에서 걸어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신부님께 상처는 받았지만 우리가 미사를 통해서 기억하게 되고 또 느끼게 되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만큼은 멀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 본당을 가기가 너무 힘들다,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차비를 들여서까지 그 미사 때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 거기에서부터 그 상처받은 마음 조금씩 치유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네요. 네, 라파엘님 부디부디 그 상처가 오래 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저 또한 기도와 미사 중에 우리 라파엘님 신부님부터 받은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또 하느님의 위로 받을 수 있기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김봄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2시간 걸려서 배추김치 담갔어요. 제 나름대로 간단한 재료를 넣고 담가 보았네요. 오솔길 어제 토요일은 못 들어왔어요. 오늘 일요일 또 들어왔네요. 멋진 베드로 신부님 이 시간 들으며 복잡한 저의 마음 정리가 되어 좋아합니다. 제작진님도요. 찬미예수님 샤워하니 더위가 좀 가시네요. 선풍기 밤에는 그래도 에어컨 오프합니다. 네. 요즘 열대야도 계속 이어진다고 해서 밤에 에어컨 전원을 끄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아마도 이 환경적 차원을 좀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 마음 정말 존경합니다. 2시간 걸려서 배추김치 담그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혼자 먹을 양인가 보네요. 나름대로의 간단한 재료, 어떤 재료와 어떤 간으로 이렇게 김치를 담그셨는지 머릿속에서 이렇게 좀 그려지기도 합니다. 맛있게 담그셨겠죠? 또 자기가 담궜으니까 더 그 맛에 매료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시간을 통해서 복잡한 마음이 정리된다고 하신다니, 라디오가 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귀로 들려오는 그 소리. 아,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신앙의 첫이 태도라고도 할수 있겠죠. 듣는 것. 요즘 우리가 워낙 이 영상, 미디어가 정말 놀랍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 전철이나 버스 혹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뭐 영상을 통해서 전해지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는데 이 라디오 그저 이렇게 듣기만 하고 있는 것, 이 듣는 것, 이 들음에서 오는 우리 마음의 작용과 또이 영적인 움직임이 조금 영상을 볼 때하고는 다른 힘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오는 그 이미지들을 내가 그리고 상상을 해보게 되잖아요. 우리 기도 또한 그런 들음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런 들음에서 올라오는 내 내적 이미지 안에서 믿음과 신앙이 서서히 또 조금씩 이 깊어져 가게 되는 것. 이 아마 복잡한 마음이 정리되는 것.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찌 보면 하나의 성찰의 작업, 기도의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네, 김봄님, 계속 우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을 계속 그 정리해 나가는 작업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사연은 우리 함께 기도받칠 지향이 담겨 있는 사연인데요. 송스테파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딸 레지나가 이제 만 9살입니다. 늘 밝고 활달한 딸아이가 해외에서 자라서인지 갑자기 눈 밑에 아토피처럼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선 알러지라고만 하는데요. 신부님, 우리 레지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지구촌 어디에서 살지 모를 아이가 아토피나 알러지로 고생하지 않도록 지혜도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테파노님, 딸 레지나, 이제 만 9살. 아이고,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울까요? 그리고 우리 레지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스테파노님과 무관하지 않게 여겨지시겠죠. 이눈 밑에 생겨난 이 붉은 반점, 이 하나까지도 너무 걱정스럽고 고민되고 불안해할 정도. 이의 마음, 우리 스테파노님이 얼마나 이딸 레지나를 사랑하고 있는지가 이 사연 안에서 그대로 전해지네요. 너무 이큰 걱정을 또 우리 레지나 앞에서 보이면 레지나 마음도 되게 불안해할 테니까 우리 아빠로서 우리 스테파노님께서 레지나를 편안하게 안심시켜 주는 게 되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아빠가 앞에서 너무 불안해하면 딸은 이 아빠의 불안을 보고 더 걱정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그 불안이 마음속에서 이 계속 새겨져서 이 앞으로 또 이렇게 살아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까 스테파노님 그 불안해하는 마음 이해가 되지만 우리 레지나 우리 딸 사랑스러운 딸 앞에서는 편안하게 우리 마음을 안심시켜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 아이가 해외에서 자라고 해외 생활을 많이 하게 될 건가 보네요. 아마 그래서 더그 걱정도 클것 같은데 든든한 부모 또 아빠가 있다면 내지나는 분명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늘 활달하고 유쾌한 딸 레지나의 이 알러지가 일시적이길 바라면서 해외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위해 함께 기도 올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모두가 죽은 줄로 알았던 소녀를 살아나게 하신 주님. 어린 소녀의 생명을 살리신 그 사랑에 감복하며 청하오니 해외에서 적응하며 자라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 소녀와 소년들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보살펴 주소서. 때로는 기후 때문에, 때로는 서로 다른 문화로 이런저런 스트레스 때문에 해외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힘차게 다시 일어나 생기롭게 하루를 사는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기쁘게 보아주시고 보살펴 주소서. 내 나라가 아닌 곳에서 어린 나이에 고군분투하는 아이들, 엄마 아빠 사랑으로도 다 할 수 없는 빈자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주소서. 어린 레지나 눈 밑에 생긴 붉은 반점, 친구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저 일시적인 것으로 말끔히 잠재워주소서. 주님께서 주신 고운 얼굴 그대로 앞으로 무럭무럭 지혜가 자라나게 지켜주시는 분, 어린이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하나이다. 아멘.

주디스가 부르는 난 너와 함께 있단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오솔길 산책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이수영이 부르는 라라라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가오는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0: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슬혜입니다. 8월에 이야기 나누고 있는 책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제로웨이스트 저자이신 정주혜님과 함께합니다. 이 책에서 제로웨이스트에 입문하는 방법으로 천연 수세미 사용을 권하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좀 손쉬운 방법인가요?
1: 네. 가장 간단하고 손쉽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저희가 살림하면서 매일

0: 수세미를 사용하잖아요. 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위생 이슈로 교체 주기가 길지 않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일회용 수세미도 많고 시중 대부분의 수세미의 재질이 플라스틱인지라 설거지할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이 그릇에 묻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체할 때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계속해서 버리게 되는 거기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플라스틱이 발명되기 전에는 채소류에 속하는 수세미 열매를 말려서 그릇을 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세미라는 단어 자체가 수세미 열매로부터 유래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세미 열매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약간 좀 예전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으로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뭐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으로부터 조금 약간은 안심할 수 있는 거지 않나 싶어서 책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1: 네, 천연 수세미를 사용해도 정말 잘 닦이나요?
0: 저는 많이 만족해요. 예, 이게 처음에는 좀 루퍼가 딱딱해 보이고, 저거 쓰면 손 아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루퍼를 이제 가위로 잘라서 세로로 길게 해서 사용을 하면은 손도 안 아프고, 그 다음에 루퍼가 겉면은 약간 좀 부드럽고, 안쪽에 까칠한 면이 있어요. 거기에 거품을 내가지고 사용하면 뽀득뽀득 잘 닦여가지고, 저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1: 저도 몰랐는데 제가 선물 받은 수세미도 루파더라고요.
0: 네.
1: 책 보고
0: 아,
1: 알았어요. 그래서
0: 네.
1: 이 동그란 걸 어떻게 사용하지? 했는데 이게 잘라서 사용하라고 하셔가지고
0: 네.
1: 어제 바로 잘랐거든요. 확실히 편하게 잘 씻겨 내려가고 거품도 잘 나더라고요.
0: 네.
1: 생각보다.
0: 맞아요.
1: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0: 네.
1: 정주혜님은 그 물티슈 대신에 소창 행주를 사용하고 있으시다고 책에 써 있어요. 이게 순면 100%고 플라스틱 성분이 없다는 점 외에도 사용해 보니까 또 장점이 있나요?
0: 네, 소창 행주는 정말 잘 닦여요. 그러니까 두껍지 않아서 물기도 잘 짜지고, 그래서 잘 마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청소하면서 왜 약간 힐링되는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 소창 행주를 과탄산 소다에 팔팔 끓을 때 이제 새 것처럼 하얘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좀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수세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수세미와 함께 설거지 비누를 사용하는 것도 조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제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거품도 풍성하고, 그릇도 잘 닦이고, 천연 수세미랑 가장 궁합이 잘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설거지 비누를 접할 때가 5, 6년 정도 전이에요.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설거지 비누 종류도 많아졌고 가격도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제, 주방 세제를 사용하면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비닐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하려고 설거지 비누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0: 네, 맞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 그 수세미와의 궁합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설거지 비누? 정말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는 요건 힘들지 않을까 싶었던 게 화장실에 플라스틱이 없다면서요. 이게 가능한가요?
0: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아, 너무 단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인식을 하면 예전보다 훨씬 많이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첫 걸음이 비누 사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 대부분의 화장실에서 고체 비눗바 대신에 액체 비누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사용하고 나서 새 제품으로 바꿀 때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저희가 아무리 통을 깨끗하게 씻고, 뭐, 말리고, 분리수거를 해도 플라스틱 자체가 이제 재활용이 안 되는 복합 플라스틱 재질도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없는 화장실을 저희가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냥 그첫 걸음으로 저는 이제 비누 사용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비누의 종류가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많더라고요.
1: 아,
0: 저는
1: 그래요?
0: 처음에 이제 비누 하면 그냥 손
1: 하나
0: 씻고
1: 아니에요?
0: 하나하나로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비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뭐 샴푸바라든지 그리고 린스 있잖아요. 저희는 그 린스를 그냥 머리에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바르는 거라고 이제 액체류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비누도 린스가 있어요. 컨디셔닝바, 뭐 린스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 예전에 사용하는 비누가 다 비슷한 걸 텐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뭐 올인원바, 요즘은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올인원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누의 종류가 참 많기도 한데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이렇게 써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올인원바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 오, 개 맞아요. 쓰는 거 귀찮아가지고 네, 맨날 맞아요. 하나로 되는 거 없냐고 하는데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세상 많은 일이 그런 것처럼 이 제로웨이스트 역시 서툴러도 괜찮다고 스스로 다독이면서 꾸준히 계속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조금씩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는 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2: CPBC FM.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7: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6: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7: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처.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올여름도 어김없이 비가 자주 내렸죠. 비가 많이 오는 날엔 우산을 써도 몸이 젖기 마련이라 집을 나서기 전에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일에도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면 서투를 것이고 때로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각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 말이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약간의 두려움을 가진 채로도 조금은 의연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언젠가 비가 그치고 젖은 옷이 마르듯 모든 것을 이겨낸 내가 미래의 거기에 있으리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 영화 원스에 삽입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노래죠. 글렌 한자드와 마르케타 이글로바의 Falling Slowly였는데요. 얼마 전에 뭐 많은 분들이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아일랜드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였던 그리고 영화 원스의 주인공이었던 글렌 한자드가 갑작스런 그 오토바이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추모하는 마음으로 들어봤습니다. 최대한 신보의 음악 소재, 음악 신청이나 사연으로 참여하고자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CPBC 라디오 어플방에서 방송 토크로 사연 신청곡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휴대전화 보내는 사람 번호에 샵 1053을 입력하시고 내용을 입력하셔서 100원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보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한 신보의 음악 소재 1부는 스튜디움 레전드, 책을 함께 읽는 코너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휴가철을 맞이해서 조금 가볍게 휴가지에서 읽을 수 있는 책한 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학기입니다. 여름을 지나는 바람.

스튜디움 레젠디. 여름 휴가철에 개인적으로 좀 즐겨서 그 뮤진트리 출판사에서 나오는 함께하는 여름 시리즈 있는 책들을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곤 했는데요. 뭐 이미 기간으로 나온 책들을 보면 보들레르, 호메로스, 파스칼, 빅토르 위고, 몽테뉴, 랭보, 콜레트, 프루스트, 장킬레비치, 돈키호테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여러 권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번에 나온 알렉상드르 뒤머와 함께하는 여름도 역시 여름에 좀 휴가지에 가서 가볍게 읽으면서 또 재미있으면서도 여러 그 당시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책인 것 같아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 크리스토프 리팽이라는 의사, 외교관, 소설가 아주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저자인데요. 이 사람은 국경 없는 의사회 창립에 아주 큰 기여를 한 그러한 또 활동가이기도 합니다만 또 이 알렉상드르 뒤마라고 하는 흥미진진한 소설만이 아니라 그 생애도 역시 흥미진진한 인물을 이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곡 하나 들으시죠. 최근에 이제 BTS가 그래미 어워즈에 내년에 출품하지 않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미 어워즈가 가지고 있는 좀 폐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좀 우아한 비판, 의의제기여서 또 화제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BTS의 많은 팬들이 이번에 BTS 앨범 중에 그 Aliens라는 곡을 이러한 상황과 연관해가지고 또 많이들 사랑해줬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BTS입니다. Aliens.

예, BTS의 에일리언스 들으셨습니다. 예, 알렉산드라 듀머와 함께하는 여름 뮤진트리에서 나온 책인데요. 장 크리스토프 루이팽 이름이 이제 그 궤도루팡이 떠오르긴 합니다만 약간 스펠은 이제 다르고요. 철자법은 다르고 백선희 선생이 번역을 했습니다. 뮤지트리에서 이 함께하는 여름 시리즈로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저자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알렉산드르 듀마는 굉장히 또 이제 여름에 어울리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뭐 예를 들면 몽테뉴라든가 파스칼, 뭐 빅터 위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뭐 두말할 나위 없는 문학사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전에 속하는 그러한 인물들이죠. 반면에 이 알렉산드르 듀마는 아주 대중소설가이기도 하고 뭐 당대나 지금에나 그 인물이 어떻게 좀 문제적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치 이 알렉산드르 듀마의 생애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그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여기서 이제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본인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하고 비슷할 정도로 평생 어떻게 보면 모험가로 뭐 꼭 존경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매우 흥미있는 인물이고 이렇게 딱히 그 미워할 수만은 없는 뭐 이러한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 듀마가 쓴 유명한 소설은 이제 삼총사 몽테크리스토 백작이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은 사람이고 사실은 그러한 대중성 때문에 당대에 시기 질투도 많이 사기도 했고 이제 본인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행동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대중성과 당대 인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에 문학사에서는 좀 이렇게 폄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잔 크리스토프 루이팽은 이 알렉산드르 듀마라는 사람의 책이 가지고 있는 특히 모험 소설들이 가지고 있는 좀 현대적인 의미들 같은 것들을 이게 재미있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곡 듣고 나서 또 내용 조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되게 생각나는 영화 중 하나가 바로 그 500일의 썸머라는 그러한 영화인데요. 그 500일의 썸머는 그 영화도 재미있지만 수록곡들이 아주 주옥같죠. 아주 멋진 팝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500일의 썸머에 수록된 곡 두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레지나 스펙터의 어스 그리고 홀앤오츠의 You Make My Dreams Come True입니다.

예, 영화 500일의 썸머에 수록된 멋진 여름에 어울리는 팝송 들어봤는데요. 레지나 스펙터의 어스 그리고 홀앤오츠의 You Make My Dreams Come True였습니다. 알렉산드르 듀마와 함께하는 여름, 장 크리스토프 리팽의 책인데요. 그 서론에 해당되는 서장, 듀마는 삶이다라는 대목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 한철을 알렉산드르 듀마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만 해도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지고 눈이 반짝이는 걸 보인다. 여름 한철을 보내려고 뒤마를 찾아가는 것, 뒤마를 읽는 것은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과 같다. 당대 수많은 작가들 가운데에는 그보다 훨씬 추앙받는 작가들이 많다. 뒤마는 사후에 오히려 냉대받은 사람이다. 그는 20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요 작가로 다시금 복권되었다. 어쩌면 그는 이처럼 대학에서 무시당하고 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제되면서 오히려 오래 살아남았는지 모른다. 아이들은 그의 작품을 공부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자유롭게 읽었고 부모님이 불을 끄고 나가면 종종 이불 속에서 몰래 읽곤 했다. 오늘날에도 청춘들은 물론이고 청춘기를 넘긴 이들도 뒤마의 소설을 각색한 영화를 보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며 그와 똑같은 즐거움을 맛본다. 특히 웅장한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스크린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이제 이 책이 나온 게몇년 전인데 고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새로 영화화돼가지고 프랑스에서 아주 공전의 히트를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뒤마를 찾아가는 건숨 돌릴 겨를도 없이 우리를 즐겁게 해줄 이야기꾼의 집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또한 그가 화덕 앞에 자리 잡고 그의 요리사전에서 요리 하나를 골라 우리에게 해주길 기대하는 일이기도 한데 이렇게 더운 날에는 무거운 고기 요리를 내놓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행여 우리가 대화 중에 그에게 돈이 좀 궁하다고 털어놓기라도 하면 그가 서슴지 않고 주머니에 남은 마지막 한몇 푼이라도 내주리란 걸 우리는 안다. 이게 아주 풍우나 같은 인물이었고요. 사실 엄청난 돈도 벌었지만 너무나 또 이제 돈을 헤프게 쓴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너그럽게 돈을 주기도 한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하면은 정말 그 폼에 살고 폼에 죽는 이제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죠. 뒤마는 삶이다라고 작가 조르주 상드는 썼다. 1802년 7월에 태어난 그는 그야말로 영원한 여름의 작가다. 동시대인인 그를 언제나 조금은 질투한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듀마에게는 어둠이 없다. 예, 곡 하나 듣고 나서 또책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그 애니메이션 3부작, 너의 이름은 날씨야, 그리고 스매 문단 속의 음악을 맡아서 뭐 굉장히 유명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와서 여러 번 콘서트를 한 일본의 음악 집단, 레드빔프스인데요. 레드빔프스가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려고 썼던 노래가 있습니다. Summer Days. 한번 들어보시죠.

예,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3부작과 협연 그의 작업으로 유명해진 레드빔프스의 썸머데이즈 들으셨습니다. 알렉산드르 듀마와 함께하는 여름 서장을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좀 이어서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둠이 없을까? 이제 앞에 아까 읽어드린 부분에서 이제 빅토르 위고의 표현에 따라서 이제 듀마가 이제 모험 소설을 주로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제 위고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진지함이 결여돼 있다는 그러한 하나의 비난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은 약간의 부러움과 질투를 담아서 이 사람은 정말 환한 태양과 같은 여름과 같은 그런 낙천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뜻으로 듀마에게는 어둠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어둠이 없을까? 그의 작품 속에는 분명히 없다. 그의 작품들은 우애와 낙관주의와 연민의 빚에 한껏 젖어 있어 전혀 어둡지 않고 악의적인 구석은 더더욱 없다. 하지만 그의 삶이 그랬을까? 그는 네 살의 아버지를 여였고 두 개의 제국, 세 명의 왕, 그리고 세 번의 혁명을 겪었다. 또한 망명과 파산을 견뎠으며 너무 잦아서 진지했다고 하기는 어렵고 너무 짧아서 고통스러웠던 연애들을 수없이 경험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책에 보면 나옵니다만 사실은 듀마가 그 약간 그 흑인의 그 혈통도 좀 가지고 있었다고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즉 자기 할머니가 이제 말하자면 그 노예 출신이고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가 이제 노예와 이제 결혼이 아니라 이제 그어 애를 낳게 된 것인데 그래서 듀마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썼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불행한 혹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출생의 환경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함과 그리고 멸시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제 듀마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운명처럼 따라다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듀마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이렇게 품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삶의 격정들도 많이 겪는 걸 봅니다. 그의 수많은 독자들은 이 모든 사실을 얼마나 알까? 독자들은 그에 대해 단지 삼총사의 무운과 에드몽 당테스만 기억했다. 이를테면 그들은 그 위대한 소설들이 그의 삶에서 고작 3년 동안 쓰였다는 사실을 알까? 그는 마흔이 넘어서 그 소설들을 썼다. 그가 명성을 얻은 건 이미 오래전이었다. 그의 수많은 다른 책들, 그의 희곡과 특히 내가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행기들에 대해 독자들은 알까? 듀마가 자신만의 소설을 듬뿍 구워서 그야말로 그의 최고의 소설인 그의 삶이라는 소설을 우리에게 들려주면 좋겠다. 여러분과 더불어 이 여름을 듀마와 함께하면서 나는 빚을 갚는 느낌이다. 내가 온갖 일로 절망하고 무엇보다 글쓰기에 좌절했을 때 듀마가 내 곁에서 희망과 자신감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이다. 그는 내게 언제나 본보기 그 이상이었고 글쓰기의 길 위에 앞서 걸으며 나를 인도해준 형 같은 존재였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걸 주었다. 그러니 여름 한철만이라도 우리는 그의 문학 요리에 경의를 표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르 듀마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자기가 이제 소개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보려고 하고요. 예, 패티 스미스의 곡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패티 스미스는 뭐 비트 시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이제 그 펑크 가수로 얘기가 됩니다만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깊이 있는 음악들도 많이 남겼죠. 근데 이제 여전히 그러한 그 비트 시기에 그 어떤 아이콘 같은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만 뭐 알려져 있다시피 아주 훌륭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패티 스미스가 교황님을 방문해서 좀 화제가 됐었죠. 같이 시카고 사람으로서. 근데 패티 스미스도 사회 정의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인권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이런 거를 위해서 평생 노래하고 또 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황님을 만나는 패티 스미스의 감회도 아주 남달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아름답고 또 유니크한 만남이었는데요. 그래서 패티 스미스 곡 두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서에서 나오는 희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회정의를 노래했던 주빌리 그리고 패티 스미스가 많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던 그 상실과 그리고 아픔의 시기에 자신을 회복했던 그런 감동적인 여정을 들려준 Gone Again이라는 앨범에 있는 마이 마드리갈 두 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교황님을 만나서 또 화제가 됐던 미국의 어떻게 보면 지성을 대표하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저항적인 음악을 대표하는 아이콘이죠. 패티 스미스의 명곡 주빌리와 마이 마드리갈 들으셨습니다. 예, 1분 남은 시간 동안은 지난주에도 D&ED 음악을 들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역시 여름에 가장 어울리는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라고 생각이 들어서 D&ED의 환상적인 곡이죠. 슈츠 오브 블루 앞부분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흑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책과 음악이 있는 쉼터, 최대환 신부의 음악 서재입니다.
1: 예, 음악 서재 2부입니다. 2부 첫 곡으로 현존하는 가장 존경받는 바이올리니스트, 클래식 음악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동 크레머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면서 2부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동 크레머의 젊은 시절 연주가 그 러시아를 대표하는 국영 레이블이었죠. 멜로디아 레이블에서 이제 복각으로 다시 나왔는데요. 바흐의 곡들도 있고 여러 곡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인리 빌헬름 에른스트의 6개의 에튜드 연습곡 중에서 6번째 곡. 영어로 이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The Last Rose of Summer. 여름의 마지막 장미, 아주 낭만적인 제목의 곡인데 기동 크레머의 젊은 시절의 명인기를 아주 만끽할 수 있는 멋진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예, 최대한 신비 음악 소재 2부 첫 곡으로 하인리히 빌헬름 에른스트의 6개의 연습곡 중에서 맨 마지막 곡 여름의 마지막 장미를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기돈 크레머의 아주 희귀한 젊은 시기 연주였고요. 최근에 당시 소련이었죠. 국영 클래식 레이블이었던 멜로디아 레이블의 옛날 음악들을 복각하는 또 시리즈가 있어서 최근 다시 우리가 접할 수 있어서 오늘 들려드렸습니다. 네, 최대한 신비 음악 소재 오늘 두 번째 주일이고요. 그래서 최신의 시네카페 영화를 함께 보는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고른 영화는 글쎄 영화를 한참 좋아하셨던 분들은 어느 시기인가 이 감독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크리스토프 키에슬로프스키 감독입니다. 그 폴란드의 거장 감독이고 종교와 윤리 그리고 영성에 관한 그러한 심오한 영화들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그 줄리 비노슈가 나왔던 3부작의 첫 영화 블루로 이제 더 유명하긴 합니다만 그 이전에 바로 10개를 영화로 TV 영화로 만들었던 데칼로그 시리즈로 전 세계적인 명성과 존경을 얻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분도 미디어를 통해서 일찌감치 비디오 테이프 시절부터 이 데칼로그가 소구되어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영화를 보는 분들 또 어떤 종교적 윤리적 토론의 여러 주제로 이 영화들이 많이 언급됐었습니다. 글쎄 뭐 여름철에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런 영화는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최근에 폴란드 대사관에서 이 데칼로그가 몇 년 전에 폴란드 그 이 영상원에서 아주 큰 프로젝트로 이 마스터링을 이제 했죠. 그래서 굉장히 화질이 좋아졌고 여러모로 이제 필름도 다 복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상영을 이제 쭉 했으면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또 상영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폴란드 대사관에서 이 데칼로그를 1편부터 10편까지 그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키에슬로프스키의 좀 초창기 영화들 그리고 다큐멘터리 이렇게 같이 좀 볼 수 있는 영화제가 있어서 또 이렇게 한번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름 동안에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 아직도 여름까지는 극장에서 이 데칼로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이렇게 이 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데칼로그는 당연히 뭐 10개명이니까 이제 10개 에피소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따로 극영화로도 다시 촬영될 정도로 좀 더 많이 알려진 부분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심이 되는 그리고 일종의 서곡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데칼로그 1편. 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겨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출발점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출발점이 흐트러질 때 그 모든 우리 그 종교적인 그 혼란과 혹은 윤리적인 타락이 시작된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또 오늘날 AI 시대에 또 신을 대신하는 그러한 존재처럼 그 AI를 생각하는 이 현대 시대의 특이점을 논하는 시대에 좀 새롭게 또 읽을 수 있는 작품이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데칼로그의 음악도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그 이후에 키에슬로프스키 음악들을 다 맡았던 지비그뉴 프라이스너가 이 데칼로그 시리즈의 음악을 맡았는데 그 중에 데칼로그 1편의 파트 6 그리고 데칼로그 1편의 역시 파트 5 두 곡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제 폴란드 국영 TV 영화로 제작됐던 10편의 데칼로그 연작 중에서 첫 번째 데칼로그 1번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러한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그 음악을 더 먼저 들어보셨는데 바로 지비그너 프라이스너의 그 음악이었습니다. 예, 이 데칼로그는 1988년에서 89년 사이에 그러니까 아직도 폴란드는 공산주의 치하일 뿐더러 더군다나 계엄령이 이제 발효돼서 그 야로제스키라는 그 당시 독재자가 많은 영역에 있어서 자유를 제한시키고 물론 공산주의 자체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좀더 심하게 말하자면 삶의 곳곳에 여러 가지 그 도끼와도 같은 그러한 그 사람들의 내면의 파괴 이런 것들이 있던 시대였던 것이죠. 이제 그런 거를 징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케슬롭스키는 이제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안제이 바이다 같은 그런 감독과는 달리 정치적인 발언을 가능한 피하면서도 또 이제 영화를 따라가면서 그 윤리적인 몰락이란 거 안에 당연히 그러한 정치적 사회적 긴 그런 상황들 같은 것들 영향을 주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10계명의 10계명을 따라가면서 그걸 다양한 방식으로 아무래도 TV 영화고 연작이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그 방법론들을 동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형태로의 그 내러티브 기법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무튼 이 1편은 전체 작품의 주제를 제시하는 서곡과 같은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11살의 소년 파벨은 싱글인 아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멀리 호주에 살고 있고요. 고모인 이레나는 파벨을 신앙의 세계로 이끌면서 조카의 양육을 돕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일종의 과학을 신봉하는 교수이기도 하고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고 또 무신론자이기도 하죠. 소녀는 아빠와 고모에게 죽음과 그리고 영혼과 삶과 신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파벨이 아버지로부터의 크리스마스 선물 스케이트 한 켤레를 미리 받았을 때 파벨이 그 얼음을 지치러 나가고 싶다 얘기를 하니까 아빠는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집 근처에 있는 호수의 얼음 두께가 스케이트를 타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컴퓨터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밤에 찾아가서 그 빙판에 직접 가서 두께를 또 확인을 하기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2중 3중으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성에 따른 계산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경험적인 관측을 했음에도 아들은 그 다음 날 비극적인 사고를 당합니다. 얼음이 깨진 것이죠. 그래서 그 얼음 속에 익사를 하고 이제 밤이 되어서 겨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소방차도 오고 하면서 결국 시신만을 걷어내는 그런 비극적인 장면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 단순하면서도 드라마틱한 이야기든 각본을 함께 썼던 크리스토프 피에셰비치 전체 10편의 각본을 함께 썼는데 크리스토프 피에셰비치는 당시 이제 그 자유노조 활동을 하는 그러한 이런 그 저항가들을 위한 그 변론을 했던 변호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피에셰비치가 어느 날 아들이 자기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너무나 걱정하고 했던 그러한 경험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 줄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 영화에서 사실은 언급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 짧은 시간 다 얘기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대목들은 짚어보도록 하죠. 예, 음악을 또 듣고 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칼로그 전체적으로 음악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름다운데요. 그두 번째 데칼로그, 그러니까 10계명의 두 번째, 하느님의 이름 헛되이 부르지 말라에 나와 있는 나오는 주제 음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칼로그 두 번째의 파트 1과 파트 2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예, 크지스토프 케슬로프스키의 연작, 그 시리즈라기보다는 사이클로 불러달라고 이제 감독이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10개 연작, 데칼로그, 10개 연작 중에서 두 번째 데칼로그 2편, 하느님의 이름 헛되이 부르지 마라의 주제음악 들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첫 번째 데칼로그의 첫 번째 작품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파빌이라는 소년의 비극적인 그러한 죽음,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그 이전에 그 고모와 아버지와의 대화, 이런 게 이제 중심이 되면서 이제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고, 또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굉장히 진지한 철학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한 5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TV용 영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편당 한 50분에서 60분 사이에 비교적 그 일반 극영화와 다르게 아주 함축적인 그러한 구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비교적 단순한 구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데칼로그 1편을 보면은 뭐 정말 그 사건은 몇 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칼로그 전체 시리즈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그 시점들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 데칼로그 시리즈의 대부분 작품에 설명이 되지 않는 한 인물이 이렇게 그이 주인공들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주인공들의 비극을 바라보기도 하고, 주인공들의 그 죄를 범하는 장면을 멀리서 알처롭게 바라보기도 하고, 혹은 준엄하게 바라보기도 하는데, 그 시선들을 뭐 일반적으로 이제 천사 같은 시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그 관객들에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초대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한 죄와 그리고 운명과 그리고 어떤 비극의 사건, 되게 차갑고 냉엄한 그러한 어떤 인생의 진실같이 보이지만, 또그 와중에 바로 신의 연민, 또 인간의 서로 간의 그러한 연대와 사랑이라는 것이 비집고 들어오는 공간들이 있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1편에서도 사실은 시작할 때 보면 이 스토리 전체가 사랑하는 조카를 잃은 이제 그 고모, 아주 신앙심과 사랑이 지극한 고모의 어떤 회상 장면이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걸 알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천사에 해당되는 그 연못가에서 그 모닥불을 피우면서 혼자 불을 쬐고 있는 그 남자의 시선 역시 이미 그 아이가 죽은 다음에 그 아이를 어떻게 보면은 연민과 슬픔으로 이제 기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 겉으로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냉정한 사건, 약간 이 키슬롭스키를 얘기를 할 때, 약간 필연성과 우연성의 만남이라는, 이게 조금은 추상적으로 보이는 그 철학적인 용어들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필연성과 우연성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이제 오늘날의 기준에서도 보면은, 그 저도 이 영화를 뭐 굉장히 옛날에도 봤습니다만, 이번에 보면서는 거기 이제 아버지가 그 컴퓨터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굉장히 뭐 90년대 초반이니까 아주 옛날 컴퓨터들이죠. 그런데 그 컴퓨터를 다루는 방식이 요즘에 그 AI와 대화하는 거 굉장히 유사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영화를 다시 볼 때는 우리가 AI를 대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사고 패턴이나 세계를 대하는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AI와 닮아간다라는 그런 그 경고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인간을 닮는 거에 대한 위험성들도 얘기하지만, 이제 그 레오시사스 교황님께서 지난번에 내신 그 고귀한 인류라는 회칙에서도 이제 제시한 것처럼 더큰 위험은 인간의 인간 상호간의 관계나 세계를 대하는 태도, 혹은 우주를 대하는 태도가 그 AI가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자꾸 인간이 닮아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지적하시기도 하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영화 끝에 나와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 성모님의 그 아버지가 이제 분노를 하면서 그 약간 폐허처럼 있는 성당에 들어가서 제단을 무너뜨리고, 또 제단을 무너뜨렸을 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그물 같은 게 이제 성모님의 그 뒤에 있는 그 성모님 이콘에 닿으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은 게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종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데칼로그는 1988년에서 89년 사이 이제 제작이 됐고 영화가 나오면서 상당히 진지한 그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도 큰 그 반향을 일으켰고 그 이웃 나라들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조금씩 많이 알려졌고 이제 영미권에도 알려지면서 케슬롭스키라는 그 거장이 드디어 서방 세계에 발견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케슬롭스키가 이제 여러 프랑스나 독일 혹은 이탈리아와 이제 공동 작업을 하면서 그 베로니카의 두 개의 삶이라든가 아니면은 삼색 시리즈를 통해서 유럽을 대표하는 거장이 됐는데 여러 가지 그 영화 제작에 있어서 이제 고뇌하면서 영화를 시작하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영화를 제작하면서 좀 병을 얻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은퇴를 선언했다가 다시금 영화를 또 찍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보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제 병을 얻어서 이제 50대 후반에 좀 아까운 나이에 그 타계를 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10개를 이렇게 그 다시 한번 보면서 당시 케슬롭스키의 고민과 또 그리고 그 진지한 사유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나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케슬롭스키의 그 데칼로그 연작 혹시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도덕적 삶과 신앙이란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또 마침 이제 최근에 폴란드 대사관에서 이 데칼로그를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기회 영화제를 열고 또 이런저런 아트필름 상영관에서 상영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2부 남은 시간에는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해서 또 꽤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감동을 준 음악가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마리아 슈나이더 오케스트라입니다. 이제 마리아 슈나이더라고 하는 미국 미네소타 출신의 그 이제 61년생 정도로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빅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 재즈에서도 뭐 여러 유형의 재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케스트라, 재즈 오케스트라 이제 빅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현대 그 빅밴드 오케스트라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섬세하고 정교하면서도 장엄한 그러면서도 또 유희성을 잃지 않는 그 최고 수준의 그 작곡과 편곡 연주를 보여주고 있는 오케스트라고 이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이제 여성 아티스트죠. 그래서 작곡가로도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지휘자로도 높은 평가를 받는데 또 이번에 저도 아무튼 그 예전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아티스트여서 이제 가서 공연을 보면서 뭐 영상으로도 유튜브에서 좀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아주 정말 조용하면서도 온화하면서도 따뜻한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 슈나이더는 좀 특이하게 그 현대 이제 스트리밍이나 혹은 큰 대기업에서 음반을 이렇게 낼 경우는 이제 예술적으로 종속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독립 음반을 내듯이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같은 데나 이제 스트리밍에 특히 원래 처음에 활동을 할 때는 엔자 레이블이라고 하는 유럽을 대표하는 당시에 지금은 좀 많이 그 음반을 많이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레이블이 엔자 레이블 소속으로 있을 때는 물론 그 음반들을 이제 그 소속으로 냈습니다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자기 고유 레이블을 이제 설립을 하고 자신의 레이블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음반을 이제 판매를 하거나 혹은 더러 이제 그 뭐 아마존이나 이런 그 큰 레코드샵에서는 이제 위탁해서 판매하는 형태여서 사실은 그 곡을 대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리밍에서 그 앨범이 전체로 올라와 있는 최근 앨범들은 다 올라와 있지 않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다운로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롭게 하는데 이제 그러한 것 하나하나가 이제 음악을 대하는 태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제 음악을 너무나 쉽게 대하고 혹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흘러가듯이 대하는 게 아니라 한번 진지한 그런 그 단순히 음악의 소비자가 아니라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창작자와 그걸 감상해주는 사람의 그런 어떤 공속성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아주 그야말로 상업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음악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미상도 굉장히 여러 편을 받았고 아무튼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대가 중에 한 명인데요. 마리아 슈나이더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레이블에서 낸 첫 번째 그래미 수상작이기도 하고 뭐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앨범이기도 합니다. The Concerto in the Garden이라는 앨범인데 그 브라질 음악의 또 아름다운 그런 요소들을 잘 살리고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그중에서 쓰리 로망스 그래가지고 세 개의 로망스로 해서 말하자면 좀 낭만적인 곡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 슈나이드 오케스트라의 그 음악적인 방향을 아주 쉬우면서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곡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코로 단카다, 다음에 파드 듀, 다음에 단카 일소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마리아 슈나이드 오케스트라의 그런 그 연주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독일에 있는 유명한 빅밴드 오케스트라인 WDR 서독일 방송 빅밴드가 있는데 이제 그 밴드와 협연한 영상에서 보면 또 이 곡을 직접 영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음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음반에 있는 곡들을 좀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겠죠. 실패가 두렵고 변화가 망설여지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품은 진짜 삶의 이유를 살포시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편안히 보내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일 저녁 5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소개해드린 마리아 슈나이드 오케스트라의 콘서트 인 더 가든 앨범 중에서 세계의 로망스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4: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5: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6: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고생했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수고가 무슨 일해서 수고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이 더위를 지나치는 그 시간 자체가 우리를 수고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일 안 했는데도 막 일 열심히 한 것처럼 땀이 나고 그러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입추는 지났고 그렇지만 가을은 아직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는 게 올 그 기후의 특징인 것 같아요. 가을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저기서 아주 미세하게 가을의 흔적들은 있긴 있어요. 뭐 다가오는 가을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반가운 절기들이라도 좀 상상해볼까 싶은데 가장 먼저 다가올 절기라고 하면 역시 처서. 말만 들어도 처서 하면 시원한 것 같아요. 멈출 처의 더위선데 더위가 그치고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는 거죠. 처서. 그런데 요새 뭐 모기 입이 삐뚤어지기는커녕 모기가 아주 더 치아가 강해질 것 같은 침이 세질 것 같은 그런 시기. 하여튼 처서 요 말만 들어도 왠지 시원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백로라는 또 절기도 있죠. 밤의 기온

눈이 내려가서 풀잎에 흰 이슬이 맺힌다고 해가지고 백로. 야, 이거 진짜 일종의 정신승리네요. 쳐서 백로, 아 좋다 뭐 이러면서. 하여튼 조금씩 그래도 밤에 밤도 아니고 사실 며칠 전에는 하도 더워가지고 새벽 1시쯤 잠을 깨서 바깥에 나가봤는데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 조금 들리면서 그래도 훅 하고 약간 일말의 바람이 귓전을 스치긴 하더라고요. 네, 가을을 기다립니다. 여름이 가기를 바랍니다. 또 주말이죠. 다음 주면은 연휴니까 연휴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보통 바람들인 것 같습니다. 성기환의 명동년과 2시간 동안 음악 누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동연가를 진행하고 있는 성기환 인사드립니다. 일요일 저녁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선우정아의 상상이라는 노래로 시작해봤습니다. 더우시죠? 네. 지난번에 마트에 갔는데 마트 안내하는 분한테 제가 그 근처에서 조금 누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내하는 분한테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놀랍게도 계속 똑같아요. 혹시 음료수 파는 데는 어디죠? 뭐 탄산음료 파는 데는 어디죠? 예, 그 안내하는 분은 한층 더 올라가세요. 한층 더 올라가세요. 이렇게 반복해서 대답하시는데 사람들이 한층 더 올라가야 돼? 아이고, 막 그걸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그만큼 목이 마르고 정말 뭐 애가 탄다고 할까요? 목이 타는 그런 시간들 보내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선우정아의 상상, 이 노래는 그래도 뭔가 상쾌한 느낌이 있네요. 9시까지 이런 상쾌한 상상을 할수 있는 음악들 여러분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쿨의 해변의 연인, 또 오랜만에 여름에 자주 들리는 그런 노래죠. 듣고 클론 노래도 하나 골라봤는데 마침 클론 노래를 신청하신 분이 계시네요. 네. 8439님, 더위의 강도가 점점 더 독해지고 있네요 하셨어요. 그러면서 클론의 도시 탈출 신청하셨습니다. 이렇게 두곡 들려드릴게요.

Exciting and cool.

쿨의 해변의 여인 그리고 클론의 도시탈출이었습니다. 8439님 잘 들으셨어요? 8439님 밤에도 취침할 때 냉풍기를 켜놓고 잘 정도입니다 하셨어요? 그럼 감기 들을 수도 있는데 조심하세요. 저도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에어컨을 켜놓고 깜빡 잠들어가지고 다음날 보니까 아침까지 에어컨이 켜져 있었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에어컨이 뭐 산소를 이렇게 뺏어가는지.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완전히 끄고 잘 수는 없어서 꺼짐 예약? 그래서 뭐 2시간 정도만 에어컨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예약해놓고 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각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더위를 탈출하고 이 뜨거운 도시를 탈출하고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휴가 갔다가 내일 출근하기 위해서 다시 뜨거운 도시로 복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모쪼록 운전 조심하시고요. 좀 더위를 날려주는, 식혀주는 그런 음악의 어떤 스타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보사노바를 떠올리게 됐어요. 그 보사노바의 살랑살랑하는 리듬을 듣는 순간 뭔가 좀 이렇게 뜨거운 그 열기가 좀 식는 것 같은 시원한 느낌, 쿨한 느낌이 좀 드는 건 저만의 경우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또 보사노바가 이게 브라질 쪽에서 나온 그런 음악이잖아요. 그런 리듬이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이 더운 적도를 끼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지중해성 기후, 뭐 리우데자네이루는 대표적인 지중해성 기후의 도시로 어렸을 때 저희 때는 국토지리가 한국지리고 인문지리가 세계지리였는데 다음 중 지중해성 기후의 도시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 자주 나왔었어요. 샌프란시스코, 리우데자네이루,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어디죠? 뭐 그게 헷갈리는 문제였는데 하여튼 거기 리우데자네이로가 꼭 나왔던 것 같아요. 아이고 말이 길어지네요. 그런 보사노바풍의 시원한 음악들, 정미조의 7번 국도라는 노래가 있죠. 7번 국도 쭉 타고 가면 저쪽 속초 막 이런 데서 경주까지 내려가고 울산까지 내려가고 그러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국도인 것 같아요. 정미조의 7번 국도가 보사노바풍의 리듬을 따라가고 있어서 느낌이 시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조바심이라는 노래도 약간 보사노바풍의 그런 시원함, 쿨함을 머금고 있죠. 두 곡을 듣고 밑줄 쫙 신문 보는 일요일 코너로 넘어갑니다.

신문 왔습니다. 밑줄 쫙. 신문 보는 일요일.

일요일이면 여지없이 반갑게 받아보는 평화신문. 오늘도 밑줄 쫙 긋고 싶은 그런 세상 풍경들 많네요. 어떤 풍경을 만나게 될까? 유연실 잼마라는 분, 통역하고 번역 이런 일 하시나 봐요. 이분 이야기가 기사로 실려 있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해외 입양이 중단되었죠. 먼 이국 땅에서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이 자신의 시작점, 고국을 찾아서 방문하는 발걸음은 그러나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그 이탈리아로 입양된 한국 아동들의 통역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이 위탁모를 만난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번 여름방학에는 10년 전 이탈리아로 향했던 11살 동갑내기 두 아이의 가족들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온 양부모들과 두 아이는 마치 친가족을 만나러 가듯 설렘과 기대를 가득 안고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을 품에 안은 채 첫 번째 위탁 가정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위탁모는 눈물 어린 얼굴로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셨습니다. 어릴 적 사진 속에서 희미하게 봤던 방과 거실을 찬찬히 둘러보는 아이의 깊은 눈망울 속에서 나는 태어난 순간부터 결코 외롭지 않게 이토록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란 소중한 존재라는 확신이 단단하게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위탁모도 오랜 세월이 무색할 만큼 아이가 어릴 때 좋아했던 과자들을 기억해 잔뜩 사왔고

아이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오신 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어릴 때의 일이라 위탁모와의 시절을 잘 기억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선물 받은 연필과 도화지로 창밖 풍경을 그리더니 마음을 담아 완성한 그림을 위탁모의 손에 쥐어드리며 배시시 웃어보였습니다. 핏줄을 넘어 한 아이를 위해 삶을 내어준 위탁모의 숭고한 헌신을 알아보고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양부모의 감사,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티 없이 바르게 자라난 아이들까지 마음을 다해 심은 그 사랑의 씨앗은 이제 주변을 푸르게 물들이는 더 큰 사랑의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인구 소멸 지역에 관한 충청북도 옥천신문 황민호 다니엘 대표님의 컬럼도 참 볼만하네요. 청산면 부면장한테서 전화가 왔다. 80 넘은 어르신이 주민등록증을 바꾸려는데 증명사진이 없다고 하시네요. 가능할까요? 면 지역에 없는 사진관을 구축했다. 구축만 하면 소용없다. 찍어주고 맞이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청년 두 명이 사진관을 열기로 했다. 첫 사진을 찍은 어르신은 영동이나 옥천까지 가지 않고도 무료로 멋진 증명사진을 박은 새 주민등록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쓰임새가 생겼다는 것이 몹시도 반갑다. 앞으로 그 발걸음은 더 이어질 것이다. 도시인은 잘 모르는 보건진료소라는 곳이 있다. 이곳엔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가 상주한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지침이 달라. 옥천군은 당뇨약 처방이 불가하다. 당뇨약 처방을 받으려고 보건지소 순회 공보의의를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읍내병원까지 불어 나가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은 보통 사회적 약자다. 불편해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냥 인내하고 받아들인다. 지역 안에 사는 소외된 약자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까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방과 소도시 그리고 대도시와 서울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거, 그리고 또 지방에 사시는 그 어르신들 삶의 질을 높이는 거 정말 시급하구나 싶어요. 일면 처음에 보니까 전 세계 젊은이들이 부를 서울 WID 공식 주제가가 공개됐다는 소식도 보이는데요. 나중에 들려드려야겠어요. 이상 밑줄 쫙 신문 보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늘 밑줄 짝 신문 보는 일요일 코너. 다양한 소식들이 정말 평화신문에 나와 있어요. 일요일 날 요 소식들을 전해주는 것도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이설아의 작은 마을 음악으로 또 함께 들었습니다. 성규환의 명동연가예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주말 저녁 에만 여러분들 찾아뵙는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7시부터 9시 저녁 시간 음악으로 물들여 드리고 있습니다. 샵 1053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한 통화에 100원입니다. 문자 하나에 100원이죠. 100원이면 싼 건가요? 비싼 건가요? 싼 것 같아요. 100원들 쓰시죠. 네, 100원 써주신 2696님 감사드려요. 자주 이렇게 애청자로서 공을 들여서 사연 보내주시고 노래 신청해 주시고 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전기뱀장어의 적도를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번 달만 지나면 그 2026년 여름은 끝납니다. 끝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근데 예년의 사례 또 올여름의 기세를 보면 9월 달까지 뭔가 이 여름이 계속 누출되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 걱정이긴 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2696님, 96님 사연 감사드리고 신청해 주신 전기뱀장어의 적도 듣겠습니다.

2696님 잘 들으셨어요? 전기뱀장어의 유쾌한 노래 적도였습니다. 아, 지금 적도는 얼마나 더울까요? 진짜 상상하기가 싫어질 정도. 휴가 바이브의 음악들 이어드릴까요? 치즈의 우릴 머금던 바다라는 노래가 있죠. 바다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더우니까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수지 피처링 DPR 라이브 홀리데이라는 노래 있고요. 카더가든의 가까운 듯 먼 그대여라는 노래도 뭔가 휴가 바이브입니다. 세 곡의 휴가 느낌의 음악들입니다.

세 곡의 음악들 이어드렸어요. 치즈의 우릴 머금던 바다, 그리고 DPR 라이브가 피처링한 수지의 음악 홀리데이, 방금 들으신 카더가든의 감성적인 노래죠. 가까운 듯 먼 그대여였습니다. 휴가 느낌. 지금 시간이면은 뭔가 휴가지에서 돌아오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길게 휴가를 가는 분들은 월요일 계속 휴가네 하면서 여유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여름날 쉬어가면서 편안하게 잘 나시길 바랍니다. 검정 치마의 음악을 일부 끝곡으로 골라봤어요. 2022년도에 나왔던 Teen Troubles, 많이 성공한 앨범이죠. 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Our Own Summer, 끝에 벌레 소리도 좀 들리니까 함께 감상하시죠.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0: 만듭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기환의 명동연가 일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곡은 챗 베이커의 멋진 트럼펫 음악이었어요. Star Eyes라는 곡이었는데요. 8월 한 달간 일요일 2부 첫 곡으로는 시원한 쿨 재즈들을 모아서 좀 들려드릴까 해요. 다음 주에도 역시 첫 곡으로는 일요일 2부 첫 곡으로는 쿨 재즈 곡이 나갈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챗 베이커도 재즈를 핫, 쿨 이렇게 뜨거운 재즈와 좀 시원한 재즈로 굳이 성격을 좀 나눈다면 핫하다가 쿨할 수도 있고 쿨하다가 핫할 수도 있고 넘나드는 거잖아요. 이게 음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음양도 따로 있고 양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태극으로 태극의 이 가운데 출렁임이 음은 양으로 조금 자기 자신을 주고 양은 음으로 또 스스로를 내주고 해서 서로 통하면서 이렇게 운동하면서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 핫과 쿨도 재즈에 있어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래도 쿨 재즈라고 조금 쪽이 가까운 그런 재즈들을 이제 좀 모은다면 그중에 챗 베이커도 꼭 들어갈 만한 그런 성향의 뮤지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날에 정말 멋지고 화려한 그런 빅스타였고 또 생애 후반기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살았던 걸로 되어 있죠. 거기서는 이제 마약 중독 이런 걸로 몸이 많이 망가져서 비극적인 말년을 또 지낸 그런 뮤지션이죠. 오늘 처음 들었던 이 Star Eyes라는 멋진 곡은 The Touch of Your Lips라는 1979년도 앨범에 들어있습니다. 특이한 게 드럼리스, 드럼이 없는 트리오 형식이라는 거. 그래서 리듬이 빠지니까 더 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챗 베이커가 트럼펫, 그 다음에 더 그레이니의 기타도 참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닐스 헤닝, 웨르스테드 페데르센, 네덜란드 뮤지션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3인조 구성으로 되어 있고 참 잔잔하고 정교하면서 서로 대화하듯이 교류하듯이 이렇게 연주하는 멋진 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게 챗 베이커가 유럽 쪽에서 활동하던 그 후기 시절의 작품인데 덴마크에 스티플 체이스라는 레이블이 있었죠. 그 레이블에서 멋진 재즈 음반들이 많이 나왔는데 챗 베이커의 유럽 시절도 바로 이 레이블의 명반들에 수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초기 1950년대 챗 베이커하고는 조금 또 다른 그런 완숙미가 있는 그런 음반 The Touch of Your Lips에 수록됐던 Star Eyes라는 곡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Imagine Dragon의 대표적인 노래죠. 강렬한 Believer. 그 3324님께서 예전에 신청해 주신 곡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시아의 Unstoppable 두 곡입니다.

두 곡의 친숙한 음악들을 들려드렸어요. 3324님의 신청곡이기도 했던 Imagine Dragon의 Believer, 그리고 방금 들으신 시아의 Unstoppable,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Unstoppable 이 노래는 요즘 보니까 숏폼, 쇼츠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역경 극복송 중간에 Unstoppable, 멈출 수 없어, 나를 이렇게 흔들 수 없어, 막 이런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 음악의 그 비장한 분위기가 또 영상하고 잘 어울리는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그 브라질 음악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브라질 최고의 작곡가 누굴까? 뭐 정말 기라성 같은 뮤지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조르지 밴드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노래들이 의외로 조르지 밴 작곡이더라고요. 브라질 음악 하면 가장 우리 귀에 익숙한 마스키나다라는 노래 있죠. 이 노래는 꼭 축구에서 또 각 나라마다 이렇게 나라를 대표하는 응원가들이 있는데 그 축구에서도 또 브라질 응원할 때 너무나 자주 들리는 그런 친숙한 음악이죠. 거의 브라질과 동의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인데 마스키나다. 여러분들도 제목은 조금 뭐랄까 생소할 수 있는데 우아리아 오바 오바 오바 하는 마스키나다 이렇게 시작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스키나다를 불렀었죠. 뭐 저에게 가장 기억나는 버전은 앨리스 레지나의 버전이었던 것 같고 또 세르지오 멘데스도 불렀고 등등 다양한 뮤지션들이 불렀는데 오늘은 미국의 재즈 싱어죠. 알 제러의 버전으로 마스키나다. 뭔가 오센틱한 정통 그 브라질 음악을 재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녹음이고요. 네, 알제로의 마스키나다. 그 다음에 파이스 트로피칼이라는 곡이 있죠. 역시 유명한 곡인데 조르지 벤의 대표곡 중에 하나죠. 이게 열대의 나라라는 뜻이죠. 저에게는 이제 가우코스타, 또 까이타노 벨루즈, 지우 베르투 지우 이렇게 세 사람이 불렀던 음악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오늘은 세르지오 멘데스의 버전으로 들어보고요. 또 조르지 벤이 함께했던 우스 무딴치스라는 밴드가 있었죠. 아미냐 메니나 이렇게 세 곡 들려드릴 텐데 요 아미냐 메니나에 대해서는 지금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끝나고 또 음악들이 끝나고 설명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의 유쾌한 브라질 음악들이었고요. 모두 조르주 벤, 정말 브라질 음악에 숨어있는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조르주 벤의 곡들이었어요. 조르주 벤, 조르라고도 부르죠. 세 곡 모두 놀랍게도 그 사람 곡이었는데요. 마스키나다, 뭐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몇 개의 브라질 노래들 고르라면 마스키나다 빼놓을 수 없는데 조르주 벤의 곡이었고, 두 번째 들려드렸던 세르지오 멘데스 버전으로 파이스 트로피칼 열대의 나라 역시 조르주 벤의 곡이었죠. 원곡은 그 가우코스타하고 카이타노 벨로소, 지우베르트 실 세 사람이 불렀었죠. 그 원곡이 나왔을 때가 1969년이었는데 그때가 브라질 그 독재 정권이 아주 기승을 부릴 때죠. 정말 탄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인데 이제 카이타노 벨로소나 지우베르트 실 이런 뮤지션들이 독재 반대하는 문화예술운동을 했었고 그걸 뭐 정치적인 그런 구호로 했다기보다는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음악 속에 담는 것, 담는 시도 그런 걸 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독재 정권의 위협이 되다 보니까 아주 못 살게 굴고 미워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심지어 이 젊은 뮤지션들을 추방해 버렸죠. 네. 당시 그 트로피칼리아 우리가 뭐 열대주의 이렇게 번역하는 젊은 브라질 뮤지션들의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새로운 노래운동, 문화운동이었었는데요. 영국으로 런던인가요? 하여튼 그쪽으로 카이타노 벨로소 등등을 추방해버리죠. 그래서 추방되기 전에 이 조르주 벤의 곡을 이제 녹음하고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음악으로 연대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근데 사실 또 정작 원곡은 조르주 벤이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만든 건 아니고 그 브라질에서 제일 유명한 축구팀 플라멩고 축구팀 있잖아요. 축구팀이 경기에서 이겨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영감을 받아서 단숨에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랬다가 이제 가우코스타가 이 곡을 그 가우코스타의 명앨범이죠. GAL 이걸 가우라고 읽는데 가우라는 그 첫 앨범에 수록하면서 정말 유명해졌죠. 이 곡의 어떤 버전은 어떤 부분은 브라질의 제2의 국가다 이렇게 일컬어질 정도라고 해요. 브라질 사람들의 이 음악 사랑을 알 수 있죠. 세 번째 들으셨던 곡은 우스무 딴치스의 아미냐 메니나, 나의 여자친구, My Girl이라는 뜻, 내 소녀 이런 제목의 우스무 딴치스 역시 트로피칼리아를 대표하는 그런 밴드였는데 그 조르주 벤이 마치 선물하듯이 그 이 사람들 앨범에 야 이거 좀 너네 가져 그래가지고 던지듯이 줬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제 우스무 딴치스의 가장 유명한 노래 중 하나가 됐죠. 이렇게 조르주 벤의 음악들이 여러 팀들 여러 뮤지션들 또 여러 장르의 브라질 음악에 속속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정말 브라질 음악의 대표적인 그런 어떤 숨은 공로자, 숨었다기보다는 하여튼 뭐 그런 공로자로 본인의 음악도 유명하지만 이렇게 다른 뮤지션들한테 공유한 음악도 참 유명해져서 네, 브라질 음악 함께 들었습니다. 성기현의 명동연가예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샵 1053 한 통화에 100원인데요. 이쪽으로 사연과 신청곡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286님 늘 이렇게 사진으로 신청 혹은 사진으로 사연을 전해주시는 분이죠. 이번에는 연꽃 사진을 이쁘게 올리셨네요. 네, 연꽃 하면 정말 대표적인 여름 꽃인가요? 그리고 또 더위가 막 이렇게 기승을 부릴 때 그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정말 신령스러운 느낌마저도 주는 그런 꽃인데 0286님 사진으로 연꽃 사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 선물들 드릴게요. 정말 지금 여름방학에 한가운데서
젊은 분들 기분이 너무 좋을 텐데. 코니 프란시스의 Vacation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리고 브라이언 아담스의 Summer of 69이라는 노래. 1969년 여름을 추억하는 노래인데 그때가 정말 자기 인생의 최고의 즐거운 나날들이었다라는. 1969년이면 한참 히피즘이 이렇게 전 세계를 주름잡던 그때를 그래서 Summer of Love, 사랑의 여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특히 1967년 여름을 그렇게 불렀었죠. 그리고 더 고고스의 Vacation이라는 히트곡도 있죠. 세 곡의 방학 노래, 여름을 추억하는 젊은이들의 노래입니다.

세 곡의 여름방학의 노래들, 여름을 추억하는 젊은이들의 노래 들려드렸어요. 코니 프란시스의 베케이션. 이 노래 때문에 우리가 이 베케이션의 스펠링은 틀리질 않죠. V-A-C-A-T-I-O-N 하는 그 가사가 있어가지고 정말 베케이션의 스펠링은 정말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베케이션인데. 학기라는 말은 어렵죠. 학기, 시메스터인가요? 그건 몰라. 그렇지만 베케이션은 알아요. 스펠링도 합니다. V-A-C-A-T-I-O-N. 코니 프란시스 이 노래가 1962년에 나왔는데 정말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했죠. 대표적인 여름 시즌송. 뭐 라디오에서 나오고 여름만 되면 나오는. 네. 더군다나 코니 프란시스의 앳되고 청량한 목소리, 청순한 목소리가 또 그 인기에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여름방학이 근데 우리보다 저쪽 서구는 더 긴 건가요? 그런가 봐요. 그죠? 네, 그래서 거의 어떨 땐 6월부터 여름방학인 경우도 있고 7월부터 여름방학인데 9월까지 여름방학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제 친한 친구 아들이 어딘가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방학이 6월부터 6, 7, 8, 9, 4달이래요. 그래서 언제 공부하나 싶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코니 프란시스의 Vacation, 그 다음에 브라이언 아담스의 Summer of 69. 브라이언 아담스 하면 1980년대 이후에 우리에게 알려진, 물론 활동은 그 전부터 했겠습니다만, 그런 1980년대 뮤지션으로 우리에겐 익숙한데 알고 보면 히피 출신인 거죠. Summer of 69, 69년 여름을 추억하는 거 보니까 더 젊었을 때는 히피로 음악 좋아하고 이러다가 이제 가수가 된 거겠죠. 그리고 더 고고스의 Vacation. 네,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밴드죠. 여성들로만 밴드만 들리기가 쉽지 않은데 요새 같으면 뭐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는데 당시만 해도 좀 생소했었는데 더 고고스가 활력 있는 여성 밴드로서 뭔가 새로운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Vacation. 아, 이렇게 2시간 동안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성기환의 명동년과 함께해 주셔서, 저와 함께 음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주말에 이렇게 2시간 동안 토요일 일요일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보스턴의 Don't Look Back 골라봤습니다. Don't Look Back, 돌아보지 마. 그 톰 슐츠의 기타가 참 사운드도 그렇고 멋있죠. 보스턴의 Don't Look Back 들으면서 일요일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봬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비빔밥이나 육개장에 넣기도 하고 나물로도 즐겨 먹는 고사리. 이 고사리는 식물학에서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립니다. 무려 공룡이 등장하기 전부터 지구에서 살았다고 하니 말 그대로 엄청난 생명력인데요. 수많은 생물이 진화와 멸종을 거듭하는 동안에도 끝내 살아남은 고사리를 보면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것이라는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이준영입니다. 이 여름 더위와 높은 습도에도 각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는 우리도 어쩌면 진정한 승자가 아닐까요?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제키냐지 아브레우의 옥수수 가루 위의 작은 새, 디코 티코 노 후바 들으셨습니다. 칼무스 앙상블이 노래했습니다. 세르게 프로코피에프의 신데렐라 모음곡 2번 가운데서 봄과 여름의 요정 장면 들려드립니다. 추에이 이와사키가 지휘하는 필센 필하모닉 아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세르게 프로코피프의 신데렐라 모음곡 2번 작품 번호 108번 가운데서 봄의 요정, 여름의 요정 장면 들려드렸습니다. 추헤이 이와사키가 지휘하는 필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1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네, 1부에서는 음악은 잠시 동안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음악과 또 음악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역사 안에서 오늘 8월 9일에 있었던 다양한 일들도 함께 알아보고 음악도 듣는 또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작곡가의 초기 작품 혹은 전형적인 그 작곡가의 그 스타일과는 다른 작품 이런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 후속편 내지 부록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아르놀트 쉔베르크의 작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쉔베르크는 아마 고전음악을 좀 들으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너무도 갈리는 작곡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름만 들어도 뭔가 모를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무조음, 음렬주의 음악의 선구자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어렵고 따분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현대음악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본의 아니게 일조한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가 음악사에 중요하게 업적을 남긴 만큼 그 무조음악의 어떤 가치는 역사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쉔베르크의 초기 음악들은 뭐 슈트라우스나 말러보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도 당연히 이런 단계를 밟아서 자신의 새로운 음악 언어를 발견한 건데요. 사실 쉔베르크는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본래 은행원으로 일했어요. 젊은 시절에. 그러면서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했는데 저런 대작곡가가 됐다는 게 참 아주 뭐 몇백 년 전 얘기도 아니고 불과 한 백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놀랍죠. 이 쉔베르크는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하고 첼로를 공부해서 20대 초반부터 아마추어 음악협회에서 첼리스트로 일하고 또 그러면서 그곳 지휘자였던 작곡가 챔린스키에게 대위법을 배웠습니다. 평생 유일한 단 한 명의 선생님이었던 셈인데요. 어떻게 보면 또 그 당시에 그 빈의 높은 문화적 수준을 말해주는 일화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그러면서 쉔베르크는 이제 적성에 맞지 않던 은행원 역할을 집어치우고 음악가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 시기에 쉔베르크가 쓴 작품들은 굉장히 바그너 슈트라우스풍의 낭만주의, 후기 낭만주의 음악이 이제 그런 양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브람스를 위주로 한 고전주의적 형식을 습득했다면 바로 이 시기, 20대 초반, 20살, 21살 때부터는 바그너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음악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주 농염한 그런 매력적인 후기 낭만주의 음악을 쓰는데요. 그 일대 전환점이 된 작품이 바로 정화된 밤입니다. 이 곡은 쉔베르크가 이제 후기 낭만주의 음악으로 접어드는 브람스를 지나 이제 바그너의 세계로 접어드는 그런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한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브람스의 형식과 바그너의 화성을 결합하려는 나름대로의 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자연주의 시인이었던 독일 문인 리하르트 데멜의 같은 제목의 시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이 시인은 달밤에 남녀가 함께 길을 걷습니다. 여자가 고백을 해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지금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고 다 이해하고 용서하겠다. 우리의 사랑으로 이 아이는 우리 아이가 될 거다라고 이제 응답하고 그러면서 정화된 밤이라는 제목이 여기서 나오죠. 밤이 정화되고 사랑으로 세계가 빛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이 쉔베르크의 작품이죠. 본래는 현악 6중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오케스트라, 현악 오케스트라용으로 편곡해서 지금은 이쪽을 더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쉔베르크는 이 시에 다섯 연을
그대로 음악의 일종의 다섯 악장으로, 이 곡은 악장인 구분이 없이 그냥 통으로 되어 있지만 뚜렷하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들려드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부분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네 번째 부분은 남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자신의 사랑을 선언하는 부분이고, 다섯 번째 부분은 당연히 이두 남녀가 사랑으로 함께 밤길을 걸어가는 이제 에필로그가 되겠습니다. 가사가 없는 기악곡입니다만 듣고 있으면 그 시의 내용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음악이기도 합니다. 물론 초연 때는 별로 반응이 안 좋았어요. 어떤 평론가가 그랬다고 하죠. 물에 젖은 트리스탄과 이졸데 악보를 손으로 이렇게 문지른 것 같은 그런 음악이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아르놀드 슈엔베르크의 정화된 밤 작품 번호 4번 중에서 네 번째 부분 아다지오,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분 아다지오 몰토 트랑퀼로 들려드립니다. 미하일 길렌이 지휘하는 바덴 바덴과 프라이부르크 남서독일 방송교향악단 연주입니다.

아르놀드 슈엔베르크의 정화된 밤 작품 번호 4번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부분 들려드렸습니다. 미하일 길렌이 지휘하는 바덴바덴과 프라이부르크 남서독일 방송교향악단이 연주했습니다. 네, 이런 슈엔베르크의 후기 낭만주의 음악은 이제 구레의 노래로 정점에 올라 마감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무시무시한 슈엔베르크의 음악 세계로 서서히 진입하게 됩니다. 네, 이어서 8월 9일 오늘 있었던 음악사의 다양한 순간 이야기거리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1703년 그러니까 320년 됐죠. 1703년 오늘 8월 9일에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는 18살의 나이로 아른슈타트의 오르가니스트에 취임했습니다. 바이마르에서의 아주 수준 그 직급 낮은 음악가를 거쳐서 시의 오르가니스트니까 상당히 높은 직업이죠. 대우도 나쁘지 않은 18살의 나이에 이제 오르간 비루투오소로 본격적인 경력을 시작한 셈이죠. 이곳에서 바흐는 20살 때까지 한 2년 좀 넘게 오르가니스트로 있으면서 당대 최고의 오르간 연주자로 부상하고 또 젊은 시기에 그 질풍노도풍의 작품들을 썼습니다. 이때 바흐가 쓴 작품들은 바흐가 어렸을 때부터 존경하며 깊이 공부했던 북독일 대가들 뭐 북스데후데나 브룬스나 또 게오르크 뷔헴 같은 그런 대가들의 흔적이 역력히 느껴져서 바흐가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대가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흐가 아른슈타트에서 20살 때 쓴 초기에 아주 질풍노도 자신이 얼마나 오르간을 잘 연주하는지 과시하듯이 정말 손가락이 눈부시게 돌아가고 발 건반을 정말 발이 안 보이도록 눌러야 하는 그런 화려한 작품입니다. 프렐류드와 후가 시단조 바흐 작품 번호 549번 들려드립니다. 게르하르트 그난의 오르간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프렐류드 푸가 C단조 바흐 작품 번호 549번 들려드렸습니다. 게라르트 그난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네, 20살 청년 바흐의 어떤 화려한 정념, 분출하는 예술욕 이런 것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 외에 오늘 생일을 맞은 작곡가들, 음악가들이 참 많네요. 프랑스 작곡가 레이날도 아니 1874년 오늘 태어났고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죠. 지노 프랑세스 카티도 1902년 오늘 생일을 맞았습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헝가리 지휘자 페랭크 프리차이도 오늘이 생일이네요. 1914년에 태어났습니다. 프리차이가 좀더 오래 살았으면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음악계의 지형도가 좀 바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1875년 오늘 8월 9일에 영국 작곡가 또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이기도 한 알버트 캐텔비가 태어났습니다. 캐텔비는 독특한 음악가죠. 본래 음악원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졸업했지만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가벼운 음악극 또 경음악, 영화음악 작곡가로 돌아서서 그곳에서 경력을 쌓은 아주 특이한 음악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이른바 라이트 뮤직이라고 하는 경음악이 다시 또꽤 인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알버트 캐텔비의 그 관현악 소품 가운데 아마 가장 잘 알려진 곡 페르시아의 시장에서 들려드립니다. 에릭 로저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연주입니다.

네, 로버트 캐틀비의 페르시아 시장에서 얘는 펄션 마켓 들으셨습니다. 에릭 로저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빵 터트려주는 것까지 당대였던 경음악의 매력 혹은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무성 영화 때도 영화 음악을 참 많이 썼는데 유성 영화로 바뀐 다음부터는 또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은 것 같은 특이한 이력의 작곡가였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브람스의 랩소디 비단조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고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3: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오래 살아요.
2: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0: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요한 프리드리히 라이샤르트의 나이트 개상 밤의 노래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그리고 마리아 그라프의 하프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크리스토프 페르슈터의 호른 협주곡 E플랫 장조 가운데에서 1악장 들려드립니다. 프레드릭 프란센의 호른 네덜란드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합니다.

크리스토프 페르슈터의 호른 협주곡 E플랫 장조 가운데서 1악장 알레그로 콘 디스크레티오네 들으셨습니다. 프레드릭 프란센의 호른, 네덜란드 라디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준영의 비욘드 클래식 2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2주의 음악 신보. 네, 2부에서는 2주의 음악 신보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새 음반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오늘도 두 종류의 대단히 흥미로운 새 음반 함께 들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새 음반은 핀란드 출신의 지휘자이자 건반 연주자인 아포 해키넨이 새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아까 1부에 잠깐 들으셨던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웰템퍼드 클라비어, 우리가 흔히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이라고 부르는 그 작품집입니다. 사실 이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이라는 번역은 일본말 번역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잘 조율된 클라비어 작품집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직역이기도 하고요. 바흐가 이 작품집을 통해서 24개의 모든 장조와 단조로 이루어진 프렐류더 푸가 작품집을 통해서 당시까지는 아직 이론적으로만 가능했던 모든 조성을 다 연주할 수 있는 조율 방법과 또 음악 형식, 양식을 실험한 기념비적인 서양음악사의 어떤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율 얘기를 오늘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어려운 이야기라서 생략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현재 쓰는 조율, 뭐 흔히 말하는 피아노에서 쓰는 조율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 조금씩 어긋난 음들입니다. 왜냐하면 순정 5도씩 조율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오차가 누적돼서 흔히 그 늑대 오도라고 부르는 괴상한 그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줄만하게 조금씩 다 맞지 않게 조율을 해서 모든 조성을 다 연주할 수 있게 만든 건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귀가 좀 이제는 완벽한 화음을 들으면 오히려 불협화음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바흐 시대에는 이 과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포 해키넨은 버펀 아스페렌, 피에르 앙타이, 구스타프 레오나르트 같은 대가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90년대 말에 브뤼에 콩쿠르에서 입상하면서 연주활동을 시작해서 지금은 건반 연주자 그리고 헬싱키 바로크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예술감독으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야키넨이 발표한 녹음한 바흐의 잘 조율된 클라비어 작품집 1권 가운데에서 세 곡을 골라봤습니다. 저 개인적인 취향도 좀 들어갔고 또 한편으로는 세 가지 다른 악기를 쓴 연주를 다 들려드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먼저 들려드릴 작품은 이 잘 조율된 클라비어 작품집 1권 가운데서 프렐류드와 푸가 C샵 단조입니다. 바흐 작품 번호 849번이고요. 이 곡에서 푸가의 이 주제를 첫 번째, 네 번째 음표랑 두 번째, 세 번째 음을 선으로 연결하면 십자가가 됩니다. 이 상징성이 있는 그런 조성이고 주제고요. 그 다음에 그 음악 역시 아주 무겁고 엄숙한 감사도를 써가지고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운동을 올라가는 듯한 혹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통해서 종교적인 엄숙함을 표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 곡에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우리가 흔히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이라고 부르는 잘 조율된 클라비오 작품집 1권 가운데서 프렐류드와 푸가 C샵 단조 들으셨습니다. 아포 해키넨의 하프시코드 연주였습니다. 네, 아포 해키넨은 이 음반에서 하프시코드를 중심으로 클라비코드와 오르간을 모두 다양하게 연주해서 이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 잘 조율된 클라비오 작품집의 클라비오가 건반, 즉 당대의 모든 건반 악기를 두루 일컫는 총칭하는 개념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프렐류드와 푸가 D단조 들려드릴까 해요. D단조는 본래 굉장히 불안정하고 어딘가 좀 이렇게 억눌린 것 같은 조성이죠. 모차르트가 돈조바니에서 썼던 조성이기도 합니다. 이 바흐가 자필악보, 이 월템포트 클라비오 자필악보에 그린 그 장식, 그 화관 모양의 장식이 사실은 조율을 암시한다는 주장이 몇년 전에 나와서 아주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이 아포의 기네네 이번 음반은 그 조율 방식의 영감을 받은 혹은 그 주장을 따른 조율이라고 하는데, 각 조성의 그 색채가 살아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프렐류드와 푸가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851번을 아포의 기내의 클라비코드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프렐류드와 푸가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851번 들려드렸습니다. 아포이 키넨의 새 음반에서 클라비코드 연주로 한 곡 골라서 들려드렸습니다. 한 곡 더 들려드릴 텐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고른 작품은 프렐류드와 푸가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865번입니다. 바흐가 이 작품집에서 모든 건반 악기를 다 총칭해서 연주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떤 곡들은 또 특정 악기에 더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뭐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가령 프렐류드와 푸가 중에서 E플랫 장조나 A단조 등을 보면 이렇게 페달 포인트가 길게 나온다거나 손을 넓게 벌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건반만으로 연주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아마 오르간이라든가 페달 하프시코드, 페달 클라비코드 같은 페달이 달린 악기들을 염두에 두었을 거라는 그런 추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포이키네는 이 녹음에서 이번 녹음에서 몇 곡은 하프시코드나 클라비코드로 녹음한 후에 오르간으로 다시 한번 녹음해서 비교하게 해주었는데요. 그중 1권 중에서 프렐류드와 푸가 A단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아포이키넨의 오르간 연주로 벤틴 오르간을 연주했더라고요. 오르간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잘 조율된 클라비어를 위한 작품집 가운데서 프렐류드와 푸가 A단조 들려드렸습니다. 이 푸가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마치 그 환상적 양식을 연상케 하는 자유롭고 아주 영감이 풍부한 그런 양식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4개의 성부가 8개 성부로 확장되는 부분은 언제 들어도 참 인상적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새 음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피아니스트죠. 일본 출신의 영국 피아니스트 미츠코 우치다가 베토벤의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 3곡 30, 31, 32번을 실황으로 음반화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건반 음악의 구약과 신약 성서라 불리는 바흐의 웰텀포드 클라비어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새 음반을 전해드리게 되었네요. 미츠코 우치다는 벌써 한 20년 전에 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마지막 3부작을 스튜디오 녹음으로 발매한 적이 있지요. 20년 만에 그리고 이제 80을 바라보는 올해가 아마 77인가 그럴 텐데요. 고령의 나이에 베토벤의 마지막 소나타를 다시 한번 실황으로 녹음했네요. 작년 가을에 도쿄에 있는 그 산토리홀,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과 같은 그런 일본 도쿄를 대표하는 공연장이죠. 도쿄 산토리홀에서 했던 연주의 실황입니다. 미츠코 우치다의 베토벤은 일단 굉장히 그 통찰력, 부드러운 우아함, 내면적인 어떤 그런 감각, 그리고 여백을 중시하는 아주 시적인 정서,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는데 이번 음반 연주, 실황 연주 역시 그런 면이 아주 눈에 띕니다. 기교의 세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연세에도 여전히 베토벤 소나타를 향한 치열한 그런 사색이 느껴져서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좋아했던 클라우디오 아라우와도 언뜻 좀 비슷하게 들리는 면이 있더라고요. 세 곡 중에서 어느 곡을 들려드릴까 하다가 오늘은 피아노 소나타 31번 A플랫 장조 작품번호 110번 가운데서 3악장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로 시작해서 푸가로 끝나는 이 3악장 들려드릴까 합니다. 특히 이 미츠코 우치다의 아름다운 레가토가 두드러지는 연주고요. 스튜디오 녹음보다 저는 더 인상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절제된 방식의 연주면서도 그 명료한 울림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그런 내밀한 해석입니다. 루드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1번 A플랫 장조 작품 번호 110번 가운데서 3악장을 미츠코 우치다의 연주 작년 10월 도쿄 산토리홀 실황 녹음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루드비히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1번 A플랫 장조 작품 번호 110번 가운데 3악장이었습니다. 미츠코 우치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개인에 따라 좀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실황 연주의 경우 박수 소리까지 넣어주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개인의 취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바흐와 베토벤의 건반 음악사의 위대한 걸작들을 들으면서 한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아, 요즘 많이 덥죠? 네, 그래도 음악과 함께라면 조금 더위를 더 쉽게 참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졸탄 코다이의 여름 저녁 들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인사드릴게요. 졸탄 코다이 본인이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기도회 오솔길 예수회 이현준 베드로 신부입니다.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지금 병실에 계신 분들의 기도가 이와 같지 않을까요? 오늘 화답송으로 시편 말씀 바치면서 회복을 기다리고 좋은 소식 기다리며 병상에 계신 분들이 유독 마음에 와 닿습니다. 병상에서 참으로 간절히 바치는 기도 모두 하느님께서 듣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 오솔길 함께 걸으면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 선물로 김유정이 부르는 나의 목자시여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간절하게 기도가 필요하신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혼자라고 여겨질 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4시 주말 기도의 오솔길은 여러분의 어려운 일, 바라는 일, 감사하고 기쁜 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53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에서 실시간 청취와 기도 신청, 또 듣고 싶은 노래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밤 11시 재방송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삼복 더위가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 중에 이러한 더위를 식혀주고 또 이 무더위를 이겨내게 해주는, 또 여름하면 떠오르는 여러 아이템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해수욕장? 계곡? 팥빙수? 아,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이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 여름 제철 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박으로 화채도 만들고 단맛이 깊어진 복숭아로 파이를 만들기도 하고요. 참외, 자두, 송송 썰어놓은 과일 빙수, 팥빙수. 여름이라 그 맛을 아는 정말 제철 음식들, 간식들이죠. 이제 제법 단맛이 깊어가는 또 포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름이면 어떤 과일을 이렇게 좀 즐겨 드시나요? 아무래도 뭐 저도 그렇고요. 수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더운 여름 정말 수박 숭숭 썰어가지고 한 입 딱 이렇게 입에 베어물면 그 순간만큼은 정말 여름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해주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가 요즘 카페에서도 가면 수박 주스? 이 수박을 바로 이렇게 갈아서 내어주는 또 이렇게 수박 주스가 아주 여름에 인기가 많기도 하더라고요. 철 따라 또 맛난 과실과 곡식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좋아하는 과일 많이 드시면서 이 뜨거운 여름 무사히 이겨내시길 바라봅니다. 힘내라는 의미로 노래 한 곡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리사 오노가 부릅니다. Pretty World.

여름 휴가는 잘 다녀오셨을까요? 여름 휴가철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 휴가 풍경 또 남겨주시면 우리들의 또 이 여름 즐거움이 더 커질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름 휴가 풍경 기대하면서 또 보내오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70님 시모님 안녕하세요.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평화방송 라디오에 미사드리고 시모님 방송 접합니다. 시모님 음성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요. 저는 암투병 중이거든요. 네, 6070님 암투병 중 병원이실까요? 그렇게 침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그래도 저희 평화방송 라디오를 통해 미사도 봉헌하실 수 있고 또 이렇게 기도의 오솔길 방송 만나면서 또 마음 안에 작은 위로가 전해진다라고 하니 아, 정말 저 또한 기쁘고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 속에서 또 이렇게 아주 소소하고 짧게 전해지는 위로와 기쁨들 마음속에 계속 차곡차곡 쌓아나가시기를 그러다 보면 분명히 그 암도 이겨낼 날을 맞이할 거라 희망해 봅니다. 6070님 감사드립니다. 박유찬 라일락 향기님 신부님 미카엘 퇴원 후 치과 가서 수술 2도 빼고요. 미카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박유찬 미카엘님이실까요?

이 닉네임은 라일락 향기를 쓰고 계시는데요. 퇴원을 하셨다고 하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퇴원 후에도 또이 치과 가서 수술 이도 빼고 계속 이렇게 뭔가 이어지네요. 해야 할또 관리해야 할또 건강 많을 텐데 하나씩 하나씩 그래도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시면서 건강 회복해 나가시길 또한 응원해 드립니다. 라일락 향기님 화이팅입니다. 이어서 한명숙님, 저도 안나입니다. 성당에서 축하 선물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안나 축일 맞으신 분들 이렇게 축하해드렸는데, 성당에서 우리 한명숙 안나님 또 축하 선물까지도 받고 기쁜 날 보내셨네요. 그리고 이게 아마 성당에서 받은 메시지일까요? 축하 메시지. 저희에게도 이렇게 공유해 주셨는데, 장미꽃과 이렇게 이쁜 하트가 새겨져 있는 사진이더라고요. 우리가 요즘에는 이렇게 축하할 때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도 또 이미지를 통해서도 많이 축하의 마음을 주고받곤 하는데요. 이렇게 받을 때마다 참 마음이 푸근해지고 감사하고 기쁨이 마음속에 피어나는 것 같네요. 그 기쁨의 마음 계속 잘 이어가고 지켜가시면서 또 성당생활, 또 신앙생활 기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마음 계속 잘 간직해 가기를 바라며 노래 선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황소리가 부르고 양환 신부님이 랩을 합니다. 당신이 존재함으로.

0: 주일 기도의 오솔길에선 고요한 마음으로 영적 묵상에 잠겨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파도바니의 상처 입은 감정의 치유 함께 읽고 성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적 독서는 제13장 연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민이라는 감정은 어떤 태도를 만들어내는 기원이 됩니다. 연민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은 어떤 선택과 결정, 행동을 하게 되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그런 태도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자신과 약속해보도록 합시다.
1: 연민에 정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 즐거움, 실망, 분노와 같은 감정에 민감합니다. 연민에 정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감지하고 표현하며 다시 이런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은 이런 연민을 반드시 느끼고 경험하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달리 어떤 식으로 타인이 이러한 연민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지 않고서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이해하거나 또는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으로 그것이 현재 나의 존재 방식이다 또는 그게 내가 과거에 성장했던 방식이라고 말하는 건 변화에 대한 모종의 저항이며 타인에 대한 일종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저런 합리화는 타인과의 의미심장한 인간적인 접촉,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접촉을 회피하게 하는 수많은 변명들인 겁니다. 민족, 국가, 인종들 간에 그리고 인간관계의 모든 영역들, 특히 우리의 결혼과 가정에 있어서 오늘날의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가장 큰 죄는 무관심, 즉 타인에게 감정과 연민을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위 사람들의 인간적인 조건에 무관심하고 돌보지도 않으며 무시해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무관심이 우리 시대에 저질러지고 있는 가증스러운 죄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는 건 무관심이 특히 가정과 같은 사람들의 당연한 공존 방식을 해치거나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대한 무관심은 심지어 신체적 학대보다 더 파괴적이며 더 보편적인 것입니다. 사실상 타인을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때로는 주목을 받고자 하는 욕구의 병적인 대체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은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자나 소외된 이들을 보고 느낀 가련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깊은 고통과 연민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교인은 이 하느님적

흔히 연민을 약자에 대한 시선이나 수동적인 슬픔으로 오해하곤 하지만 이는 인간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연결하는 능동적인 이타심의 출발점입니다. 고통받는 타인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고립된 개인에서 벗어나 공존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연민은 나와 타인의 벽을 허물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연민을 느낄 때 비로소 타인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며 그들의 아픔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정서적 확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기적인 본성은 옅어지고 서로를 보듬어 안으려는 연대의식이 싹틉니다. 결과적으로 연민은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고립과 단절을 막아주는 가장 따뜻한 방어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연민은 단순한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실천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안타까움은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구체적인 의지로 발전하며 이는 기부, 봉사, 제도적 개선 등 사회적 선의로 발현되게 됩니다. 타인의 삶에 개입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려는 이 능동적인 에너지는 인류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힘입니다. 연민은 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치유하고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포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상처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삶의 유한함과 인간의 나약함을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잠시 침묵 중에 머무르시면서 세상을 향해 연민의 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해 보도록 합시다.

이어서 보내주는 일상의 풍경들 또 기도 지향이 담긴 사연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강규환 라파엘님, 신부님께 서운하고 속상하게 상처받아서 냉담 중입니다. 사제 때문에 미사를 못 드린다는 것은 하느님께서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차비 들으면서까지 타 본당으로 미사 드리러 갈 필요까지 없지 않을까 하네요. 네, 라파엘님, 성당에서 신부님께 어떤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 속상했던 일을 겪으셨을까요? 그 상처가 많이 깊었나 보네요. 그 일로 인해서 네, 냉담을 하게 되었다고 하니 아이고 너무 좀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글쎄, 미사를 못 드리는 것, 우선은 우리 라파엘님 마음이 괜찮으신가 모르겠네요. 아마도 그래도 그 전까지 미사를 통해서 받고 또 누렸던 은총의 선물들이 있을 텐데 또 그 미사를 통해서 또 맺어지게 된 또 신앙의 관계들도 있을 텐데 이 냉담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렇게 좀 멀어지게 된 이 시간들이 우리 라펠님의 마음을 어찌 보면 더 이렇게 좀 메마르고 공허하게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저는 우선 드네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뭐 한 사제, 한 신부님을 보고 한다라기보다는 정말 내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하느님 또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과 그 믿음 안에서 걸어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신부님께 상처는 받았지만 우리가 미사를 통해서 기억하게 되고 또 느끼게 되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만큼은 멀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 본당을 가기가 너무 힘들다,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차비를 들여서까지 그 미사 때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가보시는 건 어떨까. 거기에서부터 그 상처받은 마음 조금씩 치유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네요. 네, 라파엘님 부디부디 그 상처가 오래 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저 또한 기도와 미사 중에 우리 라파엘님 신부님부터 받은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또 하느님의 위로 받을 수 있기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김봄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2시간 걸려서 배추김치 담갔어요. 제 나름대로 간단한 재료를 넣고 담가 보았네요. 오솔길 어제 토요일은 못 들어왔어요. 오늘 일요일 또 들어왔네요. 멋진 베드로 신부님, 이 시간 들으며 복잡한 저의 마음 정리가 되어 좋아합니다. 제작진님도요, 찬미예수님, 샤워하니 더위가 좀 가시네요. 선풍기. 밤에는 그래도 에어컨 오프합니다. 네. 요즘 열대야도 계속 이어진다고 해서 밤에 에어컨 전원을 끄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아마도 이 환경적 차원을 좀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 마음 정말 존경합니다. 2시간 걸려서 배추김치 담그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혼자 먹을 양인가 보네요. 나름대로의 간단한 재료, 어떤 재료와 어떤 간으로 이렇게 김치를 담그셨는지 머릿속에서 이렇게 좀 그려지기도 합니다. 맛있게 담그셨겠죠? 또 자기가 담궜으니까 더 그 맛에 매료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시간을 통해서 복잡한 마음이 정리된다고 하신다니, 라디오가 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귀로 들려오는 그 소리. 아,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신앙의 첫이 태도라고도 할수 있겠죠. 듣는 것. 요즘 우리가 워낙 이 영상, 미디어가 정말 놀랍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 전철이나 버스 혹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뭐 영상을 통해서 전해지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는데 이 라디오 그저 이렇게 듣기만 하고 있는 것, 이 듣는 것, 이 들음에서 오는 우리 마음의 작용과 또이 영적인 움직임이 조금 영상을 볼 때하고는 다른 힘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오는 그 이미지들을 내가 그리고 상상을 해보게 되잖아요. 우리 기도 또한 그런 들음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런 들음에서 올라오는 내 내적 이미지 안에서 믿음과 신앙이 서서히 또 조금씩 이 깊어져 가게 되는 것. 이 아마 복잡한 마음이 정리되는 것.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찌 보면 하나의 성찰의 작업, 기도의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네, 김봄님, 계속 우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을 계속 그 정리해 나가는 작업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사연은 우리 함께 기도받칠 지향이 담겨 있는 사연인데요. 송스테파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딸 레지나가 이제 만 9살입니다. 늘 밝고 활달한 딸아이가 해외에서 자라서인지 갑자기 눈 밑에 아토피처럼 붉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선 알러지라고만 하는데요. 신부님, 우리 레지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지구촌 어디에서 살지 모를 아이가 아토피나 알러지로 고생하지 않도록 지혜도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테파노님, 딸 레지나, 이제 만 9살. 아이고,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울까요? 그리고 우리 레지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스테파노님과 무관하지 않게 여겨지시겠죠. 이눈 밑에 생겨난 이 붉은 반점, 이 하나까지도 너무 걱정스럽고 고민되고 불안해할 정도. 이의 마음, 우리 스테파노님이 얼마나 이딸 레지나를 사랑하고 있는지가 이 사연 안에서 그대로 전해지네요. 너무 이큰 걱정을 또 우리 레지나 앞에서 보이면 레지나 마음도 되게 불안해할 테니까 우리 아빠로서 우리 스테파노님께서 레지나를 편안하게 안심시켜 주는 게 되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아빠가 앞에서 너무 불안해하면 딸은 이 아빠의 불안을 보고 더 걱정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그 불안이 마음속에서 이 계속 새겨져서 이 앞으로 또 이렇게 살아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까 스테파노님 그 불안해하는 마음 이해가 되지만 우리 레지나 우리 딸 사랑스러운 딸 앞에서는 편안하게 우리 마음을 안심시켜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 아이가 해외에서 자라고 해외 생활을 많이 하게 될 건가 보네요. 아마 그래서 더그 걱정도 클것 같은데 든든한 부모 또 아빠가 있다면 레지나는 분명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늘 활달하고 유쾌한 딸 레지나의 이 알러지가 일시적이길 바라면서 해외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위해 함께 기도 올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모두가 죽은 줄로 알았던 소녀를 살아나게 하신 주님, 어린 소녀의 생명을 살리신 그 사랑에 감복하며 청하오니, 해외에서 적응하며 자라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 소녀와 소년들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보살펴 주소서. 때로는 기후 때문에, 때로는

서로 다른 문화로 이런저런 스트레스 때문에 해외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힘차게 다시 일어나 생기롭게 하루를 사는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기쁘게 보아주시고 보살펴 주소서. 내 나라가 아닌 곳에서 어린 나이에 고군분투하는 아이들, 엄마 아빠 사랑으로도 다 할 수 없는 빈자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 주소서. 어린 레지나 눈 밑에 생긴 붉은 반점, 친구들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저 일시적인 것으로 말끔히 잠재워 주소서. 주님께서 주신 고운 얼굴 그대로 앞으로 무럭무럭 지혜가 자라나게 지켜주시는 분, 어린이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하나이다. 아멘.

주디스가 부르는 난 너와 함께 있단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오솔길 산책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저는 마지막 노래 선물로 이수영이 부르는 라라라 남겨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가오는 토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부공 에밀리아나, 작가 김영순 베로니카, 저는 이현준 베드로 신부였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한 달 동안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기후위기 시대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슬혜입니다. 8월에 이야기 나누고 있는 책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씩 제로웨이스트 저자이신 정주혜님과 함께합니다. 책에서 제로웨이스트에 입문하는 방법으로 천연 수세미 사용을 권하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좀 손쉬운 방법인가요?
1: 네. 가장 간단하고 손쉽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저희가 산림하면서 매일 수세미를 사용하잖아요. 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위생 이슈로 교체 주기가 길지 않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일회용 수세미도 많고 시중 대부분의 수세미의 재질이 플라스틱인지라 설거지할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이 그릇에 묻어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체할 때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계속해서 버리게 되는 거기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플라스틱이 발명되기 전에는 채소류에 속하는 수세미 열매를 말려서 그릇을 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세미라는 단어 자체가 수세미 열매로부터 유래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세미 열매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약간 좀 예전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으로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뭐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으로부터 조금 약간은 안심할 수 있는 거지 않나 싶어서 책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0: 네, 천연 수세미를 사용해도 정말 잘 닦이나요?
1: 저는 많이 만족해요. 네, 이게 처음에는 좀 루파가 딱딱해 보이고 저거 쓰면 손 아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루파를 이제 가위로 잘라서 세로로 길게 해서 사용을 하면은 손도 안 아프고 그 다음에 루파가 겉면은 약간 좀 부드럽고 안쪽에 까칠한 면이 있어요. 거기에 거품을 내가지고 사용하면 뽀득뽀득 잘 닦여가지고 저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0: 저도 몰랐는데 제가 선물 받은 수세미도 루파더라고요. 네. 책 보고 알았어요.
1: 네.
0: 그래서 이 동그란 걸 어떻게 사용하지? 했는데 이게 잘라서 사용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어제 바로 잘랐거든요. 확실히 편하게 잘 씻기어 내려가고 거품도 잘 나더라고요. 생각보다.
1: 네. 맞아요.
0: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정주혜님은 그 물티슈 대신에 소창 행주를 사용하고 있으시다고 책에 써 있어요. 이게 순면 100%고 플라스틱 성분이 없다는 점 외에도 사용해 보니까 또 장점이 있나요?
1: 네, 소창 행주는 정말 잘 닦여요. 그러니까 두껍지 않아서 물기도 잘 짜지고 그래서 잘 마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청소하면서 왜 약간 힐링되는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 소창 행주를 과탄산 소다에 팔팔 끓을 때 이제 새 것처럼 하얘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좀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수세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수세미와 함께 설거지 비누를 사용하는 것도 조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제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거품도 풍성하고 그릇도 잘 닦이고 천연 수세미랑 가장 궁합이 잘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설거지 비누를 접할 때가 5, 6년 정도 전이에요.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설거지 비누 종류도 많아졌고 가격도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제, 주방 세제를 사용하면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비닐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하려고 설거지 비누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1: 네, 맞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 그 수세미와의 궁합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설거지 비누 정말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는 요건 힘들지 않을까 싶었던 게 화장실에 플라스틱이 없다면서요. 이게 가능한가요?
1: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너무 단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0: 네.
1: 근데 이제 인식을 하면 예전보다 훨씬 많이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첫걸음이 비누 사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 대부분의 화장실에서 고체 비누바 대신에 액체 비누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사용하고

0: 나서 새 제품으로 바꿀 때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저희가 아무리 통을 깨끗하게 씻고 뭐 말리고 분리수거를 해도 플라스틱 자체가 이제 재활용이 안 되는 복합 플라스틱 재질도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없는 화장실을 저희가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냥 그첫 걸음으로 저는 이제 비누 사용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비누의 종류가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많더라고요.
1: 아,
0: 그 저는
1: 그래요?
0: 처음에 이제 비누 하면 그냥 손
1: 하나
0: 씻고
1: 아니에요?
0: 하나로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비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뭐 샴푸바라든지 그리고 린스 있잖아요.
1: 네.
0: 저희는 그 린스를 그냥 머리에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바르는 거라고 이제 액체류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비누도 린스가 있어요. 컨디셔닝 바, 뭐 린스 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희 예전에 사용하는 비누가 다 비슷한 걸 텐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뭐 올인원 바, 요즘은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올인원 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누의 종류가 참 많기도 한데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이렇게 써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올인원 바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
0: 오,
1: 개 쓰는 거
0: 맞아요.
1: 귀찮아가지고 맨날
0: 네,
1: 하나로
0: 맞아요.
1: 되는 거 없냐고 하는데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세상 많은 일이 그런 것처럼 이 제로웨이스트 역시 서툴러도 괜찮다고 스스로 다독이면서 꾸준히 계속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조금씩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는 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 지구 다음 주에도 함께합니다.
2: CPBC FM.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여름에도 속바지를 겹겹이 입고 지내야 했던 조선시대의 여성들. 정말 더웠겠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어떻게 더위를 다스렸을까요? 독서로 여름을 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책이 귀했던 그때는 새책점이라는 곳을 찾았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도서 대여점입니다. 다양한 책이 있는 거고 빌려줬다고 하는 그곳. 당시에 새책점엔 연애소설, 영웅소설 이런 게 있었고 100여 종이 넘는 수천 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시간을 가로질러서 지금은 2026년 여름입니다. 독서로 여름을 보내고 싶은 분은 누구든 오실 수 있는 책으로 떠나는 피서의 공간도 있죠. 여기입니다. 2주의 책, 책방치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8월 9일 2주의 책첫 곡이었습니다. 윤종신의 시원한 걸 들으셨어요. 자, 이번 주는 가톨릭 출판사 영성서적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노가영 마리로사님 전화 연결할 텐데요. 오늘 소개하는 책도 여러분께 선물로 드려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음악 한곡더 듣고 노가영 마리로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승철이 부릅니다. My Love.

0: 인정사정 없이 공격해오는 폭염에 정신이 혼미해질 땐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 나를 향해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너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그래, 이 여름도 곧 지나갈 거야. 그래요, 이 여름도 곧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세등등한 여름에 맞서려고 하지 말고 슬쩍 옆으로 피해볼까요? 그리고 여기로 오시죠. 2주의 책, 오늘은 이렇게 소개를 준비해 주셨네요. 저희 제작진이 투명하고 낭낭한 웃음소리로 우리들 마음의 온도를 0.5도씨 낮추는 가톨릭 출판사의 북셰프입니다. 노가영 마리로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이렇게 먼저 인사로 치고 들어오시는군요.
1: 아,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0: 예.
1: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안부도 여쭙고 싶고요. 여름휴가도 혹시 잘 다녀오셨나요?
0: 예, 여름휴가

0: 다녀왔고, 해외로 가면서 그곳의 이 태양으로 흑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가족이 흑인이 아니다, 갈인이다, 갈색 인간이 되었다라고.
1: 어디 다녀오셨어요?
0: 아, 저희 베트남에 섬에 갔다 왔는데,
1: 우와.
0: 예, 그곳이 또 가톨릭도 있잖아요. 성지도 있고 그
1: 네네.
0: 성모 발현지도 있고 하니까,
1: 맞아요.
0: 예, 뭐 묵주팔찌 낀 베트남인한테 좀더 반갑게 인사하고,
1: 아.
0: 예, 그리고 그곳은 기도손을 손을 모으는 게 아니라 팔짱을 끼는 걸로 하더라고요.
1: 정말요? 저
0: 예.
1: 그냥 일반적으로 팔짱 끼는 게 기도 자세예요?
0: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도 좀 다시 한번 느끼고, 신짜오라고 인사하다가 Peace be with you라고 영어로도 또 말씀드리고 그랬죠. 예. 어떻게 가영님은 다녀오셨어요?
1: 저는 영화관으로 휴가를 다니고 있습니다.
0: 볼만한 영화가 많죠.
1: 네, 영화도 많고 뮤지컬도 하반기에 막 기다리던 작품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문화생활도 즐기고 있고 어제도 오디세이 잘 보고 왔습니다.
0: 오, 그랬군요.
1: 네,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벌써 방학이 한창 진행 중이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이제 공연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또 이런 시즌을 맞아서 휴가 시즌에 보시기 좋을 책들을 오늘 좀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0: 그래요. 오늘은 그러면 휴가철을 보내고 있는 신자들 또 여러분 독자들에게 가톨릭 출판사가 추천하는 책입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1: 네, 가톨릭 교리 입문 워크북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제목 그대로 가톨릭 교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한번 딱 말을 잡고 기초부터 탄탄히 다시 짚어가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워크북이고 약간 노트의 책입니다.
0: 그렇군요. 직접 만들어가는 그런 책인 느낌.
1: 네.
0: 부제가 유캣으로 시작하는 신앙이에요. 유캣, 반갑습니다.
1: 그렇죠. 이 유캣 책은 또 가톨릭 청년 교리서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0: 그렇죠.
1: 제가 이번에 또 한번 찾아보니까 15년 동안 전 세계에서 5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을 배우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교리서 가운데 하나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요 유캣의 내용과 함께 이런 가톨릭 교리를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책이 방금 소개해드린 가톨릭 교리문 워크북인데요. 이게 청소년이나 청년분들도 당연히 이 책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지만 예비 신자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져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도서입니다.
0: 예. 워크북의 구성을 보니까 35개 챕터입니다. 매일 한 챕터씩 공부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한 달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이틀에 하나로 해서 한두달 완성?
1: 네.
0: 아니면 35주 완성이라 그러면 너무 오래 가려나? 어떨까요?
1: 괜찮을 것 같은데요.
0: 예예.
1: 이게 뭔가 꼭 매일 한 챕터씩 하셔야 되는 거라기보다 여유 되실 때 천천히 공부하셔도 좋고,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아예 길게 35주 텀을 잡아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0: 주일마다 뭐 미사 가기
1: 그렇죠.
0: 전, 미사 다녀온 후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할
1: 오.
0: 만하겠다.
1: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아무래도 챕터가 조금 단계가 많이 나뉘어져 있어서 매일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일에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게 7개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스터디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같이 한번 내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1: 네, 그래서 1번은 육해 펼치기 파트인데요. 오늘 공부하실 그 육해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주는 그런 생활 공감형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읽어보시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육해 배우기라는 파트인데요. 그냥 내용을 딱 보시면 육해 1, 2문항을 읽어봅시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육해를 직접 읽어보셔야 하는 그 워크북이거든요.
0: 같이 있어야겠네요. 그럼 육회 또.
1: 맞아요. 그래서 유캣을 가지고 계시면 만약에 그동안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그냥 막 읽기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또이 워크북이 좋은 스터디 가이드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0: 옆 페이지에 유캣 답하기를 보면 거기에 유캣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질문이 적혀 있어요.
1: 네, 맞아요.
0: 저도 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두 캣을 갖고 부서원들끼리 스터디를 했던 적이 있고, 그러니까 유캣도 궁금해서 또 보게 되고, 근데 볼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게좀 있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해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움을 줄수 있는 좋은 책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책은 가톨릭 교리 입문 워크북 유캣으로 시작하는 신앙이라는 책이고요. 이 질문들이 그날 공부하는 유캣 내용의 핵심을 짚어주는 거라 질문을 먼저 읽고 유캣을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되겠다. 바로 아래에는 성경 구절도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1: 아, 네. 이게 유캣 공부하시고 나면 뭔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으실 수도 있고, 어떻게 신앙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이 교리는 어디에서 나온 뭐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실 수 있고, 역사적 사실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과 연결고리가 있는 성경 구절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수록을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공부하실 수 있는 파트인데요. 이게 뭔가 저는 유캣의 내용도 좋지만 성경 말씀을 함께 보다 보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짚어 볼수 있고 또 이제 증거가 있는 느낌 같기도 해가지고 확신을 얻게 되는 파트여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순서대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남은 세 파트는 묵상하실 수 있고 나눔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0: 그렇군요. 묵상하기, 나누기, 실천하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앞에서 공부한 교리를 내 삶과 연결하는 시간이 있어서 확실히 교리를 공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겠다. 아까 미사 전후에 하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미사 후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파견자의 마음으로 질문에 답을 하고 또 책을 읽고 하면 아까 얘기한 나의 삶에 내가 미사에서 느꼈던 은총을 어떻게 표현하고 행동할 것인가라는 가닥이 잡히잖아요.
1: 네, 그럴 것 같아요.
0: 내가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약간 모호한 그런 느낌이 드는 때가 있을 텐데 교리 내용이나 성경 말씀 또 해당 주일 복음 말씀도 같이 엮어서 삶을
1: 네.
0: 자세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1: 너무 좋은 추천을 해주셔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졌는데요.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느낀 점을 함께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질문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 학습도 좋겠지만 청소년 예비 신자분들을 위한 교리 교육의 교재로서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신앙 나눔 모임도 많이 있으실 거고 교리 교사 수업 재료나 그 본당에서 소그룹이 또 많으실 테니까 이런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하시기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0: 그래요. 직접 두 캣이나 유캣을 가영님도 보고 또 나눈 경우가 있으세요? 이게 실제로 청년 단체에서 이런 걸 스터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글쎄요.
1: 네.
0: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은 다들 이게 미사 시간 전에 오면은 미사 준비하고 뭐 이러느라 스터디할 시간 내기도 어렵고, 끝나면은 또 저녁 먹어야죠. 뭐 이러니까. 어떠십니까?
1: 맞아요. 저는 이제 입사 초기에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그 저희 블로그에 유캣에서 이 유캣 가톨릭 청년교리서 이 책에서 제가 궁금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그 문항을 뽑아서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글에서 보면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신자분들은 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궁금증이 들기도 해서 제가 이제 블로그 작성할 때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뭐 이렇게 적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활용해서 나눔을 하시기에도 또 좋은 소재 같고 책이 기본적으로 교리 내용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누구랑 나누기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혼자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그런 좋은 책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를 간단히 보시면
0: 예.
1: 이게 꼭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분들이 고민해 보셨을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요. 이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느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들은 한 번씩 꼭 고민을 해보셨을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답해 가시면서 하느님께 또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그래요. 그러니까 체험형 워크북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가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D-365, 그러니까 1년을 앞둔 시기에 공식 주제가도 나오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더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환대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기쁘게 기쁘게 준비를 하고, 또 1년 후에 전 세계 청년들이 올때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근데 그러려면 밑바탕이 굉장히 단단해야 되는데, 이런 육회 같은 책을 좀 보면서 내 마음을 좀 다져야 돌발 상황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리고 고충도 많을 거고, 이게 맞나 싶은 순간도 있을 텐데, 내가 이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단단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가톨릭 교리 입문 워크북. 우선 이 책을 먼저 봤습니다. 노가영 마리로사님이 소개를 해주셨고, 뭐 이왕 이 세계 청년대회 얘기를 하고 또 청년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난 8월 3일에 발표가 된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공식 주제곡 듣고 이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0: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만든 공식 주제곡이죠. Confidite ego vici mundum.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함께 들을게요.

0: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공식 주제가 함께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왠지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그리고 뭔가 웅장해지는 뭐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잘 만들었다. 이번에 계속 부르고 또 부르고 내년 8월쯤에는 흥얼흥얼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그 주제곡 함께 들었습니다. 자, 2주의 책, 오늘은 가톨릭 출판사의 영성서적 만나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보내고 있는 신자들, 독자들, 2주의 책 가족들에게 추천하는 책, 첫 번째로 가톨릭 교리 입문 워크북, 육켓으로 시작하는 신앙 만났고요.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일까요?
1: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책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가톨릭 교리 입문 워크북이 이제 휴가철 동안 신앙을 차근차근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드렸다면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책은 지친 현대인 여러분들과 또 여름 나날 동안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으신 분들께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0: 예, 지친 현대인 여러분이라고 하면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김지현과 노가영. 아까 가영님을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낭낭한 웃음, 투명한 웃음, 예, 한번 나왔다라는 생각.
1: 너무 민망합니다.
0: 예, 한번 웃겼으니까 저는 퇴근하겠다. 뭐, 역시 저는 지친 현대인이다. 뭐 이런 생각도.
1: 아이고.
0: 휴가를 다녀오긴 했지만 인생사 조삼모사이기 때문에 일은 밀려 있고 그 폭풍으로 저도. 라디오에서 계속 뉴스를 진행하는 예, 그런 시간을 보냈고 가영님도 뭐 영화관과 뮤지컬을 보러 휴가를 다니신다고 했지만 안 간 거죠.
1: 아,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에게 그래 그래도 나 생각보다 괜찮아 라고 신부님이 말해보자. 홍성남 신부님이 뭐 그런 네.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1: 네.
0: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소개한 적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거 읽어본 적 있고. 네, 근데 이번에 맞아요. 개정판 나왔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예.
1: 네. 7년 동안 또 초판 출간 이후에 사랑을 많이 받아서
0: 예예.
1: 저희 스테디셀러 도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나왔는데 내용을 또 다시 읽어보니까 한번 또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어서 인사를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0: 그래요. 차이가 있죠?
1: 네, 이제 신부님께 여쭤봤는데요. 이번 개정판 준비하시면서 처음 이 책을 쓰던 마음을 다시 떠올리시면서 작업을 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를 탓하느라 좀 지치는 일도 많이 생기실 건데 잠깐 이 책을 읽으면서 숨을 고르고 나를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길 바란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원고를 다듬으셨다고 하는데요. 서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다른 사람을 따라가려고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때가 많다라고 써주셨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여전히 비교랑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시곤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용기와 위로를 전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렇군요. 신부님이 제목을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으로 지으신 이유도 있을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1: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는데요.
0: 예예.
1: 네, 젊은 시절에 자신에게 불만이 정말 많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으시는데 그걸 계기로 본인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되셨고 그런 깨달음을 혼자만 간직하고 싶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제목에는 남과 비교하면서 나를 탓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따뜻하게 감싸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부님의 마음이 담겨

0: 담겨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앞서서 가영님이 오디세이 보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
0: 네.
1: 그 오디세이에 출연하는 여배우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싫어질 때 일단 나한테 그 감정을 한번 다 쏟아봐라. 그리고 나의 어렸을 때 사진을 봐라. 그리고 아이인 나한테 똑같이 말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한테 막 욕하고 너 부족해라고 말할 순 있지만 감히 저 애한테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0: 못하죠.
1: 예. 근데 모두가 다그 사랑스러웠던 아이 때의 모습을 통과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뭐
0: 공감합니다.
1: 내면 아이를 만난다고 하고 내면
0: 네.
1: 아이를 어루만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아마 신부님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고,
0: 네.
1: 그래도 화가 날 때는 화가 나잖아요.
0: 그쵸.
1: 예, 그래서 뭐 그걸 좀 받아들이고 또 화날 땐 화내고 뭐쉴땐 쉬어. 뭐 신부님이 그런 제목의 책도 쓰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예,
0: 네네.
1: 그런 맥락의 얘기도 있겠죠.
0: 네, 맞아요.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우울하거나 화나고 불안한 감정이 들 때,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 하고, 한 걸음 물러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1: 예.
0: 그래서, 감정을 없애거나 이겨내려고 노력하기보다 이해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그게 자신을 이해하는 첫 걸음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1: 네. 감정을 이겨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정이 어려운 거다라는 걸 먼저 보는 게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아,
1: 예.
0: 네.
1: 최근에 읽은 책은 다정함의 배신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0: 네.
1: 예, 사람의 어떤 그 친화력 그리고
0: 네.
1: 따뜻함 그런 것들이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개체를 생존하게 했다.
0: 아.
1: 뭐 그런 류의 반박되는 책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선하지도 않고
0: 네.
1: 악하지도 않고 이익을 쫓는 것만도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존재다. 그러니까 다정함 때문에 생존했다라고 단정 짓지 말자.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이 복잡하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인간은 충분히 인간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약하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걸로 세상을 망칠 수 있다라는 걸 일단 받아들여야 그
0: 네.
1: 다음에 교육을 하든 내 마음을 받아들이든 깨어있는 자세로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얻으려고 일부러 다정하게 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런 걸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0: 너무 궁금합니다. 읽어보고
1: 아니, 다른 책을 지금.
0: 싶어요. 또
1: 아니,
0: 이제.
1: 가톨릭 출판사의 영성 서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0: 아,
1: 제가
0: 그래서
1: 최근에 읽은 책이라 얘기하는
0: 네.
1: 거고, 이게 지금 홍성남 신부님 말씀하시는 거랑 같은 맥이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부족한 건 부족한 거다.
0: 맞아요.
1: 그러니까 내가 꼭 어려운 감정을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겨내기 전에 이 감정이라는 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일단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맞아요.
1: 예.
0: 이제 조금 참는 것을 어떻게 보면 미덕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 배려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다정함을 베푸는 것.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인내라는 게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1: 예.
0: 이제 성장을 위한 기다림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를 좀 성숙하게 만들어주지만, 감정을 억누르는 건 마음을 병들게 할수 있다라는 맥락이었는데요.
1: 예.
0: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참고 있는 게 나의 성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인지 이걸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데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가장 먼저 실천해 봤던 게 나를 병들게 하는 인내를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아야 된다. 뭔가 참으면 지나갈 것이다. 버티면 지나간다 하는 어떤 인내라는 이름 속에 가둬두었던 고민이나 미련이나 뭔가 아픔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조금 털어내고 나니까 뭔가 더 가벼워지고 제가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고 그 자리를 또 새로운 관심사나 흥미나 사랑으로 채울 수 있어서 이렇게 한번 이번 휴가철을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지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아나운서님께서도 어떤 문장이 좀 기억에 남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네. 아까 얘기를 이어가자면, 사람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단정 지으면 안 된다라는 맥락과 가영님이 얘기하신 책 속에 나를 병들게 하는 인내에서 좀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게 맞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0: 네.
1: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안 참는 것도 아니고,
0: 아, 네.
1: 그 적정 수준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내야지. 밥해야지. 출근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가끔은 또 참지 말아야지. 내려놔야지.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안 해도 내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야 된다는. 그럼 그런 식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0: 아, 네.
1: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문장도 저에겐 좀 다가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 네, 저도 이제 말씀하신 문장이 또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난 이걸 고쳐야지.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뭔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느껴질 때, 내가 나 자신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답이 있다. 였는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생각한 대로 표정에 드러난다. 라는 게 있고 또뭐 감정이 태도가 된다라는 다양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상태를 어떻게 뭐 컨트롤하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모습이 상대를 대할 때 투영돼서 드러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짜증을 내는데 이게 그냥 그 사람의 기분이라기보다 내가 오히려 또 반대로 어떻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타인이 말을 건네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바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한번 들어보고 내가 지금 나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한번 곱씹어보는 그런 기준점으로 삼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또 같이 나눠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래요. 자, 오늘 만난 책입니다. 두 번째로 만난 책.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고요. 이 책을 많은 분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휴가철에도 계속 출근하시는 분, 계속 일하시는 분, 그리고 이 더위에도 계속 일하시는 분. 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쵸? 예. 뭐, 이 책을 함께 읽길 바라는 어떤 추천의 말과 함께 추천곡도 가져오셨죠. 이어주시죠.
0: 네.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은 짜증이나 우울이나 불안 같은 감정을 영성 심리의 시선으로 따뜻하게 풀어내신 홍성남 신부님의 책인데요. 이제 감정을 돌보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조금 유난히 엄격하셨다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지쳐 계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주님께서도 잠시 멈추어서 쉬셨다는 점을 이야기해드리면서 쉰다는 것을 게으르다, 시간 낭비다라고 여기지 말라고 홍성남 신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휴가철이나 더운 날씨에는 내가 에너지를 더 써서 무언가를 꼭 이뤄내야겠다, 해내야 된다 하고 스스로를 압박하시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잠시 멈춰서 나를 바라보고 쉬게 해주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내일을 이 여름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바라면서 영케이의 Let It Be Summer라는 곡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1: 마지막에는 무슨 자기주장 발표 대회 같이 하시네요.
0: 아니 이제 좀 시원한 음악으로 털어내셔라.
1: 이 연사 외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느낌.

0: 뭔가 들으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1: 예.
0: 힘을 막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1: 아.
0: 생겨가지고 말투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아, 좋아요. 좋고요.
0: 네.
1: 쉬세요, 이제.
0: 네.
1: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휴가를 좀 떠나시길 바라며 마음이 푹 쉬는 그 어딘가로 일주일 동안 그냥 푹 몸도 물에 푹 담그고 산에 그냥 한번 싹 걸어보고 그런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영케이의 Let It Be Summer 노가영 마리로사님의 신청곡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들려드리면서 가톨릭 출판사 영성서적 만났습니다. 편집자 노가영 마리로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노가영 마리로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Young K의 Let It Be Summer 들으셨고요. 제가 두곡더 이었어요. 루시의 수박게러가 그리고 유다빈 밴드의 언젠가는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만난 가톨릭 출판사의 영성 서적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끝곡 나가는 그 시간까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곡은 새소년의 파도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책방 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녀 아빌라의 데레사는요, 천국에서 영혼들이 하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정말 분주하게 돌아가고 해야 할 일도 많은 곳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잊고 살 때도 있는데요. 성녀의 말을 들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랑이 또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8월 9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고요. 첫곡 아무것도 너를 성바오로달스도회의 목소리로 띄워드렸습니다. 그래요. 성녀의 이야기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천국에서 영혼들이 하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이니까 아무것도 우리를 슬프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일이 많고, 저이 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사도 좋아하고 곡도 좋아하고, 또 김춘희 선생님 너무 곡 아름다운 곡 써주셔서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그런데 이 곡, 이 기도문이 생각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아, 이 일은 또 언제 지나가나 이런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곤 하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평온함, 네, 천국에서 영혼들은 그렇게 살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대에게 평화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미는 시간입니다. 샵 1053, 유료 100원이에요.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CPBC 방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시가 주는 아름다움을 만나는 코너죠.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준비돼 있어요.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갑니다. 나정신 최현영 프로젝트의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듣고요. 이어서 글리클럽 주여 나를 받으소서.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시가 주는 선물 기도. 오늘은 김종길님의 또 한 여름으로 함께합니다. 소나기 멎자 매미소리, 젖은 뜰을 다시 적신다. 비 오다 멎고 매미소리 그쳤다 다시 일고 또 한여름 이렇게 지나가는가. 소나기 소리 매미소리에 아직은 성한 귀 기울이며 또 한여름 이렇게 지나보내는가.

시가 주는 선물, 기도에 이어서 김연기의 레인드롭까지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여름 너무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매미 소리 제대로 들은 적 없는 것 같아요. 요게 조금 한풀 꺾이면서 매미 소리 나지 않을까. 그럼 9월쯤에나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고 여름 넘어간다고 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쵸? 6767님이 지난주 내내 토요일에 미사 일찍 다녀와서 주일에는 집에서 푹 쉬어야겠다 생각했어요. 누워서 라디오 들으면서 사과 먹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십니다. 어디 나가지 않지만 또 일찍 일어나서 사과 드시는 6767님 굉장히 부지런하십니다. 8879님은 취업 준비 중인데 잘 안 풀리는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추준호 예레미야의 샛별에게 들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친구를 또 생각하는 마음이 아름다움 8979님입니다. 그쵸. 저도 생각해보면 가장 불안했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취직하지 않았을 때. 저는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고 몇 달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때는 항상 뭔가 우울하고 내가 이 집안에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고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뭔가 내가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곧또 좋은 날이 옵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또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내가 너무 잘난 것 같고 뭐 이런 때가 또 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힘들지만 조금 잘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누워서 떼내 쉬고 싶다는 6767님, 어제 그럼 미사 다녀오셨나요?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로요? 네. 6767님께는 양재윤과 정겨운이 함께한 주님 안에서 쉬어요 띄워드리고요. 8979님이 신청하셨죠. 친구분과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추준호 예레미야와 모란 마리아가 함께한 샛별에게 띄워드립니다.

네, 추준호 예레미야의 목소리였죠. 샛별에게였습니다. 신청곡으로 띄워드렸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쉬고 싶은 분들께 들려드렸어요. 양재윤의 목소리였죠. 주님 안에서 쉬어요였습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성인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십자가의 성녀 데레사 베네딕타가 있습니다. 에디트 슈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더잘 알려진 이 성녀는 유다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철학을 공부한 후에 교수가 되고자 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포기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친구의 집에서 머무르던 중에 아빌라의 성녀에 관한 책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가톨릭으로 개종한 다음에 가르멜 수도원에 입회했어요. 하지만 이 성녀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다인이라는 이유로 체포돼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해됐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은 성 로마노, 성 도미시아노 등 16분이 계십니다. 오늘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님의 은총과 또 주변 사람들의 축하를 가득 받는 행복한 축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석소영과 이형진이 함께한 수녀원 가는 길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주디스, 난 너와 함께 있단다 듣고 올게요.

석소영과 이형진이 함께한 수녀원 가는 길, 주디스의 난 너와 함께 있단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호수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기적을 경험한 후임에도 여전히 주님의 권능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나 자신을 또 비추어 보게 되는데요. 하느님의 큰 은총을 경험하고도 맞바람이 불어오면 바로 걱정하면서 어떡하지? 두려워했던 적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겠죠. DES가 부르는 믿음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공동의 집 지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시간으로는 내일 뵈야겠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내일 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10일 월요일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축일 오늘 미사는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정현우 스테파노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8월 10일 월요일 성 라우렌시오 부제 순교자 축일입니다. 복된 라우렌시오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순교의 고난을 받아들여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1: 아멘.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1: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0: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1: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0: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1: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0: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1: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0: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1: 하느님의 어린 양,
0: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1: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1: 홀로 거룩하시고

0: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라우렌시오는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하며 신자들을 충실히 섬기고 순교의 영광을 받았으니 저희도 그를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형제들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이서 9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2: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적게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두어드리고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드립니다. 저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일을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총을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가져 온갖 선행을 넘치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가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내주니 그의 의로움이 영원히 존속하리라.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분께서 여러분에게도 씨앗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 곱절로 늘려주시고 또 여러분이 실천하는 의로움의 열매도 늘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하느님 감사합니다.

0: 알렐루야
1: 알렐루야
0: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 알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2: 오늘은 독서와 복음 말씀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1독서는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 가른 대로 베풀으라고 하고 복음에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두 말씀을 겹쳐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 가는 대로 기쁘게 목숨을 내어주어라. 어떻게 마음 가는 대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갑자기 어떤 호의가 생기면 우리는 손에 든 것을 곧잘 내어주기도 합니다. 마시던 음료 한 모금, 앉아있던 자리 하나, 짬나는 시간 10분, 그럴 땐 기쁘게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목숨은 어떻게 기쁘게 나누어 줍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이 가는 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기쁘게 목숨을 어떻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기념하는 라우렌시오 부제의 용덕과 순교에서 우리는 그 답을 조금이나마 엿봅니다. 그는 초기 박해시대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던 부제였습니다. 박해자 로마 황제가 교황 식스토 2세를 처형하고 그에게 교회의 보물을 바치라고 협박하자 그는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한 뒤 몰래 교회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찾아온 박해자들 앞에 교회에 찾아온 가난한 이들을 앞세우고 이들이 교회의 재산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노한 박해자들은 라우렌시오 부제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우렌시오 부제야 어차피 처형을 앞두고 있었으니 재산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죽을 사람에게 금괴가 값진 보물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라우렌시오 부제에게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라우렌시오 부제는 식스토 교황의 순교 때 이미 교황님에게서 나흘 뒤에 네가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순교의 예언을 듣고 라우렌시오가 한 행동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돌아와 교회의 재산을 베푼 것입니다. 죽음을 예언받자마자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겠다고 기쁘게 생각한 이 지점이 바로 성인의 면모이자 그의 죽음을 더 위대한 순교로 격상한 결단인 것입니다. 엄밀히 생각하면 우리도 사정은 성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큰 소출을 거두고 곳간을 늘릴 궁리를 하다가 바로 그날 밤 목숨을 되돌려 받은 부자의 비유를 기억합시다. 그 사람의 잘못은 소출을 거둔 것이 아니라 씨앗을 곳간에 넣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은 곳간에 들어가 현재를 살지 못하고 오지도 않을 미래를 바라보며 안락만을 꿈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인은 목숨을 한꺼번에 내놓는 법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아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합시다. 죽음을 생각한 만큼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죽는 만큼 내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내려놓는 만큼 베풀 수 있고 오늘 나의 소유와 탐욕을 미워한 만큼 영원한 생명에 다가갑니다. 내가 내어주고 베풀고 뿌린 만큼이 곧 오늘 내가 얻은 은총과 생명의 정도입니다. 지치지 말고 우리의 일부를 베풀며 자기 목숨의 일부를 미워하고 참 기쁨을 얻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독서의 말씀처럼 씨 뿌리는 사람에게 뿌릴 씨앗뿐 아니라 그 사람이 먹을 양식까지 마련해 주시는 분께서 우리의 풍요를 곱절로 늘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오늘 예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예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주님, 복된 라우렌시오를 기리며 기쁘게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를 자비로이 도우시어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복된 순교자 라우렌시오는 죽음을 주님을 현양하려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피를 흘려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었나이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에게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증언할 강한 힘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며 끝없이 외치나이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간절히 비우니 복된 라우렌시오 축일에 저희가 주님을 섬기며 드리는 이 제사로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주님을 찬양하며 평화로이 삽시다.
1: 하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독일의 작가 마르틴 발저는요, 우리는 우리가 읽은 것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 내가 어떤 책을 읽었나 돌아보게 되는데요. 틈만 나면 휴대전화 찾는 습관 내려놓고 잠시라도 책을 읽는 시간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좋은 책을 골라 읽는 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첫걸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책 읽는 습관 만들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스레 멜라니아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8월 10일 월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까리타스 수녀회 선물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많은 시간을 주셨는데 하루에 10분 책 읽는 습관, 그것도 좋은 책 읽는 습관 만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책을 가까이 하게 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정말 많이 읽는 분들처럼 많이 읽지는 않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좀 책을 보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책 아니고요. 뭐 소설책도 최근에는 좀 읽는 편이에요. 근데 좀 영성서적들 읽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또 신자다 보니까 서점에 갔는데 익숙한 뭐 이혜인 수녀님 책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이태석 신부님에 관한 책이 있다든가 그리고 최근에는 또 백서라는 책도 나왔죠. 이런 황사연 백서 같은 이런 책들이 있던가 이러면은 조금 내가 신자니까 한번 읽어볼까 싶어서 보게 되잖아요. 확실히 그런 책을 읽을 때 마음가짐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혜인 수녀님의 어떤 묵상집이나 시집을 읽을 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는 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또 정말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좀 힘들 때 옆에 두고 이렇게 펴보는 이혜인 수녀님 책이 있거든요. 참 맞아요. 좋은 책을 가까이 한다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거,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오늘 여는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도 책 좋아하시나요? 어떤 책 많이 읽으세요? 특히 영성서적 중에 저한테 추천하실 책이 있으면 꼭 추천해주세요. 네, 제가 또 지금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게 술술 읽히는 이런 책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제가 또 찾아보고 꼭 읽고 감상도 함께 나누면 더 좋잖아요. 문자메시지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유료 100원이고요. 우물정 1053으로 사연과 또 신청곡도 보내실 수 있고요. CPBC방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기다릴게요. 노래 두 곡 듣고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로 이어갈게요. 박정선의 일상 듣고요. 야훼 이레 음반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듣고 올게요.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나남 출판사에서 펴낸 김훈 작가의 책 허송 세월에서 시간과 강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1948년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두 살 때 6.25 전쟁이 나서 엄마 등에 업혀 부산으로 피난 갔고 부산에서 자라서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은 잿더미가 되었다. 학교에는 건물이 없어서 미군이 지어준 천막 교실에서 수업했다. 해마다 보릿고개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관공서 건물에는 기아 퇴치, 전략농가 근절, 식량 증산 같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 여름에 큰 비가 와서 한강 물이 불었다.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마포구 망원동 쪽 한강으로 물구경을 나갔다. 한강은 물이 가득 차서 출렁거리며 흘러가고 있었다. 강은 힘차고 거침없었다. 아버지는 상류 쪽을 바라보았고 멀어서 흐려지는 하류 쪽을 바라보았다. 한참 후에 아버지는 말했다. 물을 잘 봐라. 흐르는 물을 보면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낀다. 물이 흘러가는구나. 나는 좀 더 자란 후에야 아버지의 말에 담긴 고통과 희망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흐름을 잇대어가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시간의 새로움을 말한 것이었다. 경험되지 않는 새로운 시간이 인간의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 시간 위에서 무너진 삶을 재건하고 삶을 쇄신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말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강물은 미래로 향하는 시간이었다. 시간이 희망의 토대라는 말에는 잿더미가 되고 가루가 되어버린 시대의 폐허에 맨몸뚱이로 부딪혀 나아가야 하는 인간의 고통이 스며 있었다. 아버지는 시간에 대한 희망으로 폐허의 슬픔과 절망을 감당하고 있었고 흐르는 강물이 새로운 시간의 흐름을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마지막 몇 페이지에서 경찰 토벌대에 쫓겨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된 빨치산 대장 염상진은 마지막 남은 부하들과 수류탄으로 자폭해서 생을 마감한다. 염상진의 후배 하대치가 대원 5명과 한밤중에 염상진의 무덤에 절하고 나서 동트는 새벽의 어스름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에서 이 대하소설은 끝난다. 이 어둠은 새벽의 빛을 잉태한 어둠이었다. 어둠의 밑바닥에서 밝음이 번져오기 시작하는 새벽에 하대치와 대원들은 미래의 시간을 향해 나아간다. 하대치는 시간과 더불어 시간 속에 살아간다. 이 기나긴 이야기가 끝나는 시간은 새벽인데 이 소설은 마지막에서 무한한 미래를 향해 새로 시작된다. 막이 내리면서 다시 열리고 있다. 나는 내 아버지의 강물과 하대치의 새벽 시간에서 인간을 생명의 통과에 흐르는 시간의 힘과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시간 앞에서 인간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고 시간과 더불어 새롭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김훈 작가의 책 허송세월에서 시간과 강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나무자전거의 주님 저한을 펼치시고였죠. 야생화님은요. 두 살 차이 세실리아 언니가 WID 홈스테이 신청했어요. 저보다 10년 먼저 세례받았는데 성가정 이루고 모범교우로 잘 살고 있어서 감사히 의지한답니다. 아, 두 분의 의정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 WID 홈스테이 신청하셨군요. 세실리아 자매님께서는요. 또 내년 이맘때 외국인 청년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모습 상상해봅니다. 8267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생활성가 그대에게 사랑하는 그대에게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곡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갓등 중창단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신청곡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야생화님께는요. 그래요.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팍스의 그리스도와 함께 들으시죠.

갓등 중창단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이어서 팍스의 그리스도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성인 중에는 성 라우렌시오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일곱 부재 중 수석 부재였던 라우렌시오. 그는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고 빈민을 구제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박해 때 교회의 재산을 바치라고 하자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집정관 앞으로 가서 이들이 교회의 재산입니다 라고 말했죠. 이에 화가 난 집정관 그를 고문했고요. 결국 혹독한 고문을 받던 중에 순교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녀 아스테리아, 성 데우스데티트 등 여섯 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생각나는 오늘 축일 맞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화살기도 받쳐주시고요. 문자도 축하 문자 남겨주시면 더 좋겠죠. 주님의 은총 속에서 월요일도 힘차게 시작하시는 행복한 축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백채환의 자유가 옵니다. 듣고 올게요.

백채환의 목소리였죠. 자유가 옵니다 였습니다. 오늘 복음은 밀알에 대한 비유를 전합니다. 밀알 하나가 수많은 열매를 내는 것처럼 한 사람이 자신의 주변을 바꾸는 것을 종종 우리는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의 밀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밀알들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 깊이 만나시길 바라고요. 저는 신상옥과 형제들의 밀알 하나가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월요일 보내시고요. 인사드릴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8번, 영광의 왕께 찬미를.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라우렌시오 부재 순교자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 여러분, 요즘처럼 찜통 같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 우리 마음의 여유도 참 쉽게 메말라 버리곤 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쉽게 짜증이 치밀고 불평하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곤 하죠. 몸이 지치고 여유가 없을수록 우리 내면은 조그만 흔들림에도 쉽게 억울해지거나 속절없이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더운 날씨 그 자체라기보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불운해야 할까 하며 자기 안으로 좁아지는 마음의 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폭이 좁아져 모든 게 팍팍하게 느껴질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서 있는 이 삶은 사실 이미 누군가의 묵묵한 희생과 사랑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생명의 은총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굵은 땀방울이 지금 우리가 딛고 선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나를 키워내기 위해 당신의 한계를 넘어섰던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고 마음이 헛헛해져 쓸쓸할 때 내 곁을 지키며 가만히 귀를 기울여주던 고마운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춘 채 자신의 가장 귀한 시간과 존재를 대가 없이 내어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가득한 선물의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영광의 때를 앞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0: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죽이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당신 스스로가 먼저 우리를 위해 썩는 밀알이 되어 땅에 묻히셨기에 그 사랑의 힘에 힘입어 우리를 그 아름다운 초대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밀알이 되어 죽는다는 것은 거창한 희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작은 틀에 갇혀있던 오만한 마음, 내 고통만 바라보던 자기 집착의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건네진 타인의 은총과 사랑을 겸허히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그 숭고한 기억이야말로 이 무더운 계절을 이겨낼 거룩한 여유를 선물해 줍니다. 나를 위해 먼저 썩는 밀알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역시 누군가의 타들어가는 삶에 작은 그늘이 되어주는 선물 같은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무더위와 삶의 무게에 메말라 갈라진 채 내 곁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가만히 바라봅시다. 그리고 나라는 작은 밀알을 그의 삶의 자리에 조용히 떨어뜨려 봅시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따뜻한 인사 한마디, 정성어린 경청, 다정한 눈빛 하나가 바로 우리가 떨어뜨리는 작은 밀알입니다. 땅에 묻힌 밀알이 소리 없이 썩어 풍요로운 열매를 맺듯 우리가 내딛는 작은 사랑을 통해 지친 누군가의 삶에 거룩한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1: 성 라우렌시오 부재 순교자 축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균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

0: 아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미대생에게 내려진 과제 바로 장원영을 그려오라는 것이었는데요. 평소 좋아하던 최애를 그리라는 말에 신이 난 학생은 밤을 꼬박 새워서 정성껏 그림을 그려갔대요.

그런데 사실 교수님이 내주신 숙제는 장원형이 아니라요, 동그라미, 구호를 뜻하는 정원형이었습니다. 아, 참 재밌죠. 사람은 이렇게 관심이 있는 만큼 들리고 또 마음이 가 있는 만큼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듣고 조금 더 자세히 바라보는 건 어때요? 내 마음이 향하는 곳에 몸과 마음을 조금 더 기울이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하는 우리가 되자고요. 행복을 나누는 아침, 저는 뽁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10cm 내 눈에만 보여. 이 노래로 2026년 8월 10일 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정확한 동그라미, 구의 형태인 정원형을 그려오라는 말을 나의 최애, 여자 아이돌 나의 최애인 장원영으로 들은 학생. 과제는 좌절이 되었겠지만 그래도 장원영을 그리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게 좋아하는 애정을 담고 바라보면은 그 사람의 장점을 속속들이 잘 알잖아요. 또 최애다 보니 얼마나 그동안 자세하게 봤겠어요.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이 디테일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그렸을까 상상이 되는데요. 장원영은 이 사연을 모르시겠죠. 하지만 행복을 여는 아침에 오프닝을 장식한 소재까지 되었으니까 에피소드 하나만큼은 제대로 챙기지 않았을까. 우리 보기들도 이번 한 주 이렇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우님께서 행여에 관심이 많아요. 이번 주는 좀 쉬엄쉬엄 가고 싶네요. 힘들어요 라고 하셨어요. 아유,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 이번 주는, 그렇죠, 이번 주는 주말부터 그래도 하루 대체공휴일이 하나 더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성모승천 대축일에 이어서 대체공휴일까지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기운내봐요. 박만수님,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월요일입니다. 행복합니다. 복디님도 행복하시길. 허! 월요일이 행복하시다고요? 무슨 일이래? 어제 하루 복디 못 들었다고 행복한 건가? 월요일이다! 복디 오늘 들을 수 있겠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7409님, 입추가 지나고 입추 매직으로 열대야가 사라지니 시원해지면 아침 밤이라 좋으네요. 그쵸. 제가 입추 그 당일날, 그 절기 입추 금요일날에는 입추가 무색하게 오늘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려요. 라고 했는데 그날 밤부터였나? 아니면 다음날 주말부터 갑자기 좀 선선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기온을 보니까 막 그렇게 확 낮아진 것도 아닌데 얼마나 더웠으면 이 바람, 살랑살랑 바람에 입춘가 봐, 가을인가 봐. 그래도 30도 안팎까지 오르던데 가을인가 봐라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이 표정에 여유가 생겼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오늘 나의 결심과 다짐, 보기들이랑 같이 외치는 다 힘내볼 지니. 오늘은 어떤 다짐이 필요한지 미리미리 사연과 다짐송을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2부에서는요, 마음속 이야기를 바꿔보는 복작복작, 또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박현민 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문화예보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릴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돼요.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는요, 서울우유 협동조합 환인제약 제공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곳이 많습니다. 다만 여전히 경기 남부, 호남, 경남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기온입니다. 서울이 25.2도, 강릉 22도, 대구 25.5도, 광주 27.4도입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 33도, 전주와 진주 34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동해안과 영남,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상 CPBC 날씨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열대야주의보도 해제가 된 곳이 많습니다. 중부지방 대부분 지역에서는 열대야주의보가 해제가 됐고 밤더위도 조금은 누그러진 느낌인데요. 오늘 한낮에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대전 33도, 전주, 진주 34도로 오늘도 좀 덥겠습니다. 지난주만큼의 폭염, 아우 진짜 극심한 폭염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오늘도 30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날씨에 따라 먹고 싶은 음식이 다른 것처럼 날씨에 따라 먹고 싶은 과자도 좀 다르지 않나요? 특히 여름같이 습한 날씨에는 금방 눅눅해지는 과자보다 오랫동안 바삭한 과자가 좋은데 자, 여러분들의 최애 과자는 어떤 거예요? 참고로 복디는 밥은 안 먹어도 과자는 꼭 챙겨 먹는 그런 군것질 피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과자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주로 즐겨 드시는 과자는 무엇인지 또 추억의 과자 남겨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좋아하는 과자 이야기 남겨주세요. 자, 상표 이름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은근히 돌려서 소개해 주시는 센스 발휘해 주세요. 과자 이름 작명 센스까지 발휘해 주신 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입 심심하지 말라고 과자 선물 준비하고 있을 건데요.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맛볼 수 있는 현미칩과 새우칩 선물 드리겠습니다.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노래 최근에 굉장히 유행했어요. 햄 부기부기 섹시푸드.

여러분들의 최애과자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자,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맛볼 수 있는 현미칩 새우칩 선물 드릴 거니까요. 샵 1053 CB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남겨주세요. 전소미 아이스크림.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바나나 과자가 먹고 싶은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자 봉지가 어찌나 큰지 자기 몸만한 봉지를 꼭 끌어안고 엄마 눈치만 살핍니다.

그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과자 하나를 혀에 살짝 대자 엄마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허, 안 되는데. 이미 맛을 봐버린 입은 오물오물, 뒤통수도 긁적긁적. 애기가 한숨까지 푹 쉬어봅니다. 먹고 싶은 마음과 엄마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이 아주 작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그 모습을 본 바나나 과자 회사에서는요, 아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보냈어요. 아이 키보다 훨씬 큰 봉지에 바나나 과자를 가득 담아서 말이죠. 지금 당장은 마음껏 먹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이 아이가 자라서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를 먹을 때 이 순간을 기억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바나나 과자, 그 바나나 발로 차는 그 과자, 그 먹고 싶어하는 아이의 영상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요? 먹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고 앙 하고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엄마 말에 갈등하고 있는 그 모습, 눈치 보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제가 다 바나나 과자를 사주고 싶더라니까요. 자, 우리 보기들은 어때요? 어떤 과자 좋아하시나요? 자꾸만 손이 가는 그 과자도 한 번 열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맛으로 먹고 멋으로 먹는 고래 과자도 있고, 또 쌀로 만든 그 과자, 진짜 끝장을 보고야 하는 많은 맛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 상품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요. 보기들만의 센스 있는 장면으로 보내주시면 복디가 맞춰볼게요.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줄지 그땐 누가 날 안아줄지 내가 똑바로 서있지 못하거나 불안한 모습 보인다거나 그럴 땐 누가 날 안아줄지 그땐 누가 날 안아줄지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슈프림 팀과 영준이 함께 부른 그땐 그땐 그땐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자는 무엇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1120님 바나나가 웃으면? 아, 맞네 맞네. 이 과자예요. 맞아. 오늘 햇살 한 줌에서 아기가 자기 몸만한 봉지를 들고 진짜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이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말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 바나나가 웃으면 그 봉지 들고 진짜 느린 나무늘보처럼 손을 살짝 넣었다가 살짝 빼서 입에 살짝 집어넣는데 엄마가 어허 이러니까 또 다시 톡 넣으면서 이렇게 엄마 눈치만 보고 있고 막 이렇게 뒤통수를 극적극적 거리는데 무슨 만화가 따로 없었다니까요.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그 과자를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셨네요. 바나나가 웃으면? 맞죠 맞죠. 아, 7409님께서는 저는 멋동산 좋아해요. 멋동산. 아, 그치 그치. 이거 막 이거 요즘 세대들도 알겠죠? 요즘 아직 나오죠? 김영희님, 저도 딸도 과자 좋아하는데 그놈의 뱃살 때문에 둘 다 먹고 싶어도 참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쵸? 전 그래서 진짜 끼니 대신 과자를 먹을 때가 있다니까요. 한창 다이어트 할 때 스트레스는 받고 싶진 않고 근데 걱정은 되고 그러니까 점심을 굶고 집에 가서 과자를 먹으면서 때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안 먹던 과자를 먹으니까 이게 약간 MSG 먹으면 졸린 것처럼 과자 먹다 졸았잖아요. 저 그냥 졸려서 먹은 건가? 자, 이혜영님, 김 묻은 땅콩 전병 좋아합니다. 어, 정말 약간 전통 과자 좋아하시는구나. 김봄님께서는 참한 사람으로 살라고 참한 크래커 참 많이 먹고 좋아해요. 오, 이것도 가끔 먹으면 맛있긴 한데 너무 밋밋하지 않나요? 복디는 너무 도파민에 쩔어 있나 봐요. 도파민에 길들여져가지고 자극적인 음식이 길들여져가지고 참한 크래커 위에다가 막 그런 페스토 같은 거 올려서 먹거든요. 그나마 또 자극적으로 만들려고. 김갑중님, 제 최애 과자는 쌀로 만든 스타 과자입니다. 떡볶이 다음으로 좋아해요. 바삭하면서 달달한 게 기분 좋게 해줍니다. 그렇죠. 이 쌀로 만든 스타 과자가 또 매력이 뭐냐면 조금 딱딱해요. 식감이 와그작 와그작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뭐 감자칩이나 이런 거는 얇아가지고 그냥 바스락하고 바스라지는데 이 쌀로 만든 과자는 정말 이 어금니로 아그작 아그작 이렇게 먹어야 되는 그 맛이 있어서 저도 스타 과자 좋아합니다. 1214님. 쌀과자 겉에 짭짤한 양념 묻어있는 거요. 손가락까지 쪽쪽 다 빨아서 먹어야 끝이 납니다. 어, 이거 뭘까? 쌀과자는 쌀과자인데 짭짤한 양념이 묻어있는 거? 어, 아, 뭔지 알 것 같아. 그 일본의 전병과자 같은 건데 일본에서도 있고 그거죠. 일본도 팔고 일본께 우리나라 거보다 좀 더 짭짤한 것 같고 이 대량으로 판매하고 그쵸? 이게 한 봉지, 조그만 한 봉지에 두 개씩 들어있고 그 짭짤한 그거 말하는 거 맞죠? 맛있겠다. 이게 단 버전이 있고 짭짤한 버전이 있는데 아 짭짤한 버전. 아 긴 거 이렇게 긴 거. 긴 거 동그란 거 말고 약간 긴 거. 이렇게 긴 거. 몰라요? 이렇게 애기들 뻥 그 뻥 과자가 뻥 쌀뻥. 아 뭐야 그거 뭐라고 그래 애기들 먹는 거. 어 떡뻥 같이 생긴 거 있잖아. 맞아 맞아 떡뻥 같이 생긴 거. 근데 거기에 짭짤한 양념 묻어 있는 거. 9245님. 어, 나 오늘 너무 또 신났네. 또 과자 맛있는 제가 좋아하는 과자 얘기하니까 또 신났네. 9245님. 제가 좋아하는 과자는 꽃기호 다리입니다. 치킨이나 백숙 먹으면 닭가슴살만 먹는데 이 과자는 다리가 바삭하니 좋더라고요. 더운 여름 맥주와 함께 먹어도 꿀맛이랍니다. 이제 말복이 남았습니다. 남은 여름 열심히 즐겨볼래요. 꽃기호 다리 맛있지 맛있지. 어렸을 때 이게

통통하고 좀 더 큰 꽃기호가 돼가지고 맛있죠. 김준현님, 학교 앞 문방구점에서 줄 청바지 색깔의 땡땡땡이 있었습니다. 길게 생겼는데 불에 살짝 데워먹기도 하는 과자가 저의 최애 과자였습니다. 요즘에는 멀리 출장 갈 때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것을 사 먹으며 달려요. 이거는 얘기해도 되지 않나? 쫀 그거 아니에요? 쫀땡땡? 쫀땡땡? 이거는 얘기해도 되잖아. 그죠? 그쵸? 이거는 브랜드 이름이 아니야. 쫀디기. 이거 사실 불량식품이잖아요. 쫀디기. 이렇게. 근데 또 어느 지역이었나? 제주도였나? 어느 지역에서는, 경주였나? 이거를 팔더라고요. 약간 지역 특산품처럼. 어디였더라? 좀 두껍고, 우리가 아는 그 쫀디기가 아니야. 좀 더 두껍고 통통하고 뭔가 알차. 불량식품의 느낌이 아니야.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종희님, 물 건너온 식초 소금 감자칩. 유영루님도 소금 식초 감자칩. 저도 좋아하는데 환율 때문에 못 사 먹은 지 몇 년 됐어요. 우리나라 감자칩도 맛있는데 소금 식초 맛은 국산이 없어요. 좀 만들어주시길. 저희 이 두 분이나 문자가 왔는데 식초 소금 감자칩, 소금 식초 감자칩 모르겠어. 이게 무슨 소리지? 식초 소금 감자칩, 비네가? 비네가 솔트 감자칩? 비네가? 소금 식초, 뭘까? 솔트 비네가? 식초, 뭐야? 나 이거 너무 궁금해. 나도 먹어보고 싶어. 뭔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나 이렇게 한 가지 과자를 얘기해주니까 뭔지 모르겠네. 뭘까? 소금 식초 감자칩. 아시는 분 조금 더 복디가 알아듣기 쉽게 과자의 봉지의 디자인을 설명해 주신다거나 용기를 설명해 주시거나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소금 식초 감자칩. 식초 소금 식초 뭐야? 자, 5171님은 손이가요 손이가 그 새우 과자요. 짭조름한 맛이 좋아요. 일주일에 한 봉은 먹어요. 수고하세요.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이거 사주면은 이거 누가 요즘 누가 먹어 막 이랬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근데 이게 또 이 맛이 생각난다? 이게 오래 롱런하는 이유가 있어. 그죠? 연령에 상관없이 롱런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맛있어요. 7409님, 저는 지금도 만화 이름의 과자 정말 좋아합니다. 30대 후반인데 만화 이름 누구는 못 말리는 과자 있잖아요.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먹어요. 그리고 심심할 때마다 그 만화도 봐요. 그쵸?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 과자를 좋아해서 나는 이거 먹기 싫은데, 이거 달달한 거 먹기 싫은데 왜 엄마 아빠 먹나 이랬는데 제가 엄마 아빠 나이가 되니까 찾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맛있는지 알 것 같아. 손가락에 끼어서 먹잖아요. 예전에는 왜 먹는지 몰랐거든. 그러니까 물론 맛있는데 막 이렇게 슈퍼 갈 때마다 엄마 아빠가 이걸 꼭 고르는 이유를 전 몰랐거든요. 아빠가 맨날 맥주 안주로 이걸 골랐는데 이게 한두 번 먹으면 맛있지 뭐 계속 먹으면 계속 먹을 필요가 있어 이랬는데 롱런하는 이유가 있어. 이것 역시. 2373님, 꽃갈 모양의 콘 너무 좋아하죠. 두 봉지는 순삭. 다섯 손가락에 끼워 앙앙앙앙앙 순서대로 먹는 재미. 손가락 깨물어 아픔을 감수하기도 해야 돼요. 아이 귀엽다. 손가락까지 깨문다니. 자, 오늘 맛있는 과자 이야기 남겨주신 분들 중에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마련한 머시드림에서 드리는 현미칩, 새우칩 선물 받으실 분은요. 뽑아볼게요. 이번 주 금요일 말복이죠. 꽃기호 다리 좋아하시는 9245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복에 우리 삼계탕 칼로리 너무 높으니까 그나마 적은 과자로 떼어볼까요? 어림덥지. 자, 스피비스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에일리의 보여줄게 듣고 다 힘내볼지니 시작할 거니까요. 오늘의 다짐, 자기 암시, 다짐송까지 한 통에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스피비스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미리미리 남겨주세요.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요,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하셨어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긴다.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인이가 되어 오늘 하루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를 외쳐보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 다짐송까지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6694님, 오늘은 사무실에서 과자 안 먹기 도전! 이라고 하셨는데요. 불가능해. 아침부터 이렇게 과자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어요. 전 집에 가는 길에 사 먹을 것 같은데요. 6694님,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꼭 참고 과자 먹으면 어때? 이미 충분히 멋있습니다. 자, 7010님,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잘 보내봅니다. 월요일 즐겁게! 라고. 아, 왜 또 어쩔 수 없이야? 그냥 아주 그냥 신나게 아주 재미나게 보내셔야죠. 자, 월요일 즐겁게 한 주 신나게 우리 시작해 봅시다. 2306님, 복디, 남들 다 가는 휴가 저희는 고3 딸이 있어서 올 여름 휴가 과감히 반납했어요. 휴가 대신 수능 100하루 남았다고 떨고 있는 우리 딸 챙기면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이 시간이 나중에는 그리운 추억이 되겠죠? 올 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아프지 않고 수능 대비 잘하길 바라고 전국의 고3들 모두 힘내길 기도해줘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쵸. 집에 고3 딸이 있으면, 고3 자녀가 있으면 휴가는 좀, 휴가 대신 수능 100하루 남았으니까 아주 아주 맛있는 거 잘 챙겨주시고, 또 이런 여름도 또 좋죠. 바깥에 너무 덥잖아요. 집캉스, 홈캉스. 제대로 휴가 보내시는 2306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4minute dreams come true 듣고 올게요.

고객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 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스피비스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인데요. 런던, 마이애미, 뉴욕을 사로잡은 심리적 초상의 주인공 자비솔라가 한국 첫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자, 이 미술전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티켓 말머리 다시고 사연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 힘내볼 진이 사연 만나볼게요. 7009님. 농사지은 옥수수 버터와 소금 꿀로 간식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이게 진짜 건강식이지 건강식이야. 너무 맛있겠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버터에 구운 옥수수 이거 그냥 말해 뭐해. 상상만 해도 군침 도는데 그죠? 침을 꼴깍 삼켜봅니다. 자, 3530님께서는 월요일 아침에는 방그레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마 이거 저거 아니야? 아이스크림 브랜드 말한 거 아닌가? 그쵸? 이런 아이스크림 있지 않아요? 맞죠? 맞죠? 맞죠? 그래서 아마도 맞아. 아마도 이거 아이스크림 월요일 아침에는 아이스크림이라고 이 문자 보내주신 건가 아니면 정말 그냥 웃으시려고 문자 보내주신 건가 애매하네. 우리가 과자 얘기해가지고 그쵸? 8573님. 정말 없는 숫자 되게 뻔뻔하게 읽었다. 3573. 8573님. 월요일은 출근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래도 즐거운 척 출근하고 있어요. 모두들 힘내보시게요. 우리 뇌가 속는데요. 즐거운 척, 행복한 척 하면은 진짜 행복한 줄 안대요. 그러면서 또 진짜로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거고요. 힘들지만 월요병. 힘들지만 그래도 즐거운 척 출근해서 해내야죠. 우리 가야죠. 아셨죠? 자, 그러면은 CPB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다 힘내볼 지니의 지니 뽑아봅니다. 즐거운 척 출근하고 계시는 8573님, 실제로 즐거우시라고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화이팅이에요. 힘내세요. 오대천왕 정영돈 혁오의 멋진 헛간 듣고 올게요. 1, 2, 3, 4.

저 병을 꽉 찍어서 하루 멀다 하고 줄인 배를 채웠지. 그 작은 엉덩이는 쉴 틈이 없었고 도닥이는 손길에 또 뼈

S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끝곡 윤도현 밴드 돌고 돌고 돌고 들으면서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3: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4: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T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홍미소님, 출근할 때 매일 듣는데 처음 참여해봐요. 회사에서 실적 내서 기분 좋게 퇴근하고 싶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미소님, 할 수 있습니다. 복디가 이렇게 기운 드릴게요. 기운 쏠게요. 자, 출근할 때 매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종종 안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실적 내시고 또 기분 좋게 저희에게 꼭 연락 주셔야 돼요. 2037님, 해녀와 들으면서 행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봐요. 입추가 지나니까 정말 아침 날씨가 다르네요. 조상님들의 지혜가 한층 더 느껴지는 절기입니다. 그쵸, 진짜 신기하죠. 입추, 아, 이제 곧 또 처서, 목이 입이 삐뚤어지는 처서가 찾아올 텐데 그때는 진짜 가을이겠죠. 문득 입추 매직, 그러니까 가을이, 가을 절기 때만 해도 덥다고 느껴가지고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선선해지는 바람에 이렇게 가을이 오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오, 올해 왜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것 같지? 라는 생각도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시간이 또 이렇게 빨리 가네? 한 해가 이렇게 벌써 정리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에 괜히 조바심도 나고, 아, 뭔가 세월이 흐르시, 세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요. 이제 가을이 오면은 순식간에 겨울이 올 거잖아요. 원래 과일 그런 거잖아요. 막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쉬워, 벌써부터 아쉬움이 느껴지는 최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 이렇게 또 가을 오고 금방 겨울 오고 그리고 한 해 끝나고 그럼 새해가 오고 넘어갔어요? 넘어갔나요? 8911님,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에 보내주신 커피 선물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커피가 맛있습니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커피 선물 잘 받으셨다니까 다행이에요. 이렇게 종종 행복을 여는 아침에 문자 보내주시면 복디가 선물 챙겨드려요.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한 주간의 문화예보 신속 정확하게 보내드리는 박현민의 문화예보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한바이오 서울의 협동조합 제공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 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요, 김현철의 거짓말도 보여요 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함께 들으시죠.

내가 가진 귀가 너무 좋아서 그대 거짓말도 보여요. 귀가 좋은데 거짓말이 보인다. 공감각적 시상인가요? 귀가 너무 좋아서 거짓말이 잘 보인대. 오, 역시 시인이에요. 김현철 씨는 노래하는 시인이에요. 자, 우리 보기들은 어떤 뻔한 거짓말이 보이시나요? 분명히 외출했다 돌아와서 손안 씻었는데, 나손 씻었어! 라고 우기는 아이들의 거짓말? 나 분명히 살쪘는데 살안 쪘다고 말해주는 남편의 거짓말? 약속 장소로 방금 출발한 것 같은데, 나다 왔어! 나다 왔어! 좀만 기다려봐! 다 왔어! 다 왔어! 라고 말하는 지각쟁이 친구의 거짓말? 아, 이거 진짜 많이 듣는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뻔한 거짓말이 보이시는지 샵 1053 100원 드는 유료 문자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 무료로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선물 챙겨 드릴게요. 김현철 거짓말도 보여요. 듣고 올게요.

복작복작 김현철 거짓말도 보여요. 듣고 오셨습니다. 내가 가진 귀가 너무 좋아서 그대 거짓말도 보여요. 자, 어떤 거짓말이 보이시는지, 어떤 뻔한 거짓말이 보이시는지 여러분들의 사연 받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먼저 시작해도 될까요? 제가 친구들이랑 릴스를 주고받는 거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근데 한 릴스가 너무 공감이 가가지고 제가 노래 나가는 동안 아, 그거 내용 뭐였지? 하면서 막 찾았거든요. 뻔한 거짓말. 우리가 하는 뻔한 거짓말. 무슨 거짓말이 있냐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서 남자친구가 화났어? 아니, 안 났어. 화났어? 아니, 안 났다니까? 그래서 화났어? 아니, 안 났다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사랑해. 수고해. 화났어 하면서 화났어 안 났어 하면 손 잡을까 하면 저 멀리 가 있고 손 잡을 깍지 낄까 이러면 손 이렇게 피고 있다가 화났어 아니 화 안 났다니까 사랑해 수고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친구들이랑 주고받았던 릴스가 있었습니다. 또 뻔한 거짓말 뭐가 있을까 노래 나가는 동안 복지도 고민해봤거든요. 학교 가기 싫어서 우리 자녀가 어머나 엄마 나 배 아파 막 이러는 거 있죠. 빤히 보이는데 말짱하게 아침 잘 먹어놓고서는 어젯밤 잘 먹어놓고선 갑자기 배 아프대. 또 이거 있죠. 이거 소개팅 나가서 이렇게 깨작깨작 되다가 여자가 깨작깨작 되다가 아, 특히 젓가락 딱 넣고 그러면 다 드셨어요? 예, 배불러서요. 집에 와서 막 양푼에 비빔밥 막 한두 젓가락 먹고 딱 내려놓고 아 배불러서 제가 원래 입이 좀 짧아요 이렇게 얘기해놓고서는 집에서는 양푼에 비빔밥 야 떡볶이 시켜 막 이렇게 먹잖아요. 이런 뻔한 거짓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거짓말을 보내주셨는지 한번 볼게요. 김봄님, 하얀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은 그쵸 보내야죠. 이렇게 뭔가 이 내숭도 귀엽잖아요. 나중에는 오빠 다 먹었어? 나 줘. 내가 맞아 먹게.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먹어? 이러면서 먹잖아요.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7703님.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바로 저 보여요. 산에서 듣는 말. 막 힘들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남았죠? 아 힘들어요. 아, 다 왔습니다. 저 정상 다, 저기 보여요. 저 다 왔어요. 조금만 가면 돼요.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 이 거짓말, 눈에 보이는 거짓말. 8685님. 내가 술 끊는다. 내가 또 술 먹으면 네 아들이다. 끊는다, 끊어. 말하는 저도 거짓말인 줄 알지만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이 뻔뻔함. 오늘도 그러고 살아가네요. 호호. 7654님. 아 게임 그만할게 라고 말하지만 손은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 저의 거짓말. 이사구 하나님,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책상에서 앉아 공부하고 있을 때 아들아 안 봐도 비디오다. 휴대전화하고 있다가 집어던지고 책상 앞에 앉았다는 거. 아 믿어주자고요. 3368님, 우리 아내는 약속시간 매번 늦으면서도 매번 뻔한 거짓말로 늦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제 토요일에도 11시까지 청량리 뷔페에서 가족 모임 가야 했는데 15분 지각했습니다. 아, 좀 이해해 주세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15분이면 무난하지. 물론 같이 시간 맞춰서 가면 너무 좋겠지만 이렇게 이쁘게 하고 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내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들 잘 만나봤고요. 오늘의 장원 한번 뽑아볼게요. 장원은요? 7654님, 게임 그만할게 라고 말하지만 계속하고 있는 저의 거짓말 문자 보내주신 7654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블락비 테일의 좋아한다 안한다 이 노래 듣고 박현민 문화예보로 돌아올게요.

0: 한 주간의 문화 예보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1: 이번 주 문화 날씨는 웃음과 감동이 곳곳에 내릴 예정인데요.
0: 그럼 우산 대신 취향 하나 챙길까요?
1: 박현민의
0: 문화 예보.

0: 우리 보기들의 풍성한 문화생활을 위한 시간. 이번 주 챙겨두면 유익한 대중문화계 소식과 볼만한 드라마 이야기를 전해주실 문화예보관입니다. 박현민 문화평론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입니다.
0: 날씨가 하루 이틀 사이에 또 굉장히 선선해졌어요.
1: 갑자기요.
0: 그러니까
1: 너무 더웠었다가
0: 진짜 더웠잖아요.
1: 갑자기 주말에 시원해졌잖아요.
0: 역대급이었는데.
1: 근데 누가 SNS에 올렸는데 누가 에어컨 켰다고 하늘에
0: 누가 에어컨 켰다.
1: 합성해서
0: 아이고
1: 갑자기 켰다.
0: 얼마나 반가웠어요.
1: 맞아요. 그 정도로 정말로 온도차가 너무 급격해서 예전에는 창문을 열면은 정말 히터바람이 막 나왔거든요.
0: 진짜 맞아요.
1: 이게 뭐지? 이게 처음 겪는 어떤 세상이었는데 그날은 열었는데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서 이거 뭐지?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0: 제가 기억나는 게 2018년 제가 심장이식 수술한 게 2018년인데 이때 폭염이 진짜 완전 기록 경신 맨날 이래가지고 뉴스에 저는 맞아요. 병원 안에 있으니까 바깥의 날씨를 체감할 수 없었지만 진짜 역대급으로 덥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몇 년 만이야? 이제 뭐 8년 만에 정말 또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잖아요.
1: 그 기상예보 할 때마다 네. 항상 이런 말 하거든요. 100년 만에 뭐 아니 맨날 100년 만에
0: 아니 이번에 진짜
1: 아니 저 뉴스 보면 진짜 어느 그 어떤 기상학자가 나와서 막 얘기를 하다 왜 100년 만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긴 하대요.
0: 네.
1: 계속 갱신이 되고 있다고
0: 맞아요.
1: 하더라고요.
0: 저 폭염 중대경보 처음 봤잖아요. 이번에 처음 생긴 거잖아요. 그 정도로 폭염이 아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는데 맞아요.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선선해졌어요.
1: 근데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 중에 네. 다시 또 34도, 35도 이렇게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리고 예전보다는 낮게 37도까지 막 올라갔잖아요.
0: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 선선해지니까 이렇게 가을 오는 거야? 하면서 막 좀 아쉽더라고요. 올해가 이렇게 가는 건가? 막 이런 울적한 생각이 들고
1: 이게 정말 사람들이 아니 근데 입추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입추가 온다고 왜 이렇게 덥냐라고 했는데 정말로 입추가 온 다음에 이렇게 서늘해지니까 뭔가 이 절기가 맞나? 막 싶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있구나. 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가을 오면 가장 제일 해보고 싶은 거 무엇이세요?
1: 가을이요? 달리기 다시 하고
0: 가을이
1: 싶어요.
0: 오면
1: 왜냐면 너무 더워서 지금 못 뛰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0: 그쵸.
1: 피트니스 가서 뛰고 이랬는데 그냥 한강에서 뛰는 거를 다시 해보고 싶어요.
0: 좋다 좋다. 네,
1: 너무 맞아. 더워서 지금 뛸 수가 나가는 순간 뛰기 전에 죽어요.
0: 뛰기 전에 땀이 주르륵 흐르잖아요.
1: 이미 너무 땀이 너무 많아서 뛸 수가 없고 호흡이 잘 안 되더라고요.
0: 맞아요. 숨 막히는 더위.
1: 습도가 너무 높았잖아요. 지금
0: 맞아요.
1: 최근에 그래서 막 동남아시아 기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너무 본 적 없는 기후여서 뭐 운동 같은 건 생각 못했습니다.
0: 근데 운동을 다시 하고 싶으시다라고
1: 네.
0: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눈과 귀를 사로잡을 신작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1: 일일 드라마의 왕 배우 장서희 씨가 12년 만에 드라마로 돌아옵니다. 올여름 늦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코믹 액션물이 이번 주 수요일 개봉합니다. 극과 극의 색깔을 가진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0: 첫 번째 소식 장서희 씨. 이거 점 찍은 그거 뭐죠?
1: 맞아요. 맞아요. 아내이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 사람들이 막 점 찍고 여기 패러디도 엄청 했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여기 점 찍으면 다 몰라요.
0: 모른다고.
1: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보는 그 연기. 정말 연기의 신들이다.
0: 그렇죠. 그 드라마로 장서희 씨가 정말 여왕의 자리를 꿰쳤습니다.
1: 맞아요. 드라마 시청률도 어마어마했고 모두가 이건 진짜 말하면 알 정도로 이거 아는 거잖아요.
0: 네. 당시에는 그 드라마가 M본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K본부로 장서희 씨가 12년 만에 드라마 복귀를 하신다고요.
1: 뭐 일일 드라마의 여왕으로 이제 군림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12년 만에 다시 이제 K본부의 일일 드라마로 복귀하는데 이번에는 욕망의 덫입니다. 비슷한 느낌이 물씬 풍겨오는데
0: 네.
1: 이번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살인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성이 거대한 욕망과 맞서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는 운명 복원 리벤지극. 이것만 들으면은 예전에 아내의 유혹이랑
0: 맞아요.
1: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0: 나를 만나
1: 맞아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욕망의 도시라는 게 막 이제 가끔 이제 SNS나 이런 거에서 뜰 때 이거 뭐 옛날 교회 다시 뜨지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본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차이는 이 인어 아가씨 아내 유혹의 장서희 씨가 빌런으로 나옵니다. 악역으로 나와요.
0: 악역이요?
1: 네, 복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수를 유발하는 어떤 악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이번에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 장서희 씨가 그때 그 주말, 그러니까 주말이 아니지, 일일 드라마 왜 나는 너를 만나서 이것 때문에 약간 저는 막장 드라마가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 맞아.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말도 안 되지만 그냥 모두가 용인하는데 통쾌, 그러니까 시원해.
0: 점을 찍었는데
1: 점을 찍었는데 아무도 몰라봐.
0: 나는 알아보겠는데
1: 이 사람이 누구지? 이런 정말 모든 시청자가 알아보고 모두가 알아보는데 저들만 몰라보는 우리의 약속. 그 정말 이런 게 가능하구나. 이게 대본이고 연출이구나 라고 싶었는데 이런 게 용인이 되는구나가 이제 장서희 배우가 출연하고 네. 아내 유혹이 나오면서 됐는데 이번엔 또 어떤 걸 보여줄까? 근데 이번엔 악역으로 나온다? 근데 이번에 약간 악역 중심의 서사라고 해요.
0: 아, 그래요? 그러니까
1: 복수라는 사람이 원래 일반적으로 네. K본부 1일 드라마면 응당 이제 권성징악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0: 다른 이미지의 맞아, 맞아. 드라마가 나와야죠.
1: 근데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장서희 배우가 이제 주축이잖아요. 이렇게 네. 홍보할 때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악역 중심의 서사가 좀 펼쳐진다고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아, K본부도 변하고 있다. 이 세대의 변화에 부응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0: 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코믹 액션물 영화.
1: 이번에 들어보면 제목 보면 또 다 아는 영화일 수 있습니다. 네? 오케이 마담이에요.
0: 아.
1: 엄정화 배우가 나왔던.
0: 그렇죠.
1: 예전에 이제 나왔던 영화의 시즌 2입니다.
0: 2020년에 나왔었네요.
1: 네,
0: 오케이 마담.
1: 그게 벌써 이제 6년 전이죠. 오케이 마담이 2로 돌아오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네. 개봉을 해요. 저번에는 그 비행기 여행을 이제 떠나던 이제 전직 이제 요원이었던 엄정화 배우가 어떤 하이재킹 비행기를 납치하는 어떤 사건에 맞서 싸우는 거였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걸 털고 유람선을 타러 가는 네? 유람선에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장소만 바뀐다.
0: 교통수단을 이용하는군요.
1: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스토리가 아까도 점 찍고 우리가 용인했던 것처럼 오케이 마담도 이게 막 엄청난 시나리오 서사가 있는 게 아니고 마침 여행을 갔는데 가족과 여행을 갔는데
0: 마침
1: 거기에 또 악역이 타고 있어서 모든가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알고 보니 전직 요원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걸 해결하는 엄정화 배우가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0: 시즌 1에서는 엄정화 씨, 박성웅 배우가 같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또 캐스팅이 좋다고요?
1: 네, 그때도 이제 배정남 배우가 이제 그 비행기에서 이제
0: 리더.
1: 그 직원이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이 유람선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또 사람은 또 등장해요. 그런 재미가 있고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몇 명 등장하는데 저는 이제 인상적인 배우로는 그 소녀시대 수영 배우가 데뷔 이래 첫 악역을 맡아서 등장합니다.
0: 우와, 워낙 네. 선한 이미지잖아요. 네네네. 소녀시대고 또 네. 그런데 첫 악역에 도전하신다고.
1: 악역을 해봐야 연기 좀 해봤다.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악역 연기가 되게 재밌었고 예전에는 네. 이제 선한 캐릭터를 워낙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나 이럴 때도 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악역을 하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더 내 옷을 입는 거 좀 재밌었다라는 표현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0: 기대가 됩니다. 네.
1: 지금 영화관이 좀 호황기예요.
0: 엄청.
1: 또 덥기도 더워서 또 시원한 데 가서 보면 좋지만
0: 맞아요.
1: 저희가 이제 소개했던 호프나 네. 스파이더맨, 오디세이 이게 이제 박스 오피스 1, 2, 3이 막 나란히 올라가면서 몇 백만들을 이제 계속 채우고 있거든요.
0: 네.
1: 이런 블록버스터들 보다가 가족끼리 이제 가볍게 뭐 하나 또 봐볼까라고 싶을 때 이 오케이 마담 2가 괜찮지 않을까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0: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연프 연애 프로그램이네요.
1: 맞아요. 저희가 또 한동안 연애 프로그램 몇 개를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극과 극의 어떤 연애 프로그램 두 개를 가져왔고
0: 네?
1: 지난주에 다 시작했는데 이제 순차적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참 더 나올 작품들입니다. 하나는 S본부의 내 남은 연애라는 제목의 작품이고 하나는 넷플릭스의 불량 연애 시즌 2예요.
0: 둘이 결이 너무 많이
1: 너무 달라 보이죠.
0: 네네.
1: 내 남은 연애는 3부작짜리인데 지난주에 첫 편이 이제 공개됐고 이번 주에 이제 또 공개가 되는데 시한부 선고나 투병 경험이 있는 2030 청춘들의 연애 리얼리티. 그러니까 뭔가 인생의 어떤 끝자락을 경험해봤지만 이제 나의 그쵸, 남은 그쵸. 시간이 이제 얼마 없다는 어떤 걸 인지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출연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특이점인 거죠.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게 이걸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첫 회에는 거의 어떤 병을 겪었고 뭐 어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연프보다는 좀 더 한층 좀 무거움이 있었죠.
0: 무거움이 있죠.
1: 그렇지만 이제 이러면 이걸 통해서 내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나의 이제 곁에 사람들의 소중함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쵸. 어떤 연애, 나의 이제 소중한 사람을 만나려는 어떤 것들이
0: 그쵸.
1: 다른 점이죠.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연애 프로그램인 겁니다.
0: 좀 제가 이렇게 추측해 보는데 저도 아팠으니까 저 역시도 좀 현재를 살아가

0: 연애 프로그램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예, 뭔가 두려울 게 없고 오히려
1: 복디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요.
1: 여기서도 이제 그 시간에 대한 어떤 요소들을 많이 아이템을 넣고 시간이 이제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으니까 어떤 시간의 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설정을 해서 시간에 대한 소중함이 있으니까 빨리 이제 좀 더 진행을 하는 그런 얘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0: 이거
1: 두 번째.
0: 아, 매운맛. 아, 저 이거 좋아해요.
1: 저 근데 이걸 아침 방송에 소개할 수 있나 싶었는데.
0: 해야지.
1: 또 내 남은 연애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는데 요게 되게 놀라운 게 일본 예능인데 네. 한국 시리즈에서 1위까지 올라갔어요.
0: 팬들이 많아요.
1: 흔치 않거든요.
0: 저도 봤거든요.
1: 한국의 작품이 1위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예능입니다.
0: 아, 불가능해요.
1: 왜냐하면
0: 일본이니까 가능합니다.
1: 말하자면 이제 아름답게 포장하면 사회의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남녀 11명의 남녀가 나와서
0: 너무 아름답게 포장했다 이거.
1: 너무 아름다운 단어인데
0: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1: 말하자면 이제 뭐 조직폭력배나 야쿠자 뭐 이런 출신들이 막 나와서 온몸에 막 문신이 있는 거 누가 봐도 무서워. 그 연애 프로그램이 이제 나오면 서로 막 인사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막 책상 엎고 싸우고 나오자마자 야! 뭐 이러면서 싸우는데 너무 놀랐어. 이게 가능하다고? 라는데 이제 일본이니까 좀 가능한 어떤
0: 그렇죠.
1: 예능. 한국에서는 윤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그쵸. 예능이거든요.
0: 아니요. 어르신들이 보면 이게 무슨 일이야. TV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시지만 이걸 조금 계속 보시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더 여려.
1: 맞아요. 또 후회하고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고 뭐 너네들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일반의 그런 것도 또 있는 거죠.
0: 그리고 누구 좋아하고 가슴앓이하고 이거는 똑같아. 막 사람이 세든 안 세든 똑같아.
1: 그렇게 무섭긴 한데 막 울고 사랑 때문에 막 울고 이러는데
0: 맞아.
1: 아 이거 괜찮나? 이러는데 재밌었고 예전에 저희가 이거 원을 잠깐 소개해 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걸 여기서도 논란이 있었다. 그 과거가 파헤쳐져서 출연자의 과거가
0: 맞아.
1: 이 사람이 사실 착한 사람인데 여기 나왔다.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학창 시절에 이 친구 되게 착했어. 사실 이렇게 험상궂게 보이지만 되게 좋은 친구였어라는 게 나와서 논란이야.
0: 맞아요.
1: 출연자 논란.
0: 맞아요.
1: 진정성
0: 맞아요.
1: 논란이었어.
0: 네, 과거가 너무 깨끗해서
1: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걸 써서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불가능 예능이지만 또 내 남은 연애와 불량 연애의 공통점은 출연자의 특이점이 있는 연애 예능이다. 이렇게 해서 가져와봤습니다.
0: 아 재밌었습니다. 근데 시즌 2 너무 기대가 돼요. 또 얼마나 또 새로운 캐릭터들이 나타날지.
1: 이번 배경이 또 오키나와거든요. 또 이제 쨍하게 펴지는
0: 약간
1: 바다나 이런 게
0: 일본의 하와이
1: 보는 맛이 또 있더라고요.
0: 기대가 네. 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번 주 볼만한 드라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청취자분들께 선물을 나눠드릴 문화 퀴즈 드릴 시간입니다. 문제 내주시죠.
1: 네. 이것은 90년대 대표 맞선 프로그램인데요. 결혼이 목적인 청춘 남녀들이 맞선을 하는 짝짓기 예능 프로그램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사랑의 작대기.
0: 사랑의 작대기
1: 이거 이제
0: 있었죠.
1: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0: 알죠. 네. 자, 보기 있습니다. 1번
1: 사랑의 스튜디오.
0: 2번
1: 짝.
0: 3번
1: 가족 오락관.
0: 90년대 대표 맞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맞선 프로그램이에요. 결혼이 목적인 청춘 남녀들이 맞선을 하고 사랑의 짝대기를 서로에게 들이미는 짝짓기 예능 프로그램. 이게 거의 시초였어요.
1: 아 이거 진짜 알까요?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0: 아, 복디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1번
1: 사랑의 스튜디오.
0: 2번
1: 짝.
0: 3번
1: 가족 오락관.
0: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방송 토크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이 프로그램의 시그널 음악 중 한 곡이었던 미틀즈 오블라디 오블라다.

0: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박현민 문화평론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눌 작품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1: 네. 이번 주 제가 매번 이제 소개할 때마다 이 주의 메인픽은 사실 신작 소개에서 한 번쯤 다뤘던 작품들을 가져왔었거든요.
0: 네.
1: 진짜 유일하게 이 작품만 제가 소개를 못했던 작품이에요.
0: 오, 뭘까요? 너무 궁금하네.
1: 그 주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나오면서 제가 이거를 놓쳤었는데 네. 사실 고민을 하다가 뺐던 건데
0: 네네.
1: 보다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티본부의 월화 드라마인데 최애의 사원이에요. 지난주에 시작했어요.
0: 최애의 사원.
1: 네. 제목으로는 뭔가 좀 궁금할 수 있는 제목인데
0: 네?
1: 어떤 거냐면 뭔가 내가 12년 동안 좋아해온 내 최애 아이돌이 있어요.
0: 네?
1: 근데 그분이 이제 아이돌을 그만두고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그 회사에 내가 입사하게 된다면 이런 판타지 같은 설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0: 오!
1: 인기 웹툰인 우리 오빠는 아이돌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예요.
0: 네.
1: 이제 이 설정은 이제 학창 시절에 왕따였던 주인공인 남다름이라는 친구 이제 김혜준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0: 네.
1: 이 시기에 아이돌 멤버인 이찬을 통해 위로받고 삶의 동력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극복하고 지금은 패션 마케터가 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마침내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오피스 성장 로맨스. 요것 보면은 이 좀 기억나는 작품 있지 않아요?
0: 저 있어요. 그 박민영 씨가 나오는
1: 뭐죠?
0: 완전 다른 거예요? 박민영 씨가 그 섹시한 남자 누구죠?
1: 해봐요. 스무고개인가?
0: 그래서 무슨 갤러리 관장인가 뭐 이런 건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맨날 그러니까 속칭 빠순인 거야. 그래서 팬이 있고 남자친구가
1: 나 진짜 모르겠어. 옛날 건가요?
0: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옛날은 아닌데.
1: 우리 좀 잠깐 고민 좀 해볼까요?
0: 네, 좋아요.
1: 저는 이걸 말한 게 의도는 선제 없고 네. 디어였거든요. 왜냐하면 내 최애였던 어떤 사람과 이제 개인적으로 얽히게 되는 어떤 그런 얘기가 다뤄지잖아요.
0: 그쵸.
1: 그 팬, 최애를 가진 어떤 팬이 주인공이었던 경우가 흔치 않으니까
0: 네네.
1: 저는 이 설정을 보면서 무조건 선제 없고 디어가 떠올랐거든요.
0: 네,
1: 여기서도 이제 성덕이 되는 거잖아요.
0: 그쵸.
1: 내가 최애였던 아이돌이 차는 회사에 내가 입사를 해.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죠.
0: 그쵸.
1: 그리고 내가 사원이죠. 그러면 이제 만날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바람을 안고 이제 들어간 어떤 주인공의 이야기예요. 여기에 포인트

0: 팩트는 이런 판타지한 설정, 내가 좋아했던 아이돌의 회사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과거에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재키나 H.O.T의 팬이었던 분들이
1: 맞아.
0: 작가가 되거나 PD님이 되셔서
1: 맞아요.
0: 만나는 현장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너무 진짜 어떤 성덕이 돼서 좋아했던 게 있었는데, 이런 것을 어떤 드라마로 만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저는 이제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주연 배우가 김혜준 배우예요.
1: 네네.
0: 김혜준 배우가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킬러들의 쇼핑몰이라는 작품에서 굉장히 이제 어떤 킬러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을 죽고 죽이는 느와르, 액션 느와르의 작품의 주인공이었잖아요.
1: 네.
0: 근데 여기서는 김혜준이 완전히 정말 정말 덕질을 하는 어떤
1: 로코의
0: 팬으로,
1: 여주인공.
0: 로코의 여주인공. 거의 데뷔 이래 처음에 로코 주인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는데 연기를 또 너무 잘하는 거예요.
1: 오.
0: 그래서 월화에는 이걸 보고 막 어떤 러블리한 모습을 보다가 수요일에 킬러들의 쇼핑몰이 한 편 딱 개봉 공개가 되면은 완전히 다른 얼굴로 아 구산하기! 그 소리 지르는 게 또 그날 나오니까 배우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좀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남주 두 명이 나오는데 아까
1: 네.
0: 말했던 최애 아이돌 그 아이돌이 누구냐면 차우민 배우예요.
1: 전 처음 듣는
0: 이름이 이름이에요? 아직 생소한 분들이 네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뜰 것 같은 배우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많이 언급하는 배우거든요. 좀 신선한 페이스고 많이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는 보물섬이라는 작품에서 어떤 이제 박형식 배우가 이제 찾아다녔던 어떤 그런 배달은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멜로무비에서도 약간 로맨틱한 장면도 잘 했었고 저는 어떤 일진들의 역할의 어떤 날카로운 이미지로 많이 등장했던 배우인데 앞으로 많이 나올 배우라고 저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1번 배우는 강훈 배우예요.
1: 강훈 배우는 키 크고 잘생긴 그
0: 맞아요. 맞아요.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봤던 건 오쏨의 붉은 꽃동에서 얼굴을 맨 처음에 봤고 그리고 작은 아씨들에서 나왔었고 그리고 나혜리에게서도 나왔습니다. 남자 2번으로 나왔었는데 어쨌건 강훈 배우가 이번에 1번 배우로 나왔고 요거의 차이점은 최애 아이돌과 이제 엮인다기보다는 최애 아이돌을 보러 들어갔는데 거기 또 다른 공동대표인 차갑고 날카로운 강훈 배우를 만나면서 강훈 대표를 만나면서 이렇게 이제 삼각 러브라인이 형성된다. 이게 이제 다른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1: 덕업일치 하는 여주인공.
0: 맞아요.
1: 이게
0: 이제 재밌죠. 모두의 꿈이죠. 그쵸?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나의 직업이 된다는 거 항상 모두가 꿈꾸잖아요. 근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또 요거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덕업일지 팬들이라면 한 번쯤 바라보면 내 오빠가 일하는 맞아.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면
1: 아니 제가 뭐지? 신화 팬이었거든요. 가수 신화 팬이었는데
0: 네.
1: 방송하면서 막 뭐 문희준 씨 라디오에도 나가고 뭐 H.O.T 라디오에도 나가고 누구도 보고 막 되게 많이 봤는데 신화만 같이 신화만. 일할 일이 없었어요.
0: 한 번도 그럼 실제로 본 적도 없어요.
1: 네, 실제로 본 적. 제가 뭐 중학교 때 그 숙소 앞에 찾아가서 소리 지르면서 그 오빠들 본 거 빼고는 이렇게 방송국에서 마주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0: 덕업일체를 못하셨네요.
1: 아직 못했어요. 근데 이제 뭐 후배들이 같이 일하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막 영상을 보내주신다거나 뭐 지금 SNS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같이 일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워. 아직 덕업일체를 완전하게 이루지는 못했다.
0: 저희 신화 알죠. 저희 해결사 데뷔곡이잖아요.
1: 맞죠.
0: 고등학교 때 해결사가 나오면서
1: 고등학교 때?
0: 네. 아마 중학교 때.
1: 예, 맞아요. 맞아요.
0: 저는 고등학교 때.
1: 맞아요.
0: 그래서 해결사가 나오면서 제가 그때 댄스부였는데 해결사를 쳤다. 제가 그때 김동완 역할이었어요.
1: 정말요? 네. 비주얼인데 동완 오빠 비주얼인데
0: 해결사에서 가장 파트가 적었다. 아니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 나중에는 파트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신화 창조도 많이 알고 저는 이제 신화를 만날 경우들이 많았고 인터뷰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만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직접 말을 하고 제가 김동완 씨 파트였습니다. 하면서 깔깔깔 거리면서 이렇게 웃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에릭 씨와 술도 마시고.
1: 네, 제가 라디오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전 신화 팬이고요. 우리 아빠가 제가 인천 살았었는데 아빠가 굳이 아빠 운전도 잘 못 하시는데 굳이 그 잠실주 경기장에 팬미팅 데려다 준다고 중학교 2학년짜리 얘가 막 길 잃을까봐 집 앞에 데려다 주시고 막 이랬던 적이 있을 정도로 저는 좀 좋아했었는데 아직도 덕업일치
0: PD님이 직업주의보에서 신화 섭외해 주시는 것으로 덕업일치할 수 있게
1: 너무 이른 아침이어서 네. 못 부를 것 같아요.
0: 합의 봐서 꼭 한번 이어보기로
1: 그러니까요.
0: 네.
1: 자, 다시 드라마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 설레는 성덕 라이프를 꿈꿨지만 완벽주의자 대표와 엮이면서 좌충우돌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 드라마 이름이 뭐라고요?
0: 최애의 사원. 최애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나의 최애. 그 최애 회사의 사원의 뭐 줄임말 정도 되겠죠. 제목이 좀 어렵긴 해요. 사실 원제가 웹툰 원제가 우리 오빠는 아이돌이잖아요. 이게 이제 좀 더 직관적이라면 최애 사원은 약간 좀 돌려서 좀 멋을 냈다.
1: 네, 근데 발음이 좀 어렵다. 최애.
0: 형아 짜증나.
1: 아니 저도 최애 사원 조금 맞아요. 어렵기는
0: 그래서
1: 하네요.
0: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덕업 일치 하신 거 있나요?
0: 덕업 일치요. 덕
1: 덕질을 해본 게 없구나.
0: 크게 없어. 아 있어요 있어요. 덕업 일치를 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만화나 게임을 되게 좋아했다가 처음에 이제 입사하려고 여러 회사를 썼을 때 만화 회사의 어떤 편집 기자로 합격을 했는데 마지막에 고민하다가 다른 곳을 갔어요. 그러니까 할 뻔했다가 못했던. 계속 만화만 지금 15년째 만화만 보고 있을 수 있죠 지금. 네, 그거를 꿈꿨다가 좀 고민을 하다가 다른 이렇게 지금 연예부 기자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1: 오히려 막 이런 연예부 기자나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는 또 이런 덕질을 하던 사람들도 되게 좋아하는
0: 맞아요.
1: 직종이긴 하잖아요.
0: 그런 분들에 비해서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너무 어려웠던 게 그들은 너무 이해도 높은 거예요. 너무 그치. 이제 팬이었고 근데 제가 이제 누구의 팬도 아니었으니까 오히려 인터뷰하고 이럴 때 되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고 누굴 맡아도 똑같이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에너지를 쏟고 누구한테 에너지를 덜 쏟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잘된 작품을 소개하고 예를 들면 잘된 배우를 소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하게 돼서 오히려 저는 이 업에는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좋습니다. 최애 사원 자 기분 좋은 설렘과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이 작품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정답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 목적인 청춘 남녀들이 맞선을 하는 짝짓기 예능 프로그램의 이름은 바로
0: 1번 사랑의 스튜디오입니다.
1: 네, 선물 받으실 분을 저희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0703님께서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셨어요. 읽어보실래요?
0: 저거 정말 실화인가요?
1: 네.
0: 사랑의 스튜디오라고 말하고 1994년에 이 프로를 통해서 인연을 맺어 행복하게 결혼해 잘 살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로 놀라운 일이네요.
1: 그러니까 이석훈 씨도 연예인 버전의 사랑의 스튜디오에 나와가지고
0: 네.
1: 그 와이프분을 만나서 지금 결혼하셨잖아요.
0: 이거 아는 사람이 이제 최근 이제 세대는 SNL에서 가끔 이걸 패러디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본 말고는 우리 또래만 안다고 생각했는데 와 이렇게 실제로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1: 그러니까요.
0: 게 있으니까 너무 놀랍네요.
1: 와
0: 대표 프로그램이 맞네요. 진짜.
1: 맞아요. 자, 이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예보관 대중문화 평론가 박현민님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0: 네, 저도 여러분들 청취자 보기들의 최애 코너가 될 수 있는 최애 게스트가 될 수 있는 박현민이 되도록 노력하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아유 이미 훌륭하십니다. 오늘도 수고해주신 게스트 우리 박현민 문화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노래 인사 좀 해주세요.
0: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1: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잔나비 카리나 사랑의 이름으로.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저도 이만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은 김리온 대표님과 이리온 서재 함께하는 날이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9294님께서 항상 밝은 목소리에 복디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라고 남겨주셔서 복디도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합니다. 2부 끝곡 스텔라장 아름다워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뜨근뜨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7: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